박의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네요.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한다는 뜻, 만파 정식지곡이란 아명을 가진 음악이

취타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온갖 파도도 잠잠하게 가라앉으면 좋겠네요.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번 7월 한 달을 잠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7월, 물론 우리 사회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긴 했지만 아무래도 올 7월은 장마기간이었고요. 변화무쌍한 날씨가 많아서 날씨가 온통 우리를 사로잡았던 달이 아니었나 합니다. 특히 쏟아붓듯이 내린 폭우에 대한 기억은 특별히 강렬했죠. 이 날씨에 대한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 이 7월 동안 뭘 했나 생각이 안 날 정도인데요. 사실 저는 이 7월에 마무리해야 할 일을 아직 다 못해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의 7월 마무리 상황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힘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산뜻하게 8월을 맞이하시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이제 다 아시죠?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 바쁜 분들이라면 이 음악을 들으신다면 한결 넉넉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보허사 준비했습니다. 보허사는 전체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장까지는 20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로 연주하다가 5장부터 10박 한 장단에 맞추어서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해서 연주합니다. 오늘 보허사 중에 5장과 6장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황득주의 검은고, 최충웅의 가야금, 박정수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허사 아명으로 황하청 5장과 6장 들으셨는데요. 황득주의 검은고, 최충웅의 가야금, 박정수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연주 참 오랜만에 듣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에 녹음한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시면서 마지막과 시작이란 제목의 예쁜 엽서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끝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고마운 마음으로 보내고 8월의 시작을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어제보다 더 많이 웃고 오늘보다 더 행복하며 새로운 달에는 좋은 일, 기쁜 일, 건강한 웃음이 매일매일 함께하시길 응원합니다. 행복한 마무리, 설레는 시작이 되세요. 이런 사연을 적은 엽서입니다. 7월 말, 8월 첫날 이렇게 맞이하는 날에 적당한 그런 엽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윤혜성님 출석해 주셨고요.

보뜰마을님께서 보허사 검은꽃 소리가 시원함을 주네요. 7월을 잘 지내오신 송지원님과 방송 관계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 우리 산책 시간 열심히 함께 걷고 계신 여러분들께 박수 보냅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백구사 준비했습니다. 백구사는 정조대의 세도정치가 홍구경이 강릉으로 추방당해 지은 작품이다 하는 설이 전해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세속을 초탈해서 자연과 벗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려낸 곡입니다. 첫 시작 부분이 백구야 펄펄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에 버리시니 너를 조차 예 왔노라 인데요. 요즘에는 앞에 다섯 글자 백구야 펄펄은 노래하지 않고요. 나지 마라부터 노래합니다. 1863년 악보인 남훈 태평가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생략하고 부르지 않는 전통은 대략 19세기 후반부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20세기 전반기에도 백구야 펄펄이란 가사를 부르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요즘과 달리 그 무렵까지만 해도 두 가지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방식이 공존했던 걸로 보입니다. 백구사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변하루

12가사의 하나 109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금요일에 국악산책 오늘도 발걸음 가볍게 함께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봄봄님도 늘 산책길 함께 걸으시니 반갑고요. 또 마들째님께서 마들째에서 산책길에 손인사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이 하나 생각나서요. 혹시 창극이나 여성 국극은 국악 산책길에 어울리지 않나요? 하셨는데요. 어울리죠. 저희가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가끔 창극 일부 또 여성 국극 일부를 선곡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한번 선곡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이 더운 여름에 이런 음악 시원하죠. 이 관악기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 관악 영산회상 중에서 몇 곡을 골라 연주하는 곡입니다. 암영으로 편안함이 두루 미친다 하는 뜻의 함령지곡인데요. 사면도들이와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충웅의 집박,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령지곡 전해드립니다.

확실히 관악 합주곡이 여름에 더욱 시원하게 들리네요. 우리 관악기 대부분이 대나무로 만들어져서 대나무의 결이 느껴지는 울림이라서 그러겠죠. 관악 영산 회상 중에서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아주 시원하게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함령지곡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집박,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8099님께서 부여 국남지 사진 보내주셨어요. 거기 있는 연못이 있잖아요. 유명한 연못에 연꽃이 있고 거기에 청둥오리 한 쌍이 유유자적하게 떠다니는 그런 사진 예쁘게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연꽃은 다 진 것 같죠? 연잎만 보이는데요. 아주 예쁜 사진 시원하게 감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조 한 수 준비했습니다. 평시조 매아미입니다. 이 시조 시는 생물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이정신이란 분이

지었는데요. 청구영원에 수록돼 있는 시조시죠. 요즘 매미소리가 한참인데요. 소리가 저마다 달라서 사람들은 매미소리에 무언가를 투영시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네. 산채를 맵다더냐 박쥐를 쓰다더냐. 우리도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 몰라라. 이 언어 선택과 구사 방식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죠. 맵거나 쓰거나 한 세상의 맛을 뒤로하고 초야에 묻혀서 안빈낙도 하는 이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평시조 매암이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입니다.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네. 산채를 맵다더냐 박주를 쓰다더냐. 우리도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 몰라라는 생략했죠. 평시조 매암이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평소 여러 작가가 남긴 삶의 지혜를 담은 좋은 글을 모으고 엮어서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쓴 인생 독본이란 책 속 이야기 만나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동서 고금 성현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건데요. 톨스토이가 하루하루 가장 중요한 화두와 같은 주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적거나 혹은 평소 그가 모아놓았던 좋은 글을 함께 소개하면서 그 화두를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편찬한 책입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제시해 놓아서 마치 톨스토이의 일기처럼 읽히는데요. 많은 부분 다른 이들의 글을 인용해 써놓았지만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인용 없이 톨스토이 자신의 생각만 쓴 부분이라서 온전히 톨스토이의 생각을 만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글을 풀어나갔습니다.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숫자를 붙여놓았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4개의 글입니다. 1월 18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1. 학자는 독서로 많은 지식을 얻은 사람이다. 교육받은 사람은 당대에 가장 널리 보급된 지식과 수단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2. 인류가 존재한 이래 언제나 모든 민족에게는 교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학문을 성취했다. 개인과 모든 인간의 사명,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쳤다. 오직 이 학문을 통해서만 인간은 다른 모든 지식의 의의를 판단할 수 있다. 학문의 대상은 셀 수 없이 많다. 모든 인간의 사명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수많은 대상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그 밖의 모든 지식과 예술은 오늘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그렇듯 유해 무익한 놀이가 되고 만다. 3. 모든 시대의 성현들이 이해했던 것과 반대되는 오늘날 사람들의 무분별한 삶에 대한 유일한 변명은 이것이다.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수많은 어려운 테마, 이를테면 천체의 위치라든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상태라든가 생물의 기원 같은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한 오직 하나, 즉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했는가는 배우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배우기는커녕 하느님의 율법이란 명목 아래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믿지 않은 명백한 헛소리들을 배우고 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물의 기초에는 주춧돌 대신 바람만 가득한 풍선이 놓여 있다. 이 건물이 어찌 무너지지 않겠는가. 4. 오늘날 우리는 학자 교양인 현자로 자처하지만 필요 없는 지식으로만 꽉 찬 채 사실은 캄캄한 무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그들은 삶의 의미도 모르면서 도리어 모른다는 것을 자랑한다. 그러나 주기율포도, 시차도, 라듐의 특성 같은 것도 전혀 모르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오히려 자기 삶의 의미를 알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진짜 현자를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끝없는 자만으로 자신의 무지를 더욱 굳혀가는 가짜 현자들을 가엽게 바라볼 뿐이다.

영산회상 중에서 여덟 번째 곡으로 연주하는 타령 들으셨는데요. 김계희의 생황, 이호규의 검은고, 김상준의 대금, 사재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1월 18일의 일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톨스토이가 일기처럼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글 속에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한 오직 하나는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했는가인데 정작 우린 이런 걸 배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이들조차 믿지 않는 명백한 헛소리들을 사람들이 배우고 있어서 우리 삶이라는 건물의 기초에는 주춧돌 대신 바람만 가득한 풍선이 놓여 있으니 건물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하고 당시의 교육에 대해 수위 높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남겼죠. 우리가 학자 교양인 현자로 자처하는 이들 중에 필요 없는 지식으로만 꽉 찬 채 사실은 캄캄한 무지에 갇혀 있는 이들이 많은데 오히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자기

삶의 의미를 알면서도 그걸 자랑하지 않는 진짜 현자를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하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다 보면 아, 톨스토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등장인물이 갑자기 몇 명이 떠오르는데요. 부활에 나오는 어떤 순례자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이런 인물이 될 것 같고요. 또 러시아 그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농부 출신 병사가 있었죠.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플라톤 카라타예프였던가요? 아니면 또 안나 까레니나에 나오는 레빈 같은 인물도 살아가면서 고뇌를 통해서 마침내 지혜로운 삶을 찾고 자신의 삶의 사명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바로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오늘 금요일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톨스토이의 생각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1521님께서 앞서서 그 평시조였죠. 매암이 맵다 울고 이런 그 곡 전해드릴 때 문자 주셨어요. 창밖 매미 소리랑 같이 들으니 더 여름 느낌이 나네요. 어렸을 때는 손으로도 매미를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엄두도 안 나네요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단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검고산조 준비했습니다. 한갑등류 검고산조입니다. 한갑득은 박석기에게 검은고를 배웠는데요. 그의 나이 30대에 자신의 검은고가락이 완성됐지만 이 음악성이 워낙 뛰어난 분이라서 한갑득 명인에게는 늘 새로운 선율이 샘솟듯이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가락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산조는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담백한 표현도 참 좋고요. 깊이 있는 연주, 생동감 있는 음색, 자출성이 다양하게 나오죠. 또 절묘한 조바꿈이 매력적인 음악이 바로 한갑등류 검고산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갑등류 검고산조 이번에 듣겠습니다. 한갑득의 검은고 사재성의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응.

한갑등류 검고산조 들으셨는데요. 역시 명불허전이죠. 한갑득의 검은고, 사재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저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의 사명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하셨는데 오늘 코너 보내드릴 때 생각나신 거 문자 주셨어요. 글동무님의 사명 참 좋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와, 이보다 더 좋은 사명이 있을까 싶네요. 참 훌륭한데요. 박수 쳐드립니다. 또 마들제님께서 역시 코너와 관련된 문자였는데요. 톨스토이가 논어를 읽었나요? 학으로 시작해서 명으로 끝나는 유교 경전의 요약본이네요. 공자와 톨스토이가 경계한 헛소리하는 사람 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이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는 칸트, 니체, 쇼펜하우어 이런 여러 사상가 혹은 작가들의 글도 인용돼 있지만 논어 맹자 주역과 같은 유교 경전도 상당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논어 학이편도 있었고요. 제 기억에 위정편, 위령공 이런 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많이 인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덕경과 같은 도가경전도 인용했고요. 장자도 생각나고요. 또 법구경 같은 불교 경전도 인용했던 것 같아요. 바가바드 기타도 있었던 것 같고. 한번 여러분들도 톨스토이 인생 독본 읽어보시면 감탄하실 거예요. 당분간 여러분한테 같이 읽는 시간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괜히 위대한 작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또 고니고니님께서 지난번에 그 도립국악원에서 음악 악기 배운다 하셨는데 그 관련 문자죠. 우리 도립국악원 검은고 선생님은 개구장이 같아요. 성묘길이란 곡을 배우고 있는데 중간에 트레몰로가 나와요.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굳이 시키시는 게 요놈들 맛 좀 봐라 하시는 듯합니다. 이 처음에 안 되는 것도 자꾸 반복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되네 이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물론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하죠.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면 와 내가 이렇게 쉬운 거를 헤맸구나 하는 단계가 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늘 악기 옆에 놓고 계속 꾸준하게 배우시면 1만 시간 법칙 있잖아요. 어느 날 명인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날도 다가옵니다. 우리 고니고니님 파이팅입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자룡 활 쏘는 대목입니다. 조자룡이 동남풍을 빈 후에 돌아가는 내용인데요. 동남풍을 다 빌기를 마치고 돌아온 제갈 공명을

0: 배에 태우고 떠나면 되는데 조자룡이 활을 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납니다.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빈다 해서 남풍이 불까 하고 생각했던 주유 때문인데요. 공명이 동남풍을 비니까 실제로 불었죠. 그러자 주유가 생각하기에 제갈공명과 같은 신통력 있는 자를 살려둔다면 후환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서성과 정봉을 시켜서 제갈공명의 목을 베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명을 받은 서성과 정봉은 군사들을 데리고 제갈공명을 추격합니다. 조자룡은 이들을 배 위에서 활로 써 제압하게 되는데요. 조자룡의 활솜씨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적벽가 중에서 자룡 활 쏘는 대목 듣겠습니다. 송순섭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말이 맞지 못하야. 이날 밤 삼경시여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풍성이 오란 건을 두유급 비장대에 사겨 퉁퉁 내리오. 깃발을 발해보니 청룡주장 연기각이 백포현무루.

아직 그 기포판도 떼구르르르 전둥같이 일어나니 주유가 이 모양을 보더니 간대미 떠라 허구지난 야 이 사람은 탈주하는 귀신도 난치기다 마주로래 누워서는 동화의 화근임에 죽여 후환을 면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하되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은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은 상부 잡고 되는 칼로 목을 얼른 쫙 미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체조난 경우잉이오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정차우환이니 명심분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말을 놓아 남병산 높은 공연하는 것이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

양반 동남 대풍에 펄렁 기잡은 군사들은 여기 저기가 이만허서이 있거나 이놈 군사야지 동맹이 어디로 가드냐 저 군사여 짜오드 바람을 얻은 훈벌이 불고 발벗고 이놈으로 가도이다 부장수 분을 내요 그러면 그렇지 지제 차산궁이여돈 종천강어며 동기 주러올다 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다나로 쫓아가니 만경 창파를 운받에 물결 휘홍은 니 공명을 해고 종종 거쳐요놀 수조를 불러 이놈 수조라지 공명이 어디로 가드냐 아니 소졸 등은 공명은 모두 오나 차일

단단히 멀어요. 어떤 뜻밖의 어떤 사람들이 불고 발벗고 창황 분주 내려와 선미의 다다름에

퉁퉁 내려 전함에 벌치며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근소근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아타고 상류로 가더이라. 예? 옳다. 그것이 공명일단 알렌 배를 잡아타고 기놈 사공하니 내 배를 빨리 줘. 공명탄 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니네 정청으로 내 목을 땡그럼이요. 이 물에 풍덩들이 치면 니 백골을 차지.

흰부터 뒤져. 뒤져. 공명일시 문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 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개 머물어 내 의원 날 듣고 가오. 공명이 호대소하며 너도 독살해 마음 내 임무하는지라. 후일보자 회보하라.

자리 문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범람한 놈들을 복전에다가 두으니까 소장은 한 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산적꿰도 더우리다. 공명이 말루하되 아니 그는 양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든 마르시고 놀래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문을 잠고 선미에 우뚝 나서 이놈 서성 정공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유공이 만했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져 다루느냐. 너희를 죽여 마땅하되 양국 대사를 생각하야 죽이든 않거니와 내우 수단이나 내보아라. 가는 배먹 무르고 오는 배발에 보며 배부아래 같으던 마돈 장궁 철전을 내겨 비장 비파라고 흉어복 기라야 배투를 숙이고 홈부패 가득내 등막이 터지게 통통을 꺾이고 삼지의 힘을 올려 궁연을 따르르르르 귀미 따쓱 정기일발 깎기손 번개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 피르르르 소성탄 돌 겉돗대와 짓군 물에 푸 오던데 가로저 물결에 뒤쳐 소설광 풍의 뱃머리.

0: 공부하라. 의기등등하여 활든 팔 내리고 깍지손 올려 허리 짚고 웅성으로 호령하되 이놈들 타냥 장판교 싸움에 아두를 품에 품고 빌마 단창으로 유국 적병 10만 대군을 한 칼에 무찌르던 상산 조자룡이란 명망도 못 들었는다. 너희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선생 명령하오 너희를 산적죽물 못 시키는구나. 분한지고 사공아 예 돗달고 놓쳐라. 순풍어 토설 달고 도용도용 떠나간다.
1: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자룡 활 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송순섭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소설 삼국지를 읽는 듯 생동감이 있네요. 조자룡이 활 쏘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하나 나왔는데요. 비정비팔이라는 말이 있었죠. 안일비 고물의 정 안일비 여덟팔자를 씁니다. 활 쏘기 할 때의 발 디딤 자세를 말하는데요. 고물의 정자도 아니고 여덟팔자 모양도 아닌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비정비팔의 디딤새로 몸의 중심을 잘 잡아야지 힘을 제대로 모아서 활 쏘기를 잘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자세는 여러 방향에 두루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각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합니다. 비정비팔이 활 쏘기에도 있지만 우리 전통춤의 발디딤새 중에도 나오는 그런 자세입니다. 섬서 목수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요즘엔 함초소금을 참 잘 먹고 있습니다. 장이 편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제가 요즘 장이 좀 불편한데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시간에 조언을 주셨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진도 씻김꽃 중에 남도 사면 듣겠는데요. 오늘은 이 음악을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이 가야금으로 연주한 음악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진양조 중머리 굿거리에 이어서 끝부분에 계면 성주풀이 가락을 더해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이태백의 장구 연주로 남도 사면 감상하시겠습니다.

진양조 중모리 굿거리 그리고 계면 성주프리 가락을 더한 음악이죠. 진도식 김굿 중에서 망자에게 잔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 남도 3현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강한수의 피리 연주 남도 3현 선율을 가야금으로 바꾸어 가락을 재구성한 음악이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2026년의 한 달, 7월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1년이면 12차례 매 달마다 이렇게 한 달을 마무리하는 날이 오고 또 시작하는 날이 반복되지만 오늘도 여전히 늘 아쉬운 마음 가득하네요. 그래도 새로운 8월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아쉬움은 접어놓고 이번 달에 해야 할 일 아직 마무리 못하셨다면 오늘 산뜻하게 여미시고 즐거운 금요일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몸과 마음 잘 돌보시고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그대를 여름날에 비길 수 있을까? 그대는 더 아름답고 온화하여라.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언젠가는 그 아름다움이 기울어지고 우연이나 자연의 변화로 고운 빛이 바랜다. 그러나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시들지 않고 그대가 지닌 아름다움은 이뤄지지 않으리라.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8번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계절에 머물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작곡으로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연주로 윈드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 문화시대는 여름 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름의 문장들과 또 음악가들의 여름 플레이리스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푹 빠져보낸 일주일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여름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름의 문장들 코너에서는 아침달 출판사 편집부에서 펴낸 여름어 사전 낭독을 전해드리고요. 음악가의 여름 코너에서는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님의 플레이리스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국악방송 덩덕쿵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보기와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여름의 문장들 코너 이어가 볼게요. 허윤정의 검은 곡, 그리고 마티아스 에익 트럼펫 연주로 아우라지 리버.

밤이면 식구들이 평상 위로 모였다. 사방이 열린 방. 먹을거리가 소복하게 쌓인 쟁반을 가운데 두고 이야기들이 둥글게 둥글게 돌림 노래처럼 이어졌다. 밤이 더 깊어지면 처마 밑에서 빨랫줄에 장대를 세워서 모기장을 쳤다. 모기장 사방의 모서리가 평상의 면적과 같은 크기를 그리며 하늘로 삐죽 솟아올랐다. 이불을 깔고 누우면 까만 밤하늘에 달과 별들이 모기장을 사이에 두고도 선명하게 보였다. 평상 위에 표류자가 되어 시공간을 초월해 어딘가로 떠밀리는 것 같았다. 선선해진 밤공기가 솔솔 잠을 불러왔다. 조금만 더 놀다 자고 싶은 마음에 모기장 밖으로 손을 뻗어 공연히 누렁이도 불러보고 모기장 까스란 표면에 발바닥을 대고 문지르며 아는 노래는 한 번씩 다 불러보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새벽녘에는 이슬에 눅눅해진 이불 감촉에 잠이 깨기도 했다. 조금만 더 자고 싶어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어느새 모기장도 이불도 다 사라지고 평상에 나 혼자 누워 있었다.

빛나다. 여름빛이라는 단어처럼 여름은 늘 빛을 건넨다. 작은 빛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 빛은 없었던 것처럼 아주 어두워지기도 한다. 어떤 날에는 멀리서 여름을 바라보고 싶지만 여름은 불쑥 찾아온다. 나는 여름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 풍경을 그리워하게 된다. 물 속에서 헤엄치는 사람들, 빛을 받아 커다랗게 자라나는 나무, 시원한 곳을 찾아 졸고 있는 강아지, 눈이 부시도록 밝아지는 풍경들. 그러나 여름의 빛은 잠깐 나타났다가 어디론가 사라진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에 아쉽지만 잠깐 나타났기에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처럼 여름을 기다린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여름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 여름의 문장들 코너에서는 아침달 출판사 편집부에서 펴낸 여름어 사전 중 평상과 빛나다에 대한 글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입니다. 평상에 이어 전해드린 곡은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공명의 연주였고요. 빛나다에 이어 전해드린 곡은 예술과 시간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겨울이 고독과 잘 어울리는 계절이라면 여름은 누군가 곁에 있을 때 더 아름다워지는 계절인 것 같아요.

산이나 바다로 몰려가 계절을 만끽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으니까요. 자, 남은 여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기억될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음악가의 여름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0: 음악가의 여름. 음악가의 여름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음악이 가득할까요? 시원하고 뜨거운 여름의 정취를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님의 추천 음악 함께 들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올해 혹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1: 저는 연주 여행을 많이 해서
0: 네.
1: 휴가가 곧 연주고 연주가 여행이. 네, 일본 공연이 있어서
0: 아,
1: 8월 말하고 9월 네. 초에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일본 현지 연주자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네. 여행도 하고 사진도 찍고
0: 네.
1: 맛집도 탐방하고 온천도 하고
0: 네,
1: 그게
0: 최고네요?
1: 휴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0: 아르헨티나에서의 그 어린 시절과 이제 좀 성장해서까지 그때의 기억들 그리고 공연하시느라고 해외 여러 곳곳을 또 다녀보셨을 텐데 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 그리고 여름에 가서 공연했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나라가 있었을까요?
1: 여름에 진짜 기억에 남는 나라 중에 하나는 핀란드 하고 덴마크,
0: 네.
1: 리투아니아였던 것 같아요.
0: 네.
1: 북유럽 쪽이요.
0: 네.
1: 여름에 해가 11시에 져요.
0: 네. 밤 그래서, 11시요. 네.
1: 그리고 북반구이다 보니까 더운 여름에도 되게 선선해요. 밤 11시가 될 때 해가 비로소 지니까 뭔가 하루가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0: 누린
1: 듭니다.
0: 느낌. 네. 네.
1: 해가 일찍 지면 아 오늘은 다 끝났네 라는 느낌인데 심리적으로
0: 그렇죠.
1: 뭔가 더 풍요로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0: 아, 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네요. 너무 궁금합니다. 자, 어제 크로스로드 주제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국적인 음악들 들으면서 또 음악의 지평을 넓혀주셨는데 오늘 문화시대 여름특집 마지막 날이자 또 피아니스트님과도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개인적인 사연이 더해진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그런 음악들을 준비해 오셨죠. 첫 번째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첫 번째로 구루라는 곡이고요. 저의 스승님이 연주를 했고 그분이
0: 네.
1: 작곡했습니다.
0: 실제로 개인 피아노 선생님.
1: 네, 미국에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시죠. 케니
0: 네,
1: 워너.
0: 케니 워너.
1: 네.
0: 네.
1: 이분의 곡을 소개하겠는데요. 재즈 연주자이고 진짜 이분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음악도 하지만 정반대되는 약간 명상음악 같은 음악도 하십니다.
0: 네.
1: 실제로 캐나다 밴프에서
0: 예.
1: 그 명상음악 캠프를 이분이 하세요.
0: 아.
1: 명상을 하면서 연주를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학생들한테 시키기도 해요.
0: 네.
1: 여름
0: 네.
1: 캠프에 하는데 캐나다에서.
0: 밴프에서.
1: 네.
0: 네.
1: 그리고 유명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에도 내용이 있다시피 많이 비워내는, 덜어내는, 욕심부리지 않는 약간 좀 불교적인 그런 그 뉘앙스의 연주를 하시는 분입니다.
0: 네.
1: 옷도 스님들 옷 입는 것처럼 그런 옷을 되게 좋아하세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리고 보라색 옷을 되게 좋아해요.
0: 아.
1: 불교 색깔이기도 하죠.
0: 네.
1: 되게 좀 종교적인 그런 색채의 곡들을 많이 썼고요. 인도 산크리스토로 만들어진 곡들의 타이틀곡도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구루라는 곡은 요가나 명상 하시는 분들한테 들려드려도 굉장히 손색이 없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1: 재즈곡인데 명상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어울릴만한 곡, 되게 독특한 그런 곡이고요.
0: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듣다 보면 약간 명상 음악 듣는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이 케니 워너는 약간 무소유를 실천하는
1: 맞습니다.
0: 그리고 그런 식의 음악을 추구하는
1: 네. 네. 네. 네.
0: 그런
1: 네.
0: 분이라는 거고
1: 네. 네.
0: 아까 그 책 이름은 뭐죠?
1: Effortless Master이라고
0: 아.
1: 이거는

0: 피아노 연주자 이외 모든 연주자들이 그
1: 네.
0: 무대에 설때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
1: 마음가짐.
0: 욕심,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실수와 모든 그런 불안함이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1: 그렇죠. 맞아요.
0: 얘기하고 있어서
1: 네.
0: 그걸 비워낼 때 진정 비로소 내가 연주하는 스테이지에 도달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스테이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자기 마취, 자기 최면과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1: 네.
0: 나는 마스터고, 내가 최고이고, 내가 너무너무 이것보다 더 연주를 훌륭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기 최면을 통해서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내는 그런 연주법이죠.
1: 네. 이 선생님은 피아노 선생님 이상으로
0: 좀
1: 어떤,
0: 스피리추얼하죠? 네. 영적인 분이시죠?
1: 그런 것
0: 네.
1: 같아요. 영적인.
0: 피아노 연주도 되게 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1: 자,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캐니 워너의 그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케니 워너의 그루 함께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이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니까 더 괜히 음악이 특별하게 들리고 또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우리 조윤성 재즈 피아니스트의 음악에도 이런 음악 철학이 담겨 있겠구나.
1: 네. 맞습니다. 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분을 통해서 비로소 10년, 20년 후에 저도 명상음악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0: 네. 영향이 있는 거네요, 진짜.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이분은 뉴 잉글랜드 컨서버토리오의 교수님이시고요. 프레드 허시라는 피아니스트이고
0: 네.
1: 이분도 러시아 인상주의 작곡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스크리아빈의 연습곡,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의 연습곡을 재즈로 편곡해서 연주를 했고요.
0: 네.
1: 이 곡은 저도 너무 좋아해서 매일 피아노 연습 시작할 때 이 연습곡을 한 번씩
0: 그래요.
1: 연주를 하고 그다음 연습을 진행합니다.
0: 그 전문 연주자들은 뭐 공연하기 전이나 아니면 늘 트레이닝을 할 때 각자 연습 스타일이 조금씩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어떠신 네. 편이세요?
1: 저는 일단 클래식 연주곡을 먼저 연주를 해요. 그래서 클래식적인 그 터치감을 조금 더 포함시킨다면은 즉흥 연주에서 더 아름답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연습하기 전에 클래식 곡을 항상 연주를 하고 있죠. 연습을 하고 있죠.
0: 근데 방금 그 재즈 피아노 연주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즉흥성 이야기를 그쵸? 자주 하잖아요.
1: 무슨 노트를 내가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네. 하고 있죠. 재즈 연주자들은. 근데 클래식 연주자들처럼 이걸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해요.
0: 정해져 있으니까요.
1: 네네네.
0: 그래서 드는 생각은 보통 즉흥성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때 그 필링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 네. 네네.
0: 즉흥성도 굉장히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겠죠?
1: 그렇죠. 수행자 같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리듬과 멜로디를 경우의 수로 연습을 해야 되죠. 언어랑 똑같은 것 같아요.
0: 네.
1: 많은 단어와 그 문장을 배우고

0: 이해하고 외워야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문장을 정확하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듯이 많이 외우고 많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실험해보고 체험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자, 그러면 지금 소개해 주신 곡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레드 허쉬의 스크랍인 에뛰드 듣고 오겠습니다.

0: 프레드 허쉬의 스크랍인 에뛰드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을 매일같이 클래식 연습곡으로 하시는 그런 인연으로 소개를 해주셨다고 네 아주 친근하게 들어봤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여름 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 오늘 음악가의 여름 코너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음악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우리 피아니스트의 개인적인 사연 혹은 개인적인 친분이 더해진 특별한 음악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다음 곡은 브라질 스타일의 음악이고 다음 곡 타이틀은 송요 에스프레소라는 곡이고요.
0: 네.
1: 저의 음악 동료, 친구이자 음악 동료인 바르당 옵스비앙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했고 가수는 타티아나 파라라는 브라질 여자 노래를
0: 네.
1: 했습니다.
0: 네.
1: 이 바르당 옵스비앙은 아르메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인데요. 굉장히 클래식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0: 네.
1: 이 친구랑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버클리 학교를.
0: 네.
1: 굉장히 진지해요. 모든 것들이 진지하고 한 번도 웃음을 본 적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1: 굉장히 모든 일에 진지하고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0: 네.
1: 아주 침착하고 굉장히 학구적이고요. 이 사람과 대화했을 때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작곡가는 카차투리안이라고 하네요. 카차투리안도 러시아 인상주의 작곡가인데 아르메니아계 러시아 사람이에요.
0: 네.
1: 근데 이 친구 바르당 오스비앙 지금 이 곡에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아르메니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르메니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이 사람을
0: 네.
1: 통해서 아르메니아 문화에 대해서 알았는데 굉장히 음악적이고 그리고 민속음악도 발달하고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인 음악 구조를 가진 그 나라이더라고요.
0: 네.
1: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교육적인 교육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0: 네.
1: 캘리포니아에서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대학교 클래스메이트, 동창인
1: 네.
0: 바르당 옵스비앙의 연주죠. 예,
1: 네.
0: 그리고 타치아나 파라의 보컬로
1: 네.
0: 함께한 그런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 맞아요. 이분과는 또 최근 작업을 또 함께 하셨습니까?
1: 아, 최근에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작년에 LA에 저의 앨범을 녹음하러 갔을 때
0: 네.
1: 잠깐 만나긴 했습니다.
0: 네.
1: 만나서.
0: 여전히 진지하던가요?
1: 네, 네. 여전히 진지하고 여기 이 프로에서도 소개된 전송이님
0: 네네네.
1: 이분하고 앨범을 냈었어요.
0: 아,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인연이
1: 있고요. 굉장히 유능한 피아니스트고
0: 네.
1: 아주 독특한 왼손과 오른손의 독립적 거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독립적인 테크닉을 고안해낸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0: 네.
1: 이거는 두 사람의 다른 연주자가 한 번에 연주할 수 있는
0: 그런
1: 테크닉을 만든 사람이죠.
0: 네. 네. 자, 음악을 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Fractal Limit, 타치아나 파라, 바르당 옵스비앙의 Sogno Espresso.

0: 프랙털 리밋 타치아나 파라 바르단 옵스피안의 소뇨 에스프레소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여름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 오늘 음악가의 여름 코너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소뇨 에스프레소 네. 무슨 뜻일까요?
1: 제가 스페니쉬는 잘하는데 네. 포르투스는 아직 좀 모르지만 소뇨가 스웨뇨거든요. 네. 꿈이란 뜻이고 아. 에스프레소는 커피를 뜻하는데
0: 커피의 꿈이요?
1: 네. 커피의 꿈.
0: 오, 낭만적인데요.
1: 그러니까 이 아르메니아 출신의 작곡가가 브라질 음악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재즈, 클래식, 브라질리안 스타일 그리고 현대 음악을 잘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브라질 음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모든 타이틀 송요 그 브라질 포르투기스로 곡 타이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송요 에스프레소 브라질 곡이니 네. 브라질 풍의 그 타이틀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브라질은 또 커피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1: 그쵸, 그쵸, 네. 그쵸.
0: 자, 덕분에 우리가 3일 동안 이 국경과 시대를 넘어서 아주 다양한 음악을 함께 들어봤는데 벌써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1: 네.
0: 마지막 곡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곡 네. 조윤성님의 곡을 들어보면 좋겠다 했는데 어떤 곡을 그 많은 곡 중에 들려주실까요?
1: 저는 이 라사로 가는 길 이 곡이 사실 즉흥 연주였어요.
0: 네.
1: 그리고 이 곡이 이렇게 많이 조회수가 나올지도 예상을 못했어요. 아마 200만이 넘었을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연주한 곡 중에서 가장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오는 곡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걸 기대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0: 네. 네.
1: 사실 기대를 안 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0: 라는 얘기했듯이 핀란드 여행으로 갔었을 때 에어비앤비에 네.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인데 꽤 조율 상태가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마침 컴퓨터를 가져갔는데 컴퓨터를 켜고 마이킹을 하고 연주를 했어요.
1: 네.
0: 그때가 2017년이었고요. 2017년도에 녹음을 하고 나서 한 5년, 6년이 지나고 나서 2023년도에 우연히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그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앨범을 내버렸어요.
1: 어.
0: 핀란드에서 제가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1: 네, 그것도 뭐 연주 공간도 아니고 그냥 에어비앤비
0: 안에서 있는 피아노로 네. 녹음을 해서 근데 다행히 이걸 믹싱 마스터링 해주시는 분이 너무 고급스럽게 음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네. 좋은 앨범이 탄생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 앨범은 그 명상 관련된 명경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1: 네.
0: 그 디자인, 유통 모든 것들 다 앨범을 내주셨죠.
1: 아,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이 수록된 노르딕 첸트 2022년에 발매된 이 앨범을 보면 진짜 영적인 제목의 음악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차와 명상.
1: 차와 명상.
0: 네.
1: 뭐 티베트로 간 바흐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시바의 춤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상 음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흥 연주로 한.
0: 네. 뭐 어떻게 본다면은 모든 연주나 즉흥 연주나 작곡이 클라이맥스가 있잖아요.
1: 네.
0: 뭔가 이렇게 빌드업 시켜서 클라이맥스에서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데
1: 그렇죠.
0: 이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벤트가 뭔가 이렇게 빌드업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1: 네.
0: 그냥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듣거나 네. 요가를 하시면서 들으면 딱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1: 아, 실제로 요가도 굉장히 잘하시지 않습니까?
0: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차도 즐기시고
0: 차는 진짜 좋아요.
1: 네, 네.
0: 그리고 저의 명상도. 인생의 목표죠. 차를 많이 마시는 게.
1: 아, 그렇군요.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요가에 굉장히 어려운 동작을 하고 있는 사진을 한 장 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 네, 들려주세요. 네,
0: 앞으로는 사실 뭐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야 되고요.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장르를 계속 배우는데 뭐 계속 노력할 거고요.
1: 네.
0: 영화 음악 또는 드라마 음악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영역을 넓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또 공연이
0: 네,
1: 있죠.
0: 네, 네.
1: 네.
0: 8월 7일 날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크리스 와비시 퍼커션니스트 그리고 뉴욕 브루클린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신 김성원 그리고 한국 최고의 플룻 연주자 비키 효님과 같이 콰텟으로 반줄 네. 7시 반 8월 7일 반주에서 플라멩코리아
1: 네.
0: 플라멩코 음악을
1: 코리아를
0: 접목한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1: 네,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종로에 위치한 반주에서 플라멩코리아 공연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여름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에서 준비한 음악가의 여름 지금까지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박혜진의 문화시대에서 준비한 여름 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 5일 동안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 조윤성의 라싸로 가는 길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청춘 시절을 꼽았다고 해요. 젊음 그 자체도 아름다웠지만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 시도해볼 수 있었고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던 시기였기 때문이겠죠.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제약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누가 꼭 그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런 생각하곤 하잖아요. 이 나이에는 안 돼, 못해. 그렇게 선을 긋는 일이 늘어나곤 합니다. 하지만요, 매번 이런저런 핑계만 대다 보면 지나간 청춘만 무작정 그리워하다가 정작 오늘을 놓쳐버릴지도 몰라요. 그동안 이유 없이 미뤄두고 접어두었던 일들이 내 삶에 꽤 많을 텐데요. 그중 딱 한 가지쯤은 바로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퓨전 국악 퀸의 노래와 연주로 청춘 타령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음악 들으면서 한참 생각해봤어요. 우리는요, 청춘의 진짜 가치를 늘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때서야 깨닫곤 해요. 돌아보면 뭐 그 시절에도 나름의 고민, 막막함 있었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고 유쾌하기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망설임 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았던 그 마음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을 좀 망설이게 되는 건 어쩌면 현실의 제약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시작도 전에 스스로 그어버린 안 될 이유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해?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마음속에 고이 접어두었던 일들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결코 없다고 하잖아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라고 하잖아요. 배워보고 싶던 악기도 좋고요. 운동, 뭐 소소한 취미, 뭐든 좋아요. 접어뒀던 일들 중에 딱 하나만 꺼내서 오늘 가만히 첫 걸음 한번 내디뎌 보는 거죠. 스스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새로운 청춘이 시작되는 시기가 될 겁니다. 퓨전 국악 이여랑의 노래와 연주로 Play With Me 듣고 올게요.

Playing With Me 전해드렸는데요. 퓨전 국악 이어랑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6642님께서 무더운 7월의 끝날입니다. 지난 시절의 희로애락을 철 지난 영화 필름을 되돌려 보는 듯 흑백 시절의 그 시절이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그 청춘이었던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청춘이었던 시절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그리우세요? 뭐 젊음도 그립죠. 당연히 주름 하나 없었던

그 탄력 있는 피부, 뭐 젊음, 아니면 패기, 뭐 도전 정신, 열정, 아니면 그때는 이제 자유로움이 아무래도 이제 컸으니까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이 가장 그리워요. 그때는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안 돼도 또 다시 시작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열정이 많이 식었어요. 그냥 안 되면 말지 뭐. 아, 이런 생각 자주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뭔가 참 거창하고 큰 도전에 대한 열정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열정들은 아직 우리 남아 있잖아요. 막 뭔가를 불태우는 열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은 좀 피워볼 수 있잖아요. 자그맣게 불 피워볼 수 있는 그런 열정 어린 것들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인설님께서 오늘 출석합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요. 이럴 땐 물 많이 드세요. 라고 하시고 영띠바라기님께서도 오늘 많이 덥네요. 모두들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진짜 그냥 피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잠깐 그냥 거리 이렇게 걷기만 해도 와 정말 직사광선에 조금만 한 10분 이상만 있으면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온열질환 발생하겠구나 싶을 만큼 오늘 뜨거우니까요. 여러분 진짜 가능하면 안 나가시면 좋겠고 나가신다면 양산 이런 거 꼭 하나 챙겨가세요. 양산 하나만 써도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잖아요. 피부 보호도 되고요. 물도 자주 드시는 게 또 좋다고 하니까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7208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태원준의 매일 떠나는 사람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2001년부터 2026년까지 4번세기 동안 지구 곳곳을 떠돌며 겪은 이야기 가운데 30편을 추려 담은 책, 잠시 후에 그 일부분 만나보고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요. 울산으로 가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십리대숲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죠.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이도의 연주곡 감상해볼게요. 길 전해드려요.

이도의 연주로 길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사연 쓰기 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이진영님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 모두 무더운 7월 잘 지나오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유 그러니까요. 7월도

그래도 언젠간 또 여름이 끝이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위로도 하고 힘도 전해주면서 또 버텨보자고요. 0582님께서 목소리 광주에서 듣다가 제주에 휴가 와서 국악방송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와, 제주도 가셨어요? 여름 휴가 가셨나 보다. 딸 남효 시정이와 주보영 사랑합니다. 아, 아내분. 아, 우리 0582님께서 이제 남자분이시다 보니까 아내분 성함이 주보영님이신가 봐요. 사랑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이렇게 휴가 가셔서도 저희 또 방송 들어주시는 그 열정 너무 감사한데요. 가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니시고 또 맛있는 거 드시러 다니시느라 바쁘실 텐데 저희 또 음악마루까지 이렇게 챙겨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도 지금 어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소식, 풍경 이런 것도 좀 전해주세요. 실시간으로 좀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고려가요 청산별곡 준비했는데요. 청산으로 가고자 하는 동경을 담은, 청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모노반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김 그리고 한옥 찻집. 여행은 제법 잘 짜인 계획의 산물이다. 우리는 떠나기 전에 목적지를 수없이 검색하고 예습한다. 그러나 당장 1분 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여행길에서 예상과 기대가 100% 일치하는 법은 없다. 끊임없이 계획을 회방 놓는 변수를 차라리 여행의 진짜 묘미라고 해야 할까? 인생길이든 여행길이든 항상 모든 게 내 맘대로만 이루어지면 금세 실증이 나고 말 테니까. 20년 전만 해도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사람, 복대에 현금을 왕창 넣고 다니는 사람, 기차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흥얼대는 사람이 흔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여행계의 신인류 등장에 따라 사실상 절멸하고 말았다. 이제는 AI와 번역기를 무기 삼아 효율적으로 세상을 누비는 방식이 대세다. 비록 그것이 여행의 묘미 중 하나인 우연성과 실수를 많이 앗아간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밀가루 반죽 기계가 나온 덕에 힘들게 손으로 반죽할 필요가 없듯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며 효과적인 방법이 나타났다면 굳이 번거로운 예전 방식으로 여행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개인의 취향일 뿐 여행은 고집스레 옛 방식을 고수한다고 해서 장인이나 명인 타이틀을 붙여주는 분야도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금사후 같은 멸종위기 동물이 아니라 멸종 직전에 처한 별난 방식으로 떠도는 여행자를 발견하는 것이 더 흥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상을 떠돌며 내가 사들인 마그넷이 1,000개가 넘는다. 어머니와 세계 일주를 할 때도 참 많이 쟁여왔고, 뭐 지금껏 방문한 도시만 900여 개에 이르니 따지고 보면 대충 한 도시의 한 개꼴이다. 이제는 하도 많이 쌓여 적당량의 상징적인 마그넷만 냉장고에 붙어있다. 어머니는 냉장고에 들러붙은 세계를 바라보며 종종 물었다. 저 국기가 어느 나라 거지? 내가 알바니아

라고 답하면 어머니는 아 맞다 저기 수도에서 엔진의 모녀와 며칠을 보냈잖아 그 창문 많던 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도시도 참 예뻤는데 라고 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나는 어머니가 종일 주방을 드나드는 동안 세계 곳곳을 추억하시겠구나 마그넷을 보며 매일 다시 여행하는 기분을 내시겠구나 생각했다. 내가 그러했듯이. 길 위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더러 예상치 않던 도움을 얻고 배려를 받는다. 우리가 소매치기나 인종차별을 걱정하면서도 떠날 수 있는 건 세상엔 나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내 짐을 훔쳐갈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정확히 반반이라면 나부터도 여행길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히 인간은 통상 어려움에 부닥친 자, 즉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측은지심 덕에 현지인은 여행자에게 선뜻 호의를 베푼다.

바람구제 연주로 바람의 여행자 전해드린 곡이었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여행작가 태원준의 매일 떠나는 사람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엄마와 함께 떠난 세계일주 여행기 3부작으로 화제가 됐던 작가입니다. 떠나기 전에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도요, 막상 여행길 위에서면 뜻밖의 변수와 마주하는 게 바로 여행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번역기나 지도 앱 같은 편리한 도구 덕분에 뭐 예전처럼 헤매는 일은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행이 주는 진짜 묘미는 완벽한 계획보다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발견한 아기자기한 골목, 그리고 또 낯선이가 선뜻 건네주던 다정한 호의, 뭐 이런 것들처럼 말이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냉장고에 붙여둔 그 조그만 마그넷 하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날의 바람과 따스했던 추억을 다시 꺼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또 한 번 여행을 떠나곤 해요.

누구나 기억에 남는 여행기 하나쯤 갖고 계실 텐데요. 지칠 때, 그럴 때 한 번씩 꺼내보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태원준 작가의 매일 떠나는 사람과 함께 해봤고요. 가벼운 차림새로 여행을 떠나는 단가 전해드릴게요. 서태경의 가야금 병창, 조용수의 장구장단으로 죽장망해 듣고 옵니다.

죽장망해 전해드렸어요. 서태경의 가야금 병창, 조용수의 장구장단으로 듣고 왔습니다. 마음만은 가볍게 여행 떠나온 느낌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요. 0582님께서 지난번에 신청해 주셨던 곡이에요. 이 곡 참 좋아하시죠? 오늘 그 제주도에서 지금 문자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가족들과 제주 여행하시면서 좋은 추억 남기시기 바라면서 신청해 주셨던 곡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모퉁이 돌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주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공명의 연주로 파화 전해드렸어요. 2부 첫 곡으로 김인설님께서 너무 덥다고 이럴 땐 물 많이 드시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그 파도 소리만 철렁철렁하니까 시원한 느낌이 좀 들죠. 이 무더위를 살짝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마음만큼은 그렇게 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부 첫 곡으로 파화 듣고 오셨어요. 자, 음악 여는 바로 금요일 2부고요. 잠시 후에는 그곳 풍경을 보다 준비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 오늘은 울산으로 가볼 건데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 십리대숲으로 여러분 안내하죠.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이 곡 들려주시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모두들 무더운 7월 잘 지나오셨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거. 그렇죠. 이렇게 더울 때는 음악으로나마 좀 시원함 우리가 느껴봐야 돼요. 보뜰마을님께서 청해 주신 곡 시선 뱃노래 지금 들을 텐데요. 김용우의 노래예요.

보뜰마을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 김용호의 노래 시선 뱃노래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이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죠. 무더위 속에서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살랑거리고 들뜨기도 하는 그런 오후인데요. 모처럼 여름휴가 기다리시면서 마음속으로 가방을 쌌다 풀었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내용을 봤더니요.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올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이고 오늘을 포함해서 7월 말과 8월 초 사이에 가장 많은 분들이 길을 나선다고 하네요. 가장 가고 싶은 국내 여행지 1위는 어딜까요? 상상 해보셨어요? 단연 시원한 파도 소리가 반기는 동해안이 가장 가고 싶은 국내 여행지 1위로 뽑혔대요. 자가용에 가족들 태우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달려서 동해바다로 떠나는 2박 3일 식도락 여행이 올여름 가장 사랑받는 코스래요. 물론 요즘 물가도 참 많이 오르고요. 또 바쁜 일상에 치여서 휴가를 잠시 미루거나 그냥 집에서 쉬는 홈캉스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꼭 멀리 떠나야만 휴가인가요? 잠시 일손 내려놓을 수만 있어도 출근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잡다한 생각 다 밀어두고 편하게 쉴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근사한 휴가죠. 일터나 집에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요. 시원한 동해바다 풍경 한번 떠올리시면서 사실 너무 더워서 막 몸서리가 처지다 보니까 바다 풍경도 잘 안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 마음만큼은 좀 청량하고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좀 시원함을 느껴보시라고 이 곡 전해드립니다. 풀리망상불의 연주로 숨겨진 폭포 듣고 올게요.

풀림앙상블의 연주로 숨겨진 폭포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음악으로나마 더위를 좀 가시게 하는 역할을 저희가 톡톡히 하고 있나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경쾌한 음악 아니면 뭐 파도 소리 찰랑찰랑 드는 음악 뭐 이런 거 들으시면서 그냥 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는 거죠. 다음 곡은 독도의 풍경 한번 그려보시면서 감상해보세요. 소향의 노래로 홀로 아리랑 듣고 올게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인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과 그 품 안에 우거진 십리 대숲으로 안내할게요.

울산 태화강을 따라 십리, 약 4km에 걸쳐 펼쳐진 십리 대숲은 약 50만 그루의 대나무가 강변을 따라 장관을 이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강변 대숲입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들어선 초록빛 대나무 터널 안으로 들어서면 한여름 푹푹 찌는 폭염 속에서도 바깥보다 체감 온도가 5도 이상 뚝 떨어지는데요. 사각사각 바람에 흔들리는 댄잎 소리와 은은하게 감도는 청량한 죽향을 맡으며 걷다 보면 가슴 깊은 곳까지 맑고 시원한 기운이 차오릅니다. 대숲 중심부에 잘 정비된 4km 산책로는 경사가 없어서 왕복 1시간 내외로 가볍게 걸으며 중립욕을 즐기기에 참 좋은데요. 중간중간 마련된 쉼터에 앉아 잠시 사색에 잠기거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깨끗이 씻겨 내려가죠. 낮 동안 사색하기 좋은 초록 터널을 걸었다면 해질 무렵부터는 또 다른 반전 매력이 펼쳐집니다. 대숲 산책로 중 약 600m 구간에 마련된 은하수길에 형형색색의 LED 조명이 켜지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가 대나무 숲으로 쏟아져 내린 듯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하는데요. 여름 밤바람을 맞으며 거닐기 좋은

십리 대숲을 포근히 감싸안고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대숲 외에도 다채로운 테마 정원들이 가득합니다. 프랑스 화가 모네의 작품을 옮겨놓은 듯 연못과 꽃이 어우러진 모네의 정원, 또 기분 좋은 허브향이 가득한 향기 정원, 100여 종의 무궁화를 모아놓은 무궁화 정원과 수생식물원까지 무려 29개의 테마 정원이 정갈하게 이어지는데요. 태화로나 만회정에 올라 강바람을 쐬거나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은하수 다리와 십리대밭교를 거닐면서 강 건너편으로 날아드는 백로와 철새들을 관찰하는 재미도 있어요. 이번 8월, 숲이 건네는 시원한 그늘과 따스한 밤빛의 로망이 공존하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 십리대숲으로 피서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힐링 아트 울토리의 연주로 태화 전해드렸는데요. 태화강을 소재로 한 연주곡이었어요. 잔잔하게 흐르는 강과 울창한 숲의 화산 꽃들이 어울리는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그린 곡 전해드렸고요. 수십만 그루의 대나무가 만든 초록 터널. 저도 영상이랑 사진으로 봤는데 정말 걸어보고 싶네요. 그냥 걷기만 해도 시원해질 것 같은데요. 청량한 댄잎 소리, 이것도 그냥 영상 보면서 상상만 해도 살짝 이 지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소개해드린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 십리대 숲은요, 무료로 개방이 돼 있어요. 또 KTX 울산역에서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가기 참 편한 피서지인데요. 대숲 산책 후에는요, 정원 옆 강변에 조성이 되어 있는 먹거리 단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울산의 별미죠. 수구레 국밥. 저거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돼지국밥, 또 매콤한 장어구이. 이런 음식들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시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시간 여유가 좀 있다 하시면 국가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태화강 전망대나 또 동굴 체험을 할 수 있는 동굴피아, 예쁜 벽화가 반기는 성안동 벽화마을, 이곳까지 함께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낮에는 눈부신 대숲에서 시원한 중림욕을, 또 밤에는 은하수길을 걸으면서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행복한 여름 추억들 많이 만드시면 좋겠네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과 십리대숲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봤어요. 울산 다령, 울산 큰애기라고 불리는 신민효입니다. 앵비의 소리로 울산 아가씨 전해드릴게요.

앵비의 소리로 울산 아가씨 듣고 오셨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온도를 내려주는 듯해요. 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희 음악마루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 좀 낮춰드릴게요. 아닌가? 체온을 낮춰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그래도 좀 따뜻하게 만드셔야 되는데요. 영디바라기님께서 방송 끝나시고 모두들 시원한 걸로 맛있는 점심 드세요. 라고 보내주시고요. 2190님께서 폭염 안전 문자 또 날아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그만큼 덥다는 뜻인데 집에 계시다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점검 중이래요. 그래서 13층에서 내려가시는데 땀이 많이 흘렀대요. 그런데 세상에. 지하 1층에서 치킨 배달 하시는 분이 올라가시는데 저분은 배달이 몇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지금 사용이 안 돼서 땀 흠뻑 쏟겠구나 걱정이 되네요. 이 더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파이팅입니다. 한 달 지나면 시원해지겠죠? 미리 가을을 맞이해봅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날은 전력 소비도 많기도 하고 점검! 또 점검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올라가신 우리 배달원님 진짜 땀 많이 흘리실 텐데 우리 영디바라기님께서도 이제 배달원 뭐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일하시는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걱정되더라고요. 수분 섭취 잘하시고 물 진짜 자주자주 드셨으면 좋겠어요. 6642님께서 마음속의 음악마루, 제 마음속의 행복한 문화유산입니다. 라고 따뜻한 문자 보내주시고요. 2300님께서 무더위에 무등산 설경 시원하게 느껴보세요 하시면서 이야, 정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원하네요. 2300님이 미리 찍어두신 사진인가 봐요. 무등산에 설경이래요. 하얗게 눈이 내린 풍경사진 보내주셨어요. 시원함 덕분에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진 저희 그 오늘자 성공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고 더위 좀 살짝 식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00님께서 사진 보내주시면서 청해주신 곡 박예리의 노래로 쑥대머리 듣고 오겠습니다.

2300님의 신청곡으로 쑥대머리 전해드렸어요. 박예리의 노래였습니다. 벌써 오늘 마지막 곡 전해드려야겠네요. 끝곡은 7208님께서 신청해 주신 진도아리랑 준비했는데요. 연주곡이니까요. 한번 따라 불러보셔도 좋겠어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연주로 진도아리랑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다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찰랑거리는 꽃무늬 치마를 입은 걸 보면 괜히 눈길이 가고요. 그게 또 그렇게 예뻐 보이거든요. 남이 한 단발머리를 보면 나한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괜히 미용실로 달려가서 싹둑 잘라보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지루했던 일상에 자그마한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자극하고 흔드는 순간들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남들의 예쁜 모습에 살랑였던 그 마음 그대로 나를 위한 소소하고 또 기분 좋은 변화 하나쯤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입어보고 싶던 화사한 옷을 꺼내 입어도 좋고요. 헤어스타일에 가벼운 변화를 줘보는 것도 근사하겠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우리 광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게 광대입니다. 저는 평생 광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 올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마워 풍물이 좋아가지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8월 3일 월요일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길 70년을 걸어온 김선웅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악과 호러가 만나면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무더운 여름 등골이 오싹해지는 특별한 국악 공연을 찾고 계신다면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김포 아트홀에선 호러 국악 콘서트 귀곡 산장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저승사자와 도깨비, 팔척귀신 등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전통 설화 속 존재들을 소재로 한 이색 국악 콘서트인데요. 여러 편의 오싹한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내고 국악의 깊은 선율에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 그리고 화려한 영상까지 더해져 마치 한 편의 한국형 판타지 호러극을 보는 듯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특히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만 들려주는 남양 공연이 아니라요. 전통음악이 가진 한국적인 정서와 현대적인 무대 연출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이 이번 공연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무대는 8인조 남성 국악밴드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가 함께합니다. 2011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이후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작품성과 대중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재미를 더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공연 당일 귀신 분장을 하고 공연장을 찾으면 귀신 파티원 할인으로 입장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한국형 호러와 국악의 만남, 귀곡 선장과 함께 오싹하면서도 선선한 여름밤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공연 예매와 자세한 사항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특별한 창작 판소리가 과천을 찾아갑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과천 시민회관 소극장에선 창작 판소리 긴긴밤이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은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받은 루리 작가의 동화 긴긴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누적 판매 70만 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가 이번엔 판소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과 버려진 어린 펭귄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번 공연을 만든 입과손 스튜디오는 소리꾼과 고수가 중심이 돼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어가는 창작 공동체로 판소리와 연극, 음악을 자연스럽게 결합해 전통 판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긴긴밤은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이야기로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전하는 메시지를 판소리 특유의 소리와 장단으로 풀어낸 전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극이죠. 그래서요, 따뜻한 감동과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과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잊혀진 전통을 다시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사라진 춤을 기록 속에서 꺼내 오늘의 무대로 되살린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8월 9일 일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서울 경기 춤연구회의 묵은 조선의 새 향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 우리 춤의 거장 한성준 명무가 창작했지만 지금은 전승이 끊겨 쉽게 볼 수 없게 된 춤들을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는 특별한 공연인데요. 서울 경기 춤연구회는 사라진 춤에도 분명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신문기사와 문헌, 옛 사진, 음반 자료, 구술 기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잊혀진 춤의 흔적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춤도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발견은 물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서울 경기 지역 전통춤의 다채로운 매력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마트의 상사디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입니다. 이야 진짜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1: 더위가 아직 정점을 찍은 것은 아니라는 기상 전문 기자들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7월과 안녕하고요. 폭염도 좀 누그러지면 좋은데 아 꼬리가 긴 이번 폭염 8월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0: 예보 봤더니 다음 주에 더 덥던데요.
1: 어우.
0: 네. 그리고 최근 일본 규슈 대학교에서는요.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면 실제로 통증을 억제하는 완화하는 신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1: 네, 그 말인즉슨 동서고금에서 내려오는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게 또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어떻게 그럼 무더위도 엄마 손이 약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부채질을 해주면 또 스르르 잠이 들기도 했잖아요.
1: 맞습니다. 자, 스르르 낮잠을 자도 좋고요. 번쩍! 졸음을 깨도 좋은 7월 마지막 날 금요일 오후 2시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0: 출발합니다.

여기 무대 위까지 왔는데 이렇게만 보여주기엔 이 노래 흥이 자꾸 나를 건들거려서 이번엔 제대로 건드렁거리게 절뚝거려봅시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조이의 건드렁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무더위를 건너온 7월 한 달 여러분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박지웅 시인의 택시라는 시에는요. 가끔씩 멈출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0: 아, 제목이 네. 택시예요.
1: 네.
0: 택시 타면은 그 노래도 있지 않나요? 김현우 씨의 노래. 뭐 기사님 어디로 가주세요. 뭐 이런 거.
1: 그렇죠.
0: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만약에 상화 씨 같은 경우는 택시를 네. 딱 탔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이 그러면.
1: 아.
0: 랜덤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
1: 제주도요.
0: 택시 타고
1: 제주도로 가주세요, 기사님. 그러면 목포나 뭐 인천으로 가서 이제 배 타고 가겠죠.
0: 그러게요. 네. 택시비 엄청 나오겠는데요.
1: 아니 이제 간다면.
0: 아, 네,
1: 그렇습니다.
0: 그럼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택시를 탔어요.
1: 네.
0: 택시 기사님께 어디로 가자고 말하고 싶으신지 이거 한번 받아볼까요?
1: 금액 제한 있습니까?
0: 없죠.
1: 아, 금액 제한 없고.
0: 금액 제한 없이 이제 박지웅 시인의 택시에서 영감을 받은 문자 주제입니다.
1: 네.
0: 내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그런데 그 행복했던 곳이 어딘지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비용 상관없고.
0: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요.
1: 날짜 뭐 이런 거 상관없고.
0: 제약 없고요.
1: 어.
0: 아주 자유롭게.
1: 국토 생각 없, 뭐 상관없습니까?
0: 상관없죠.
1: 예. 외국으로 나가도 되고요.
0: 예, 비행기 타고. 자유롭게.
1: 핵심은 예. 지금 내가 아 맞다 그 행복했던 데가 거기였지. 하, 지금 거기다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곳인 거죠.
0: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이잖아요.
1: 네.
0: 약간 시적으로 갑시다.
1: 어떻게요?
0: 타임머신 효과도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시간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1: 아하.
0: 그 택시를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1: 커지네.
0: 옛날로 갈 수도 있고요.
1: 커져.
0: 네. 예전에 엄마가 그 부채질을 해줬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할 수도 있고 그 택시만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1: 아~
0: 자, 파워 앤드레. 무궁한 상상력을 오늘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어디든 좋습니다. 시공간 초월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택시 타고 가고 싶은 곳 행복했던 곳이 어딘지 문자로 이유와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 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 김치
0: 떡.

0: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에 상사됩니다. 끄끄끄

0: 솔솔의 노란 달이 뜰 거야 듣고 왔습니다.
1: 아, 굉장히 좀 슬픈 음악인 것 같네요.
0: 슬프고
1: 잠이 솔솔 올 것 같습니다.
0: 어, 네. 슬픈데 잠이 와요?
1: 나른해지고 편안해지고 좀 릴렉스 되는 그런 풍의 음악인 것 같습니다.
0: 부드러운 음악, 네.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1: 네.
0: 자, 택시를 만약에 탔어요, 여러분.
1: 네.
0: 근데 그 택시가 마법사예요.
1: 네.
0: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1: 아.
0: 비용도 없어요.
1: 아.
0: 한 번은 어디든 다 보내주겠대요.
1: 오.
0: 근데 중요한 건 타임머신 효과도 있어요.
1: 오호.
0: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1: 아.
0: 어디든 갈 수 있다.
1: 아.
0: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으신지
1: 네.
0: 문자 받고 있고요. 4198님 지금 택시 타서 서울역 가주세요 하고 싶네요. 부모님 계신 부산으로 가고 싶어요. 아, 부모님 부산. 계신 부산으로.
1: 아, KTX 타면 금방 가니까.
0: 그냥 택시 타고 가시지.
1: 오래 걸리니까.
0: 한 번에 가는 거예요.
1: 오래 걸리니까.
0: 아니, 타임머신 효과가 있다니까.
1: 아, 타임머신.
0: 한
1: 아,
0: 번에 갈 수 있어요.
1: 아, 부산 가고 싶으시군요. 언제 안 가실까요? 지금 뭐 휴가 시즌 뭐 이렇게 되니까 7만 8초.
0: 네. 네. 네.
1: 한번 가보십시오. 부산으로. 하, 얼마나 행복하실까.

0: 있죠.
1: 그렇죠. 이제 지역도 지역이지만 그 부모님이 계신 곳.
0: 그렇죠.
1: 거길 가고 싶다라는 네. 게 이제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0: 맞습니다. 8318님께서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엄마 웃으시면서 밥 먹었더니 물어보던 엄마 살아 계셨던 시간으로 하루 아니 한 시간만이라도 가고 싶어요. 엄마가 웃으면서 밥 먹었어? 이렇게 엄마가 살아 계셨던 그때로 가고 싶다고. 진짜 공감이 됩니다.
1: 절대 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마음속엔 간절하고.
0: 네. 기억에 묻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면 마음에 묻는 것 같아요. 네. 시시때때로 생각이 나니까.
1: 맞아요.
0: 그렇습니다.
1: 있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았었는데.
0: 몰랐죠. 네. 네, 모르죠.
1: 그렇습니다. 5491님. 너무 덥습니다. 택시 타가지고 동해로 가주세요 하고 싶어요. 동해에서 시원한 물회 한 그릇 먹고 오게요 하셨는데.
0: 맛있죠. 물회 좋죠. 동해도 맛있어요.
1: 동해 뭐 포항이든 뭐 강릉이든 사실 그 라인이 다 먹거리도 많고요. 그쵸. 즐길 거리도 많고 동해는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시원합니다.
0: 그렇습니다. 그 모래사장에서 쫙 또 바다 보면서
1: 예. 네,
0: 물론 이제 우리 봉영 씨는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지만
1: 카페에서 봐야죠.
0: 카페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야 그래 그래 바다구나.
1: 그렇죠.
0: 오케이.
1: 네.
0: 네 그럴지언정.
1: 게다가 동해 쪽은 또 태백산맥 있잖아요.
0: 아 좋죠.
1: 그쪽에 또 굉장히 많아요. 네. 놀거리도 많고.
0: 이런 질문 있네요. 물에서 네. 고윤이가 막 놀아요. 아빠 놀아줘.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요.
1: 저도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0: 아들이 최고네. 네. 네.
1: 그래서 한 번은 최근이었을걸요.
0: 네네네.
1: 아들이 꼭 귀엽고 발을 담가야 된다고.
0: 아 몸 쑥 안 넣었어요?
1: 아 해수욕장인데 그때 당시 이제 좀 약간 차가울 때였어요.
0: 아
1: 이제 봄 정도였었을 때.
0: 아 그러면 춥지.
1: 와 딱 진짜 저 들어갔는데 네. 정말 기분이 나빠가지고
0: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평생 이 친구는 이 기억에 남는다. 요 생각으로
1: 그러니까 들어갔죠. 그거야 당연히 아는데
0: 쭉 담가야 돼. 쭉
1: 자극은 숨길 수 없잖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 아우 아우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0: 도현아 화이팅이야.
1: 아빠가 이만큼 널 사랑한다. 자 549 하나님께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0: 네 유산균 잘 드십시오.
1: 네.
0: 7082님께서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따뜻한 기숙사에서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일어나라고 깨우는 사람도 없고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있고 멍하니 창밖을 보니 여학생들은 눈 온다고 꺅꺅 소리 지르고 내 평생 그리 한가한 시간은 이제 정년이 끝나도 다시는 오지 않을 듯합니다. 그 시절로 갈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1: 와.
0: 대학 시절이 좋으셨군요.
1: 그러게요.
0: 편안하고
1: 네.
0: 어떤 특별한
1: 쫓기는 거 없이
0: 예, 고민도 크게 없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 상태를 참 그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왜냐면 이제 고3 때까지는 입시 때문에
0: 힘들죠.
1: 예, 굉장히 그치. 이제 큰 압박과 그죠. 어려움에 있다가 대학 딱 들어가면 일단 한 고비 넘긴 거잖아요.
0: 그죠. 좀 여유가 생기죠.
1: 거기서 오는 여유로움이 있죠. 저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무지하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하긴 또 그럴 수 있죠. 고생을 했으니까 고3까지는. 네.
1: 근데 그때의 여유로움이 마지막인 줄은 몰랐죠.
0: 아.
1: 그때가 마지막인 줄은 몰랐어. 아 그리고 한 번 더 있었네요.
0: 어때요?
1: 이제 와이프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출산 후에
0: 네네네.
1: 여기 이제 병원에서 한 2주간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때 한 형님께서 얘기하더라고.
0: 아 지금 마지막이라고?
1: 너 마지막 휴가다.
0: 마지막. 맞아.
1: 게다가 그때 당시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한번 거기 들어가면 계속 거기 지내야 되는데 저 방송을 해야 되니까 나와야 되죠. 어쩔 수 없이.
0: 네. 지금 입가에.
1: 어쩔 수 없이 2주간 예 저는 일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홀로.

0: 보냈었죠.
1: 아기가 감염되면 큰일 나니까.
0: 그러니까요.
1: 다 애를 위해서였던 거잖아요.
0: 저는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1: 맞아.
0: 와이프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1: 맞아, 맞아.
0: 그때 이주가 간혹 떠오릅니다.
1: 왜 너무 보고 싶어서.
0: 그 그리움이 사무쳤던 그 순간.
1: 그쪽으로 가야죠. 에. 그립고.
0: 네.
1: 나는 외롭고 나 지금 뭐 하나.
0: 네.
1: 애기. 그리고 지금 애기 엄마 이렇게 살펴야 네. 되는데. 아마 그게 컸을 겁니다.
0: 그 형님이 그림 대표 신창렬 형님인데. 그 형님 말이 맞았어.
1: 아, 제 친구 그 두 부부가 다 저랑 다 친구거든요.
0: 네.
1: 이틀 전에 아기가 둘째가 나왔어요.
0: 어머,
1: 대단하죠.
0: 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1: 그래서 지금 그 남자애는
0: 네.
1: 지금 2주간.
0: 네.
1: 네.
0: 그 마지막
1: 기간이야. 마지막 기간이야.
0: 누려야 돼요.
1: 막 보자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야 정신 차려. 그렇죠. 공범이 되기에는 조금 아. 부담스럽고.
0: 아, 예, 예.
1: 제가 그
0: 성극기.
1: 예, 애기 엄마도 저 아는 사람이라서
0: 네, 네.
1: 조금 무서워가지고 바쁘다 그랬습니다.
0: 만나 주시지. 9584님 몇 년 전 펑펑 눈이 오던 날로 갈 수도 있을까요? 겨울로 가고 싶습니다. 너무 더워요. 아 더위 때문에.
1: 더울 때는 겨울이 그립고 겨울 맞아요. 때는 또 여름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진짜.
0: 아 근데 이 진짜 한여름에 네. 생각해보는 펑펑 내리는 그 겨울
1: 아~
0: 눈 내리는 그 겨울이 그림 같아요.
1: 그죠.
0: 상상해보면
1: 맞습니다.
0: 네.
1: 귀여우님께서 첫 아이 모유수유 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사춘기가 와가지고 저랑 안 놀아줘요 하시면서
0: 예.
1: 아 그쵸 그쵸 그쵸 엄마 엄마 이렇게 막 매달리고 네. 엄마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때 그 상태가
0: 맞아요.
1: 너무 귀엽긴 해요.
0: 너무
1: 진짜.
0: 예쁘죠.
1: 기뻐.
0: 귀엽고. 근데 저희 아들은 7살인데
1: 네.
0: 벌써부터 이제 아빠랑 손잡는 거 아 싫어
1: 아,
0: 싫어
1: 그래요?
0: 그러고 뽀뽀하는 것도 아 하지마 벌써
1: 아,
0: 그래요.
1: 성향이
0: 네. 근데 저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일찌감치 뽀뽀 많이 했고요.
1: 어...
0: 일찌감치 손 많이 잡았고
1: 어...
0: 그리고 애가 크고 있다라는 증거고 그리고 이제 대신 저는 그걸 이용을 합니다.
1: 어떻게요?
0: 뭔가 잘못하거나
1: 에?
0: 혹은 일어나야 되는데
1: 안
0: 일어나질 않는다.
1: 뭘 해야 되는데 안
0: 네.
1: 한다.
0: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회초리를 들거나 에. 그러고 싶진 않고 에. 근데 뭔가 압박은 줘야 되잖아.
1: 아하.
0: 아빠 뽀뽀한다.
1: 아우.
0: 너 지금 안 일어나 아빠 뽀뽀한다.
1: 최고죠.
0: 네. 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근데 정 피곤할 땐 그래 해 하고 그냥 완전 열어놔 버리더라고.
1: 진짜 피곤할 땐 그러고.
0: 네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때가 그립다라는 거 완전 공감이 됩니다.
1: 네.
0: 네. 자 여러분들 택시를 만약에 탔어요.
1: 네.
0: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 문자로 계속 남겨주시고요. 정민아의 예예예 예, 예 듣고 오겠습니다.

0: 정미나의 예예예 듣고 왔습니다.
1: 네, 여러분들 택시 타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 상상력을 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7426님, 택시 타고 어딜 가고 싶냐고요? 멀리 혼자 지금 살고 계신 엄마에게 택시 타고 달려가고 싶어요. 입맛 없다고 통 못 드시던데 맛난 집밥 만들어서 엄마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엄마랑 장어탕 집에 가서 소금 장어구이에다가 장어탕도 먹고 싶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0: 주말에 가시긴 좀 그러신가? 아무튼
1: 아마 가실 수 있는 컨디션이었으면 가셨겠죠.
0: 그러니까 네. 가더라도 뭐 밤늦게 도착하고 또 일요일 날 또 올라와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못 가신 것 같아요.
1: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업무가 많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교통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사실 지역을 넘나드는 건 확실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6185님께서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는 제 인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으로 가보고 싶어요.
1: 오.
0: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1: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저도 그래요.
1: 그래요?
0: 네. 마지막 날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지? 보고 싶어. 나의 끝을. 궁금해.
1: 저는 진짜 안 보고 싶거든요.
0: 그래요.
1: 몰라서 좋아요.
0: 저는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진짜. 그럴 수도 있죠. 마지막 날은 뭔가 허망하지 않을까요?
0: 왜? 잘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아니 그 모습 자체가.
0: 아니요. 저는 늙으면 늙은 대로.
1: 아니, 그 아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더 내일이 없다라는 거.
0: 아 그런 의미에서?
1: 그렇죠.
0: 그래? 네. 그런 미련은 없고 그냥 궁금해요.
1: 이대로 늙어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궁금할 거 없는데.
0: 이거보다 더 작아지겠지 이제.
1: 네, 작아지고 네. 허리 구부정하고.
0: 줄어들더라고요.
1: 네.
0: 건강검진을 받으면 뭐지? 줄어있더라고.
1: 예.
0: 누가 훔쳐갔더라고 진짜.
1: 아 그래요.
0: 궁금하지 않아요?
1: 전혀 궁금하지,
0: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6185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딸 결혼하던 시간으로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694님. 그때 아빠가 많이 못해준 것도 미안하고 그때 우리 딸 참 이뻤던 것도 다시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0: 참 시간은 거슬릴 수가 없어요. 진짜. 그죠?
1: 네. 이런 건 가보고 싶네요. 저도. 뭔가 해줄 수 있었는데 못 해줘서 아쉬웠던 그 순간들 있잖아요. 가족들에게든 누구에게든
0: 있죠.
1: 미래는 안 보고 싶은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실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보통은 막 서운해하거나 보통은 아닌 경우들도 꽤 있는데 나는 미련이 남잖아요.
0: 아 그럴 때 있죠.
1: 네, 그래서 남한테 잘해주는 것도 사실 날 위해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뭔가 더 해주고 그러면 참 있지.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어쨌든 네. 이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뭐 지금이라도 더 조금씩 더 잘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그 이뻤던 순간은 다시는 안 오는 것 같긴 합니다.
0: 네, 맞아요.
1: 저도 그때 입었던 턱시도가 전혀

0: 않고요. 언제 몸이 이렇게 불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1: 7542님께서 택시가 만약에 타임머신이라면 어렸을 적에 진짜 맛있는 맛집으로 유명한 우리 동네의 보리밥집이 있었었는데 그 집이 없어졌거든요. 오. 택시 타고 그 집에 가서 맛있는 된장찌개에 보리밥을 먹고 오고 싶습니다.
0: 와, 이런 거 너무 좋네요.
1: 와, 대박.
0: 우리가 계속 그 맛을 잊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 느낌을. 네.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그 맛을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1: 아, 대박이지.
0: 아무리 찾아도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네. 느낌, 맛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맞아.
0: 이런 거 너무 재밌겠네요.
1: 진짜. 4510님께서 매미들이 탈피한 흔적? 어릴 때 큰 집 식구들과 다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갔던 게 생각나는 메뚜기, 뭐 풍둥 같은 도라지꽃 봉오리예요. 기사님 거기 외할머니 살아계시던 때로 가주세요. 가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7월을 살아내신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등을 쓸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네.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저도 외할머니 살아계시던 때로 한번 돌아가면 좋겠네요.
1: 뵙고 싶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지금이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할머니한테.
1: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제 저 우리 아이예요.
0: 이렇게 네,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1: 그런데.
0: 엄마 아들이랑 같이 가야겠네.
1: 인사해. 이렇게. 네.
0: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내가 어려서 이렇게 살던 곳이 다 개발이며 뭐며 하면서 많이 바뀌잖아요.
1: 그쵸, 없어지고 막. 네.
0: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 느낌으로.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1: 꽈배기님께서 저는 첫사랑하고 첫 데이트를 하던 20년 전으로 딱 2시간만 다녀오고 싶어요. 차여서 아프거든요.
0: 아, 지금도 아프세요? 20년 지났는데도?
1: 차야지 이제.
0: 아, 돌아가서 복수한다. 내가 먼저 산다.
1: 그만 만나. 나 이렇게. 평생 나를 생각하겠고.
0: 그 첫사랑과의 첫 데이트. 그 순간으로 돌아갈 때 내가 지금을 인지하면서 돌아간다면 그때 그 느낌이 아니겠죠?
1: 그러겠죠.
0: 그 순간의 느낌이었을 테고. 아마 지금 돌아간다면 더 많은 것들을 네. 보고 판단하고 하게 되지 않을까요?
1: 그렇지 않을까요? 봉영 씨는 차는 쪽이었어요? 차이는 쪽이었어요?
0: 저는 차지도 않았고요. 네. 보통은 차였죠.
1: 아, 차였어요? 네, 네. 우회네요.
0: 근데 이제 것 같은데. 그 가는 사람 붙잡지도 않았던 스타일이어가지고 날 깎아먹는 일인데 막 이렇게 붙잡지도 않고.
1: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잖아.
0: 내가 싫으면 가야지 뭐.
1: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0: 네.
1: 우리의 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어떤 그 느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쓱 멀어지고. 알겠습니다.
0: 어떤 편이셨어요?
1: 저는 뭐 아시잖아요. 뭐 내 입으로 얘기해요?
0: 우리 둘 다 차이는 편이었어요, 그죠?
1: 저는 이제 축구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거기까지 가시길.
1: 예예예. 예, 예.
0: 자, 축구공 둘과 함께하는 파트의 상사디아. 자, 다음 곡은 추다해의 청춘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추다혜의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1: 2009님께서 저 어릴 적 살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없어졌어요. 친구들 뛰어놀던 추억이 있는 곳이었었는데 참 아쉬워요 하셨어요.
2: 저도 어렸을 적에 제 기억이 나는 네. 그 집, 그 6살, 5살, 6살 네. 때 살던 그 집이 아직도 있어요.
1: 오.
2: 네. 그래서 그 집 바깥에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네. 갔었죠.
1: 느낌이 이상하죠.
2: 이상해요. 내가 놀았던 그 놀이터 뭐 다 등등등등. 네. 거기서 막 뱀 나왔던 데도 가보고 막 그대로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네.
2: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1: 그건 참 복입니다, 복.
2: 네. 그때는 엄청 거대해 보였거든요. 네. 갔더니 정말 작더라고.
1: 아,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촉촉해지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도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감사합니다.
3: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퀴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커피 사고 싶다. 똑딱이 퀴즈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이것저것 이놈저놈 묻지마 따지지마.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바퀴의 상사리야.
5: 아이 나 누구야? 누가 이렇게 빵빵거리는 거야 이거? 어?
6: 아이 장인어른, 아 이제 짜증 좀 그만 내세요 진짜.
5: 아 내 짜증이 나니까 그러지. 아이 나 이거 참.
6: 아니, 캐릭터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요. 짜증 좀 그만 내세요. 아 우리처럼 오늘 휴가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웃으면서 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웃으면서 좋게 좋게.
5: 아 그러고 보니까 내 캐릭터는 왜 다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건가 모르겠네. 그만. 아이 그러니까 그 내가 아침에 가든지 아니면 밤에 가든지 내가 그러자 그랬잖아. 어?
6: 아 역시 짜증을 내야 확실히 더 사네요.
5: 아 그래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7: 아,
5: 해야
7: 정말 그냥 건전하지도 않는데 그냥 아 둘 다 좀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좀. 아유 그러지 말고 자네 그 라디오 그래 국악방송 좀 틀어보게. 어? 어?
5: 아니 저 용녀 국악방송 라디오는 왜 갑자기 틀라는 거야?
7: 아니 왜 나한테까지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냥
5: 어쩔 수 없어. 목소리 똑같게 하려면 돼. 이렇게 해야 돼.
7: 아니 내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휴가길에 라디오를 크게 틀고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그래서 내가 한번 틀어보라고 그랬죠.
5: 아니 저기 노래 부르면은 스트레스가 어 준다고? 야 그게 정말이야?

0: 잘못 본 거 아니야, 용녀?
1: 아, 장모님,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같이 여행 갈 때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가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죠?
2: 그지, 그지, 그지. 애들 방학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돼가지고 고속도로도 다들 거북이 걸음이지만은 이럴 때 이 사람처럼 이렇게 짜증내는 게 아니라 라디오를 크게 틀고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은 어? 짜증이 덜 난다고 막 그러잖아.
0: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좀 짜증이 덜 나네. 응? 옛날부터 노래 부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
1: 장인어른, 그 약간 짜증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확실히 목소리가 다르지.
1: 네네네네.
0: 내 오지명이 되려면 짜증이 나면 아이 말이야, 저 노래를 부르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라고.
2: 아이, 그렇게 잘 아는 양반이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래요, 진짜. 알겠어요, 알겠어요. 한번 해봐요.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0: 아니, 뭘 하라는
2: 노래
0: 거야?
2: 한 소절 해봐요.
0: 아니야. 영규, 너는 저 국악방송 라디오 안 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1: 아, 지금 이제 틀었어.
0: 야, 이제 나온다. 야, 이거 내가 불러야 되는구나. 요 목소리로. 아니. 아니, 너지는 못하리라. 어? 야, 너 안 불러. 빨리 불러. 용녀도 부르라고. 불러.
3: 마음이 즐거우면 아리랑 하고 놀아요. 무조건 어디서 놀아.
4: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래고, 잘해도 할 수 있고, 못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3: 노래. 잘해야 어려웠지. 그냥 포통 그냥 너무 함께 따라서 양아치밖에 못해요. 그 비행수로 애를 써야 애롭고라제.

0: 나 모르겠어요. 아니야, 이거 잊어버렸다. 아니, 막 잊어버렸다.
1: 아유, 근데 뭐 해, 그다음에.
2: 아라리가
1: 나는 다시 하라네.
0: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0: 김용호 외에 많은 분들의 노래로 진도 사람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네, 노래 부르기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춘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제 캐릭터 때문에 코르티솔이 더 분비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2: 봉현 씨도 개인적으로 참 난감할 것 같아요.
1: 네.
2: 평상시 이렇게 막 언성을 높인다든지 네.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닌.

0: 있는데 네. 지금 맡은 바 임무가 네. 뭐 장혁 씨 것도 그렇고 오진영 씨도 그렇고 다 약간 이렇게
1: 네. 네. 네. 마주와 이것도 좀 그러니까. 내야 되는 캐릭터고
0: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해야죠
1: 예
0: 일이니까
1: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개그로 받아 주실 거라고 믿고
0: 네네네
1: 어쨌든 이제 휴가철 지금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만약 길이 막힌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국악방송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네. 휴가 때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독특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오늘부터 생수죠. 먹는 샘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 점검에 관한 규정 시행이 됩니다. 여름철 먹는 샘물의 이것 보관으로 인한 제조 유통 보관 시 우려되는 품질 저하를 막는 차원이라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먹는 샘물 생수를 유통할 때는 이것이 닿지 않도록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요. 유통기한은 최대 2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먹는 샘물 생수 유통 시 이것이 닿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직사광선, 2번 비바람, 3번 먼지.
1: 네, 맞아요. 저도 항상 이게 길을 다니다가 편의점 같은데 보면 생수를 네. 밖에 진열해 놓는 경우들을 좀 봤거든요.
0: 네,
1: 괜찮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네네네. 이제 이런 규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뭘까요? 제가 편의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래도 되나? 했던 게 직사광선인지 네. 네. 비바람인지 네. 먼지인지 정답을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힌트를 드리면 될까요?
1: 선크림.
0: 아, 그러네요. 그래. 네. 선크림을 바르는 또 이유 중에 하나죠.
1: 네. 네.
0: 그렇습니다.
1: 생수에 발라?
0: 아니면. 그래서 약간 커버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큰 거 큰 네.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런 걸 씌우긴 하더라고요. 네.
1: 아니면 레이저 퓨슝 퓨슝 팍팍 할 때
0: 좋은데요?
1: 레이저
0: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1: 어 좋다. 어 가뿐하네.
0: 네, 좋습니다.
1: 자 이제 가야죠.
0: 용기, 그러니까 물을 담는 이 자체가 또 플라스틱이고 네. 하다 보니 이 애 친구한테 이제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좋지 않죠.
1: 그러다 이게 투명 보니, 용기다 보니까.
0: 예, 예, 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지하의 실내에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1: 아니 정보 말고요 힌트를 주시라.
0: 아니 그래서 정보 말고 아니 난 좀 풀었어 조금
1: 아 그래요?
0: 예, 예 플라스틱이다 보니 네 그래서
1: 그게 힌트예요?
0: 아 예 플라스틱 강력하죠?
1: 아 그럴까요?
0: 예
1: 어우 강력하네요.
0: 네.
1: 자 오답도 있어요.
0: 어디?
1: 이봐요. 2009님도 오답이고 지금.
0: 아 그러네.
1: 예.
0: 퓨용
1: 레이저.
0: 레이저 퓨용.
1: 예.
0: 예.
1: 선크림.
0: 그래요. 여기까지?
1: 네.
0: 힌트를 드릴까요?
1: 네.
0: 오케이.
1: 자외선 차단제. 네.
0: 자,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직사광선, 비바람, 먼지 중에 먹는 샘물, 생수 유통 시에 이것이 닿지 않아야 된다. 정답은 1번. 직사광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 네. 일산 멋쟁이님께서도 맞아요. 햇빛에 노출된 생수들이 많아요 하셨고 8878님께서도 햇빛을 보게 되면 플라스틱 열었을 때 냄새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0: 아.
1: 페트병 재사용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셨는데 네.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요. 생수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김치 선물은 5626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김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두 번.

0: 번째 퀴즈 갈게요.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두 번째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예요. 토요일인 내일 8월 1일과 8일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무주군 구천동 계곡에서는 전북도 무형유산인 이것이 열립니다. 이것은 뽕나무 숯가루와 소금, 말린 쑥 등을 한지로 감싼 뒤 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는 전통놀이라 줄불놀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인 무주 구천동 계곡에서 펼쳐지는 이것은 무슨 무엇일까요?
1: 1번 줄풍류, 2번 낙화놀이, 3번 불놀이. 야, 근데 이거 계곡에서 이거 보면은 진짜 환상적일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예쁠 것 같아요.
0: 네.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오. 가고 싶네요, 진짜로. 구천동.
1: 토요일이니까.
0: 예. 네.
1: 가보면 되지 않을까요?
0: 아유, 못 가요, 저는.
1: 왜?
0: 예?
1: 왜?
0: 작창해야 돼요. 사월 씨는 안 가세요?
1: 저 갈까? 아, 진짜? 저 내일 뭘 촬영 있어갖고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네.
0: 둘 다 못 가겠네요. 자, 뭘까요? 이 기가 막힌 무주 구천동 계곡에서 줄풍류를 할까요? 낙화놀이를 할까요? 불놀이를 할까요? 자, 전북도 무형유산입니다. 이것은 뽕나무 숯가루와 소금, 말린 쑥 등을 한지로 일단 감쌉니다. 그리고 그걸 줄에 매달아요. 그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1: 이야.
0: 그러면 그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에 매달려 있던 불이
1: 떨어져요.
0: 떨어지겠죠.
1: 네.
0: 환상적인 불꽃놀이가 되는 거예요.
1: 네네네네.
0: 네. 그게 뭐냐 이름이.
1: 자, 줄풍류냐, 낙화놀이냐, 네. 불놀이냐.
0: 아이, 너무 쉽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한자로 살짝만.
1: 왜 우리 그 차 타고 산길 이렇게 굽이굽이 가다 보면 이거 조심하라고 그러죠.
0: 네.
1: 땡석 주의.
0: 돌 조심하고.
1: 네. 그거를 약간의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한자로.
1: 네.
0: 떨어진다라는 게 결정적인 것 같긴 한데. 불이 떨어진다.
1: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뭐 결정적이죠.
0: 자, 줄풍류, 낙화놀이, 불놀이. 에이, 이건 진짜 너무 쉽습니다. 그죠? 저도 현장에서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8878님. 그러게요. 이런 건 사진으로 보는 거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1: 아, 직접 봐야 돼요.
0: 달라요. 진짜 현장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1: 내일 8월 1일부터 8일, 15일까지.
0: 일산 멋쟁이님께서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꽃 멋있겠네요.
1: 아, 진짜 멋있겠다.
0: 보고 싶네요. 이제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 같은 거 할 때
1: 네.
0: 그것과는 또 다를
1: 아,
0: 것 같아요.
1: 다르죠.
0: 예, 예.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불이 떨어진다.
1: 2번 낙화놀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0: 네. 자, 내일 8월 1일부터 8일 그리고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토요일에 세 차례에 걸쳐서 야간 낙화놀이를 네.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과 함께 전통 낙화놀이의 이 환상적인 불꽃을 계곡에서 발 담그고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본다면 이보다 환상적일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김치 선물을 저는 2100번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김치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불금행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서는요. 판소리를 하는 국악 3남매 그룹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더 K-판인데요. 아, 대학생 때 바투의 상사대회에도 출연한 바가 있는 첫째 소리꾼 조수민 씨와
0: 자스민.
1: 네. 그리고 동생들 조찬주, 조양준 씨가 함께 오늘 출연해 주시는데요. 3개 국어를 또 하시네요.
0: 네.
1: 아무튼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잠시 뒤에 2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콩콩님도 그렇고 박주현님도 그렇고 더 K-판 기대된다고 응원한다고 네. 얘기해 주셨고 옛날에 자스민님이 우리 방송 이제 코너지기 해주면서 네. 얘기 나눌 때 동생들도 한다 이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1: 네.
0: 오늘 드디어 영접합니다.
1: 네.
0: 자, 이 세 분의 환상적인 남매 하모니를 2부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세요.
1: 자,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목 어느새 불금이네. 후리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후리만 들어.

0: 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연일 인파로 붐비고 있다는데,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은 이번 주 일요일 8월 2일이 가장 공항이 붐비는 날일 거라더라.
1: 그러니까 출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2시간 전에 도착해도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을 거래요.
0: 인천공항 전망으로는 8월 10일까지 377만 명의 승객이 몰릴 거라는데 하루 평균 22만 명이 넘는다네.
1: 작년 370만 명보다 약 1.9% 증가한 규모라는데 어마어마하지. 사람도 많은데 괜히 기내 반입 안 되는 물품 때문에 공항에서 발 묶이면 안 되니까 물품 기내 반입 규정도 잘 살펴야겠어.
0: 맞아. 화장품, 치약, 샴푸도 기내 반입 규정이 까다롭고 고추장, 김치도 액체류로 규정된다고 하더라.
1: 보조배터리도 전력량이 160와트시 이하 보조배터리로 1인당 최대 2개로 변경됐고 기준을 넘는 건 기내 반입 불가지. 게다가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화물에 넣어 붙일 수 없고 기내에 들고 타야 하는 만큼 출발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어.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31일 금요일 2부 첫 곡은 김덕수 사물로 리페 그리고 안숙선의 토끼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1: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과 함께 아마 여름 휴가 극성수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0: 네.
1: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이제 살짝 내려서 그런지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러게요. 네. 8월 2일 일요일에 출국하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을 걸로 집계돼서요. 이제 평소처럼 2시간 전에 도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최악 아닙니까? 비행기를 놓쳐버리는 거.
1: 그치, 코앞에서.
0: 네.
1: 어떻게 저 내 비행기. 네.
0: 이렇게 되죠. 줄 서느라고 비행기를 못 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그쵸. 피해야 되니까 네. 미리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 4시간 전?
0: 제일 안전하죠.
1: 미리 가서 네. 안에서 기다리는 게 마음 편하죠.
0: 공항 내에서 좀 비싸도 거기서 밥 먹고.
1: 네, 그리고 밥은 밖에서 먹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0: 네? 그건 알아서 하세요. 네, 어디 혹시 가십니까?
1: 아,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0: 네. 네, 면세점도 들리시고 미리 도착하셔가지고 그러신 게 좋을 것 같고요.
1: 공항 측은 출국장 조기 개장과 보안 검색 장비 확대 운영 등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해서 혼잡 최소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일단 주차부터 힘들 것 같아요.
0: 네. 주차도 어렵겠죠.
1: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0: 맞아요. 리무진 타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고 지하철 잘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항철도.
1: 저도 한 진짜 오랜만에 네. 작년에 이제 해외 공연이 있어서 갔잖아요. 네. 네, 저처럼 꼭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왜요?
1: 야무지게 보조 배터리를 네. 캐리어에 딱 넣어가지고 아. 와 미용 와 연락이 와 오라고 끌러 그래가지고 예 그래 딱 끌렀더니 네. 보조 배터리가 안 된다고
0: 네, 위탁 수화물에 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기내반입 하셔야 돼요.
1: 그리고 또 목이 타가지고 네. 네, 또 물 많이 담고 보안 검색 때 딱 지나갔더니 와 오라고 왜요 물 그거 다 빼라고 버리라고 아 네네네네 그랬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네. 필통에 커터칼이 있었더라고요.
0: 아유 그래 그럼 다 걸려요.
1: 그래가지고 이리 오라고
0: 에이. 뭐 이렇게 오라
1: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뭐냐고 그래서 버린다고 아, 네. 버리세요 이제 그랬죠. 예. 근데 그때 톡톡히 배웠죠. 다시 한번.
0: 아, 네. 미리 규정은 읽고 가야죠.
1: 네. 네. 그랬었습니다.
0: 남들에게도 민폐잖아요.
1: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명하나? 했지. 아니라고. 이러라고.
0: 어쨌든 지하철 같은 거 타셔가지고 네. 안전하게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내 물품 기내 반입 규정도 미리 꼭 확인하셔가지고 상화시처럼 이리 와봐요 소리 안 듣게 네. 예, 평안하게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이제 아주 멋진 분들을 만나봐야겠죠.
0: 벌써 든든합니다. 이렇게 세 분이 지금 나란히 가족사진처럼 앉아계시거든요.
1: 네.
0: 자, 이 남매 얼마나 큰 매력적인 또 무대를 보여줄지 함께 만나러 가시죠.
1: 불금인 구가
0: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2: 국악계의 부부가 또 부모 형제가 함께 국악을 하는 패밀리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오늘 국악 패밀리는 삼남매가 소리를 하는 국악 삼남매 그룹입니다.
0: 삼남매가 소리판, 중판, 끼판을 깔고 3개국어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소리를 알리고 있는 국악 삼남매 그룹 더 K판이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의 주인공입니다.
1: 삼남매 모두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살다가 귀국해서 국악의 눈을 뜨고 소리길을 걷고 있습니다.
0: 국악 3남매 그룹 더 K-판에게 여러분의 응원과 질문들 추임새까지 우물전 0302 유료 문자로 마구 보내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국악 3남매 그룹 더 K-판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지금 시작합니다. 우후!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리판,
4: 춤판,
3: 끼판, 판
5: 판치는 더 K판입니다.
3: 안녕하세요. 大家们好, 我们是整通歌唱叫 K판.
6: Hi, we're Korean traditional band called the K판. It's very nice to meet you guys all. I wish we can have a lovely time.
7: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는 3개 국어로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 소리를 알리고 있는 더 K판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합이 진짜 좋다.
6: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가족이라 다르네요. 아유. 아, 그나저나 자스민 오랜만이세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지금?
8: 3년 만이네요.
0: 3년 만인가요?
8: 22살에 됐는데 벌써 25이 되었습니다.
0: 와, 벌써 그렇게 네. 됐어요. 우리가 금요일에 아주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8: 네,
0: 그죠? 그때 동생들도 있어요. 네. 이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셨고.
8: 네,
0: 근데 오늘은 드디어 그 동생분들을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8: 네, 키가 커져서 왔습니다. 네.
0: 아니 진짜로 양준 씨,
7: 예.
0: 아까 인사 나누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시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 맞습니다. 제가 예. 프로그램이 10년 가까이 되었죠.
0: 맞아요.
7: 예. 그렇죠. 예. 예,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0: 와.
7: 예, 벌써 20살이 됐습니다.
0: 이야.
1: 10살 때부터 보신 거네요.
7: 10살 때 예,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접했었는데
0: 네.
7: 사실 그래서 지금 너무 고대했던 만남이라서
0: 오호.
7: 진짜 연예인을 뵙는 것 같습니다.
1: 실제 보니 어때요?
0: 실망스럽죠?
7: 아니요.
8: 너무 잘생기셨어요.
7: 얼굴이 더 작으신 것 같습니다.

0: 아 그리고 찬주 씨.
1: 네.
0: 어 찬주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언니 출연하는 방송도 좀 보셨어요?
1: 네, 저 그때 3년 전이었죠. 그때 굉장히 보면서 네. 아 나도 저기 한번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 오늘 이런 계기로 함께 나올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0: 어. 그때 당시 언니 어떻게 좀 잘 하던가요?
1: 어, 네, 굉장히 잘해서 사실. 그 다음부터 제가 좀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2: 오, 그 전에는요?
1: 아 존경했지만, 네, 또 예술인으로서 네 존경하게 네. 되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것들이 많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금요일 코너의 특성상 일단 정말 버스킹이라고 생각하시고 세 분이서 이 무대, 이 판을 끌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네.
2: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네.
3: 네, 저희 국악 더 K-판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4: 네, 처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새롭게 앨범을 네. 맞이했는데 이 앨범의 첫 번째 곡인 이산저산 This Mountain, That Mountain입니다.
0: 오, 진짜?
4: 제목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2: 사철가?
1: 네, 네 예, 맞습니다.
4: 사철가인데 저희가 이거를 영어로 좀 재해석해서 네. 새롭게 펑키한 오, 음악과 함께 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더 이상 스포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0: 어차피 바로 들려드릴 건데 뭐.
1: 예, 네, 맞습니다. 네.
4: 예.
0: 신나게. 아 왜냐면 누구였죠? 윤석기 씨였나요? 어, 실제로 이산저산을 저희가 한번 영어 버전으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 This 네. mountain, that mountain. 음성 소리를 했었거든요. 혹시 진짜 그렇게 들어가나요?
3: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와우. 이제 19세기의 이산저산 이게 지금 이 곡이 피처링 앞부분이 네. 그 소리꾼 이성현 그 님의
2: 예.
3: 네, 같이 네. 피처링을 해주셨고
0: 아, 진짜요?
3: 또 앞부분에
0: 국립창극단에
3: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21세기에 정말 세계적으로 전통 판소리는 이거다라고 하고 외국인들 분들에게 한국어랑 중국어 를 또 알릴 수 있게끔 저희가 번역해서 저희 테이크 더 케이팝만의 이산저산을 또 이번에 앨범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더 케이팝의 첫 번째 곡 그러면 사철가 이산저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Yeah. 아 일어서셔야 되는구나. 아. 오. 어, 세 분 다 또 키가 크시네. 아유,
3: 춤을 위주로 춥니다.
0: 아, 그럼 의자
3: 아, 오늘 여기 너무 좋아서 오늘은 소리로 네.
0: 아, 그래도 뭐 율동 같은 게 좀 들어갑니까?
3: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오, 기대가 됩니다. 자, 이산저산 갈까요? 어이.
5: 이산저산. 어? 꽃이 피니. 아. 분명코 봄이로구나.
6: 산저산 꽃이 피니

0: 서산 저산 이산 꽃이 핀다.
1: 我的青春也络绎不柔，先别。

0: 감사합니다.
1: 더 K-판의 이산저산이었습니다.
2: 네, 아주 시원한 이산저산 듣고 왔습니다.
1: 지금 바로 반응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네. 직접 소통하시면 돼요. 스마일님 하면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3: 예, 아이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2: 예,
3: 아이고 스마일님. 우와, 더 K-판 글로벌하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글로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또 연스님.
4: 오, 연스님 소리도 좋고 너무 예쁘고 멋있어요. 연스님 사랑합니다.
2: 잘한다.
4: 연스님께서 또 영어 중국어 판소리는 더 K-판만의 개성이다 진짜 라고 해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의 장점입니다.
1: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4: 네, 세계 최초입니다.
1: 또 4518님 문제가 있네요.
3: 예, 4518님이 와, 삼남매가 소리를 같이 하다니 대단합니다.
2: 그러니까
3: 남자분이 막내인가요? 누나를 보디가드? 고생이 많아요. 사실 이거를 애초에 저희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2: 네.
3: 예, 맞습니다. 제가 막내이고요. 저희 둘째 누님, 셋째 누님입니다.
2: 오.
3: 제가 네. 누나가 셋입니다.
1: 아, 위에 또 한 분이 계세요?
3: 예, 네. 한 분이 더 있어서 예, 한 명이 더 있는데
2: 예.
3: 누나가 셋입니다, 제가.
2: 그 첫째 누나는 안 하시는 거죠?
4: 네,
2: 국악을
4: 공부하십니다.
2: 아, 네. 공부하시고. 근데 어떻게 세 분은 그렇게 아까 질문처럼 세 분은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하게 되신 거예요?
4: 약간 굴비 엮듯이 네, 아, 엮어져가지고
3: 그래. 먼저 예. 저희, 말씀해 주시겠어요?
4: 네, 처음에는 이제 저기 찬주가 먼저
2: 네.
4: 소리를 아 셋, 우와
1: 셋째가
4: 네, 셋째가 먼저 네. 네.
2: 찬주 씨가 먼저 하신 거예요?
4: 네, 네.
1: 셋째가
4: 먼저
1: 했는데
4: 제가 그냥 노래를 원래 좋아했고
2: 네.
4: 또 그런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창 공부라는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처음 왔는데 I was just speaking English and 그래서 우와 찬주야 그럼 창 공부라는 건 뭐야? 나 그냥 따라가 보면 안 돼? 그래서 따라를 갔는데 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음악이 있구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됐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가 저도 시작하게 되고 또 막내까지요. 또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같은 심지어 동문입니다. 네. 됐습니다.
1: 신기하다.
2: 그럼 어렸을 때 미국 갔다가 이제 한국 와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4: 네, 예. 한국 와서 바로 네. 네,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리고 지금 3개국어로 소리를 하셨어요.
4: 네.
2: 와, 아 영어는 그렇다 쳐요.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또 했으니까 중국어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4: 네, 제가 좀 3개국어를 하고 할 수 있는데요.
2: 네. 네,
4: 유치원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제가 중국 학교를 또 다녀가지고
2: 아하.
4: 제가 중국어를 또 네, 할 점.
2: 야, 3개국어 네. 사철가라니. 엄청납니다.
1: 머리띠 하신 분 1773님께서 아이돌 스텔라 팀 누구죠? 그분 닮았다고.
2: 어머. 찬주 씨.
5: 어머,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 어떡해.
2: 누굴까요? 아이돌 스텔라 팀의 아이돌... 그 멤버 중에.
5: 하츠투 예. 사실 제 영어 이름이 스텔라입니다.
2: 오이
5: 아이돌 네 제 영어 이름이 스텔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너무 감사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2: 아이돌 그룹 하시라는데요.
1: 선물 하나 드리실래요?
5: 저희 너무 감사드려서 떡 선물 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자 일산 멋쟁이님
4: 예. 세 분의 힘이 너무 좋고 영어로 소리를 하시고 너무 멋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1: 귀여운.

0: 님께서도 하나 남겨주세요.
1: 귀여워님이 아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삼남매가 이렇게 소리를 잘하고 하모니 맞추니까 너무 좋겠어요. 맞습니다. 어머니께 사실은 이 국악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길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2: 그렇죠.
1: 더욱더 잘해야 되죠 이거. 그리고 또
3: 성공해야죠.
1: 하모니도 네. 맞추고 하니까 오늘도 이렇게 한 번 더 맞추게 되니까 좋은 것.

0: 어렸을 때 한국무용을 조금 하셨는데,
1: 아.
0: 네, 그런 계기로 저희가 또 이렇게 국악을 이어서 하게 되니까,
1: 네.
0: 저희의 그냥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무용이나
1: 예.
0: 아니면 저희 뭐 의상이나 이런 걸 다,
2: 제작해
0: 네, 제작해 주십니다.
2: 네.
1: 진짜요?
0: 네,
3: 진짜.
1: 우와.
3: 네, 믹싱까지.
1: 혹시 오늘 의상도?
0: 오늘 의상은 샀습니다.
1: 아,
0: 네.
1: 예, 알겠습니다.
4: 예, 새롭게 구비를 했습니다.
0: 네, 샀습니다.
1: 아, 좋네요. 예. 오늘도 약간 컨셉이 있습니까? 의상
3: 아,
1: 컨셉이?
3: 컨셉 있죠. 저희 딱 어떤 컨셉이 어떤 것 같습니까?
1: 일단 톤 자체가 화이트 톤인데
0: 네.
3: 저희가 이산저산이다 보니까 꽃이 핀다 하잖아요.
0: 네.
3: 꽃이 피네 저희가 화이트 들러리
1: 예. 아 그래요?
3: 네. 애견녀 스타일로 한번
4: 밝은 에너지 네. 받으시라고
1: 네. 아 네. 네.
3: 남자합니다
4: 예.
3: 네.
1: 아, 청일점 예.
4: 자.
1: 자 이제 두 번째 곡을 한번 가볼게요. 어떤 곡입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3: 네, 두 번째 곡은 바로 수북인데요. 제가 어? 3년 오. 전에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1: 이 곡은 잘 알죠.
3: 네, 이 네. 수북을 저희 오늘은 삼남매 버전으로
1: 오.
3: 수북을 다시 아. 한번 재해석해서 수북을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저희가
3: 펑키하게
4: 사실은,
3: 한번 즐겨보시죠.
4: 예, 요 수북을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같이 녹음을 다시 했어요.
1: 아.
4: 예, 아예 새롭게 녹음을 해서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 자.

0: 인생이 횡소복 횡소복 하지만 하투의 상사디아에서 한판 벌여보던 것이요.
1: 흥부가 좋아라고 개그짝을 떨어 그 다음에 도로 수고
2: 소복
1: 흥부가 좋아라고

박수를 딱 치고 뽑으니 비트가 소복하고 소리를 딱 듣고 뽑으니 마음속도 소복하고

0: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1: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2: 아빠나 젠다
3: 흥부가 좋아라고
4: 흥부가 좋아라고
3: 흥부가 좋아라고

0: K-팝의 수북 듣고 왔습니다.
1: 아, 아는 곡인데 달리 들리네요 또.
2: 그렇죠.
1: 분이 함께 하시니까 또 달라요.
0: 네.
1: 너무 좋습니다.
0: 3815님께서도 문자 보내셨어요.
3: 예, 3815님 기가 막히게 삼남의 목소리며 청이 다다르네요. 빈 곳을 서로가 채워주니 얼마나 좋아.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0: 네네네.
3: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특별히 흥보가 좋아라고를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1: 네.
3: 지금 차량 운전하시면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계속 흥얼흥얼거리시며 네. 졸음운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더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양준 씨가 확실히 저음을 맡아주시니까 네. 꽉 채워주네요. 와, 목소리도 엄청 좋으시고.
0: 또 5498님.
2: 네, 5498님. 와, 오랜만에 수북 들으니까 좋네요. 이 곡 자수민 씨가 만든 걸로 아는데 더 케이팝 음악은 누가 만드나요?
1: 그러게요. 첫 곡도 그렇고 이 곡도 그렇고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저희 이번 더 케이팝은 저희 세 명 남매들끼리 정말 한 집에 모여 저희가 밤마다 우리 어떻게 앞으로 우리 소리를 조금 세계에 알리면 너무 좋을까 그리고 그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며 네, 이번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 당연히 머리를 네. 강히 맞댔겠죠. 근데 네. 이제 궁금한 건
2: 네.
1: 누가 뭐 멜로디를 쓰고 뭐 누가 뭐 이렇게 리듬을 맞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분업화?
3: 주로 이제 네. 작곡은 이제 수민 첫째 우리 리더
1: 자스민이
0: 리더인 누나가
3: 네. 네. 예 리더인 우리 수민 누나가 둘째 누나가 좀 많이 맞는 것 같고요.
1: 예예 예.
3: 작사는 이제 주로 약간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양준 씨가 네,
3: 단어 배열이나 제가 부족하지만
1: 네.
3: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센스 있게 그래도 가장 어리다 보니까 좀 네. 요즘 시대에 맞게
1: 뭐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2: 몇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3: 그렇지만 네, 제가 좀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뭐 안무, 발림 이런 거는 이제 너름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주 셋째 누나가 좀 많이 아이디로 내주는 것 같습니다.
1: 네. 합이 잘 맞네요.
2: 네, 각자 역할 분담이 확실해서
3: 확실하게
2: 네.
3: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또 뭘까요? 4915님.
4: 4915님 머리띠 하신 분. 소리를 제일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소리도 제일 크신 것 같아요. 소리 같이 하면서 싸우진 않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1: 네.
4: 사실 싸우지 않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네, 남매니까 네, 싸우기는 네 싸우지만 그래도 많이는 안 싸우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저희가 싸우더라도 꼭 다 같이 모여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꼭 풀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0: 언니가 할 말이 좀 많겠네요.
2: 아, 네. 그리고 네, 저희
0: 그냥 웃지요 지금. 네.
2: 저희가 삼남매가 하다 보니까 네. 전공이 같잖아요.
1: 예.
2: 그럼 얼마나 그 터치하고 싶은 부분이 많겠어요.
1: 보이는 게 많죠.
2: 네, 보이는 게 많고
1: 맞아요.
2: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근데 이 터치가 이제 네.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이제 네. 트러블이 나니까 네. 저희가 딱 정한 게 있어요. 아, 우리 소리적인 우리 아티스트적인 부분은 서로 터치를 하지 말자. 하지만 이건 정말 좀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주자 차근하게 네. 그렇게 터치 바로 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1: 누가 제일 날카로워요 세 분 중에
2: 제가 좀 날카로워
3: 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2: 저 리더다 보니까
1: 예. 예. 보통 코멘트들이 어떤 것들이 옵니까 언니한테서?
4: 이때 뭐 팔을 올렸는데 각도가 맞지 않는다.
1: 아하 각도.
4: 네 그리고 뭐 끄듬 처리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다.
1: 아하.
4: 이런 건 네, 많이 해주는데 근데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0: 그러면 방송적으로.
4: 네.
0: 그리고 방송 끝나고도 큰 탈이 없을 정도 그 선까지.
2: 큰 탈이
0: 언니한테도 할. 말은 없습니까?
1: 제가 봤을 때 양준 씨가 많은 것 같아요.
2: 계속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언니한테 혹은 동생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음악적으로.
4: 언니가 사실 되게 사실 연습벌레예요 저희 집에서. 근데 언니가 어딜 가든 연습하자 이러니까 저희 개인 시간이 조금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1: 아티스트는 개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4: 감사합니다.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개인 시간도 물론 중요한데 팀으로 활동하고 있을 네. 때는 같이 협조적으로 그래요. 다 같이 하고
1: 예, 그죠?
2: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0: 그죠? 네. 웃죠.
2: 틀리면 안 되니까.
1: 네. 자 마이크 한번 양준 씨 드릴게요. 자.
3: 예.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0: 아니 뭐 전혀 예. 방송에 벗어난 범위는 아니고 아, 예. 네.
1: 가정생활에 타격 없는 선까지
0: 맞습니다. 네. 예, 맞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스파르타식을 좋아하는데
1: 아, 좋아한다. 네.
2: 저희 계속 전문 대답 붙네요.
3: 저 조용히 네. 계셔 주세요. 네.
0: 예, 예. 지금 굉장히 지금 무서워요. 지금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예, 스파르타 선생님도 해주시고 아, 네. 뭐 일상생활에서 잘하면 뭐 빨리 자라, 아, 뭐 다리 떨지 마라,
3: 아 다리 네. 떨지 마라,
0: 예, 다 어. 뭐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네. 예 대신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가끔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아 형님,
3: 예,
1: 아
3: 진짜요?
0: 정신적인 지주도 해주시고 네. 또 소리적인 거, 어. 또 예, 아티스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6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아. 예 좀
3: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예, 애정을 예.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2: 예. 네 맞습니다.
0: 댓글에 보니까 지금 눌려 사는 거 아니냐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건
4: 그런
0: 아니고
4: 댓글 없는 것 같습니다.
2: 그런 네. 댓글 안 보입니다.
0: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그러면
0: 혹시 몰라서 예.
1: 셋째 누나랑 예. 따로 이렇게 두 분이서 많이 또 이렇게
0: 맞습니다. 예.
4: 저희 동지입니다 사실. 예, 예. 네.
2: 아, 저
0: 사실 어디 가면 커플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
1: 예, 예, 예. 오, 느낌이 네. 오네요. 오, 그렇게 네. 해서 또 해소하고
3: 그렇죠.
1: 예,
3: 네. 지금도 은근히 보면 양준 씨 어깨가 이쪽으로 쏠려 있어요.
0: 예. 아 그런가요?
4: 아,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0: 아, 세상에.
1: 아이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네, 아이고. 자, 요 타이밍, 아. 요 분위기.
2: 자, 자스민으로 다시 나올게요.
4: 예. 큰일 났다.
1: 자, 아, 세 번째 라이브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네. 아 벌써 세 번째. 이게 마지막 곡 아닙니까?
0: 예 이제 하고 그죠? 공식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1: 인터뷰 하고 싶은 게 좀 아,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 저는 최대한 지금 좀 네. 자제하고 있었거든요.
3: 네. 한 곡 더 있군요. 네. 자 다음 곡이 사랑가인데요.
2: 네 저희가 사랑가를 예.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네 해외에 가면 꼭 들려드리는 버전인데요. 네. 이 전통판 소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보여드릴 예정입니다.
3: 저 아까 잠깐 맞춰봤는데 추임새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들어보시면 오! 사랑가다! 이 느낌이 그냥 확 오더라고요.
2: 네.
3: 알겠습니다. 한번 라이브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这一天尊上然后比公子一起唱爱情的歌 爱你爱你爱你我很爱你你们是我的爱 At the time Mr. Lee looking over places He feels nervous and has a headache Constantly flustered He feels stuffy too Can't do this or that anymore He walks up and calls stop

창문 다 도련님 없고 보니 졸 혼자가 절로 따 부용 자격 모란화

0: 있습니다.
1: 아우 진짜 뭐 시원합니다. 네. 자 문자 또 한번 가볼까요?
2: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죠?
3: 네, 레베카.
1: 레베카?
3: 네, 레베카? 네, 레베카님. 레베카? 네, 어머나 삼남매의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어, 감사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1: 그리고 현실남매.
4: 네.
1: 너무 좋다고 하신. 오.

0: 오, 핫서머님, 현실
1: 네.
0: 남매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1: 맞아요.
0: 현실입니다. 네,
1: 이게
0: 감사합니다.
1: 약간 너무 포장하면은 좀안 돼요. 인간미가 좀 있어야 돼. 예,
0: 맞습니다.
1: 그 다음이요.
2: 예, 우리 옌스님, 연스님, 예, 케이팝에 악뮤가 있으면 케이팝 소리에는 더 케이팝 남매 진짜 귀하다. 국악 많이 알려주세요.
0: 예, 너무 감사한
2: 앞으로도
0: 말이다. 네.
2: 열심히 공부하고
1: 네.
2: 더욱더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0: 네.
1: 아무리 매트 항상
3: 양만 쳐다봐.
0: 아니 아니야. 하지 말라니까
1: 그러면
0: 주세요.
1: 안 돼.
0: 틀리네요.
2: 좀 옆으로 가야 돼.
3: 자, 5176님.
0: 5176님 네. 서로 이름을 부르시나요? 아니면 야 하고 부르시나요?
1: 오, 궁금하다.
4: 아, 저희 위키조차 철저합니다.
0: 네.
4: 아,
0: 네. 저희 야는 네. 절대 없고요.
1: 예.
0: 저는 남동생한테 보통 남동생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어가지고
1: 네.
0: 전 데이빗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4: 데이빗, 스텔라, 스텔라, 자스민.
0: 저희는 네. 언니 이렇게 확실하게. 네.
1: 그래요? 오, 알겠습니다.
4: 네. 그렇다고 너무 확실하게 언니 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여러분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1: 또 보겠습니다. 749 하나님.
2: 네. 749 하나님. 대표로 누가 판소리 한 대목 해 주세요. 미스터?
1: 어?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4: 미스터?
2: 제가 좀
1: 양준 씨가
2: 짧게.
1: 아,
2: 예.
1: 네. 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뭔가 약간 받쳐 주는 느낌이었어요.
2: 예, 맞습니다.
1: 예. 예. 예. 소리 한 대목 그러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2: 예. 적벽가 중 조자룡을 쓰는 대목을
1: 오.
2: 예, 짧게 올려 드리고.
1: 오, 힘든 대목인데.
2: 예.
1: 알겠습니다.
5: 물 한 모금 마셔야 됩니다.
2: 물 한 모금 마시고.
1: 예. 아, 알겠습니다.
3: 앉아서 하셔도 돼요.
2: 아, 예.
3: 네, 편하게 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이럴 때 누군가 양준 씨가 안 하면 멘트를 누가 메워줄 사람이 없구나.
0: 네.
3: 네.
0: 다 마신 것 같습니다.
6: 네. 네. 빨리 할까요?
0: 네.
2: 얼른 목을 챙기고 왔습니다.
1: 가볼게요.
7: 그때여 주윤한 일반 문무 장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을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주유 노숙 따려 물어왈 공명이 나를 속였다. 융동 때의 동남풍이 있을 소냐?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울이다. 어찌하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재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의 거짓말로 다물었지 속일이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야 이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날 주유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나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용주작 양기각 입해고 현무르릉하야 서북으로 벌벌 삽시간에 동남 대풍이 이렇게 가기 와지

0: 산담이 뚝 떨어지는 지라.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2: 목소리가 매력적이시다.
3: 목소리가 좋으시네 진짜.
2: 네.
3: 자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양 스캔들에서 네. 만들었던 곡이네요.
4: 네, 저희 세 분에서 같이 그렇죠. 저희 강강술래 저희 같이 했던 기억 나시나요 혹시 3년 전이에요.
2: 랩도 네. 하고 막 이랬잖아요.
4: 네, 지아스민이. 맞습니다.
2: 네,
3: 이거를 세 분이 부를 수 있도록 다시. 만드신 건가요?
4: 아니 다시 만들진 않았고요. 마지막에 저희 추억 삼아 이렇게 세 명에서 다시 다 같이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막내는 이제 대학을 예. 외국으로 갑니다.
2: 어 그래요?
4: 네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 미국으로?
4: 네.
2: 미국과는요?
3: 국악과가 에이. 있어요 미국에?
1: 아니요.
2: 국악과는 없겠죠.
1: 국악과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까지 판소리를 공부했지만 예. 대학은 경영으로.
2: 경영학과로 가요.
1: 예예. 예.
2: 오호. 예.
1: 국악의 세계를 더 넓히기 위하여.
2: 아 진짜.
4: 네,
2: 국악으로
4: 맞습니다.
2: 한번 경영을 해보겠다.
1: 예예.
4: 네. 세계 월드와이드. 네.
3: 보스턴으로 가신대.
4: 네. 보스턴으로.

0: 네. 한 달 뒤에 가세요?
1: 네, 한 달 뒤에 출국이라서 사실은 그래서 이번 사실 앨범 저희 목적 자체가 네. 이제 기존에 저희가 하던 그 음악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녹음을 담아보고 또 이 20대 참 이 열정 가득할 때 우리가 한번 남겨보자 하는 의의에서 네. 예, 만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달 뒤에
0: 자 그러면 오늘의 끝곡입니다. 더 K-팝 네 대한민국 홍보송을 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오랜만이네요 이거. 아.
1: 자, 고생하셨습니다. 더 K-판의 무대였습니다.
0: 아,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1: 그러면은 더 K-판의 무대로는 마지막인가요?
2: 아, 그거는 아닙니다.
0: 양준 씨 보면 어떻게 해요, 활동?
2: 저희가 네. 세계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예. 저희가 또 외국으로 가서도 더 K-판이 활동할 거고 아. 또 올해 말에 스텔라 이제 셋째와 네, 셋째와 제가 네. 듀오로
0: 아,
2: 네, 다시 한번 컴백 드릴 예정입니다.
0: 네,
2: 잠깐 4년 동안 공부해오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저는 잠시 개건으로 잠시
4: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2: 휴가를 주기로 제가. 네.
1: 더 K-판이라는 이 팀은 몇 년도에 결성을 했어요?
3: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키르기스탄 국제 협약 행사에서 처음 네. 이제 각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우리 한번 가진 영어로 가지고.

0: 대화도 하고 또 관객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자라는 네. 의의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5년째 돼가네요. 네.
1: 오. 그 계기가 있어서 하게 예, 됐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외국으로 되게 많이 활동을 하셨네요.
2: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국제 행사나 아니면은 아. 또 해외에 있는 그런 협력 관계에서 저희가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유럽, 미국, 동아시아 또 이렇게 저희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저희 소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본 것만 해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 필리핀 등등
2: 네, 공연 활동을 네, 했습니다. 와.
3: 그렇게 이제 해외로 공연을 많이 떠나다 보면 사실 여러모로 어려움들이 또 있잖아요. 남매라서 그 어려움들을 좀 더 잘 극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극대화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남매로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좋은 점 혹은 좀 약간 힘든 점 이런 것들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4: 일단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서로 솔직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5: 너무 싸우지 잘하니까.
4: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리 싸워도 해치할 일이 없습니다.
3: 그렇네요.
4: 네, 그래서 그런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단점이 있다면 막내가 한번.
0: 네. 아, 단점이요?
3: 어차피 한 달 뒤에 떠나잖아요. 네네, 자신있게 네. 얘기해요.
0: 여러 역할을 제가 맡게 됐네요. 네. 네. 단점. 단점은 아 글쎄요
1: 딱히 없을 것 같은데
2: 잘 잘해
1: 없어야만 예. 없어야만 할 것 같은데
0: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2: 네 저희의 예. 장점은요.
0: 예예. 예, 예.
1: 그리고 12월에 미주 동부 투어 공연이 있으십니까?
0: 아 맞습니다. 저희 이제 12월에 네. 아, 제가 그때 방학인데 아틀란타. 해서 미주 동부 투어 쭉 그 중부에서 동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예, 공연을
2: 진행할 거니까요. 저희 예정입니다. 팔로우 해주시고요. 네 공연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 저희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3: 그러면 더 케이팝은 숙소 잡을 때 하나만 잡으면 되나요?
2: 네.
4: 아, 저, 네.
0: 근데
4: 저희는
0: 방을 이제 따로 해야 되기 네. 때문에.
3: 아 그렇죠. 그렇군요. 예. 여러모로 궁금한 게 많았어요.
2: 아우, 감사합니다.
1: 땡스타그램이 있으신가요?
2: 네, 땡스타그램 있고요.
3: 뭐라고 네. 검색해야 돼요?
2: 네, 더 케이팝.
3: 네, 이렇게 네. 검색하면 돼요.
1: 그러니까 팀은 있는데 멤버는 3명이지만 이게 2명일 때도 있고 3명일 때도 있고
2: 혼자일 때도 있고
1: 아. 그렇지만 뭐 유닛으로 활동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더 케이팝이라는 그룹이 있는 거고.
2: 네, 네. 맞습니다.
0: 단체는 남아 있습니다.
1: 외국에 그렇게 공연 가면 이를테면 교포분들과도 공연하겠지만 아예 외국인 상대로도 하시죠?
2: 네,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어때요? 반응이 어때요?
0: 그 반응이 제가 약간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게 네. 예 여러 나라를 저희가 가봤는데 확실히 그 현지 분들이 각각 반응이 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이제 동아시아를 갔었는데 동아시아 이제 필리핀 거기를 갔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사실 K 한류, K 팝 이 열풍 때문에 저희가 진도알이랑 또 이렇게 추임새 유도로 하면 네. 거 좀 행가리 할 듯이 막 달려오길래 예, 그때 뭐
2: 아이돌 뭐, 체험을 할 수 예. 있습니다. 네. 네.
0: 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저 유럽 이제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이런 데 가면 다 좀 교양적으로 무슨 이렇게 좀
2: 예, 브라보 해주시고
0: 근데 또 또 다 칭찬을 끝나고 와서 또 다 인사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3: 관람 문화가 다르지만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 좋아하시네요.
2: 네, 맞습니다. 큰 관심을
1: 가져요. 잘 몰라서 저도 항상 여기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막 인터뷰하면서 받았던 느낌 오히려 유럽은 완전 전통으로 했을 때 더 좋아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그럼... 지금 이제 이 컨셉은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해버리고 중국어도 해버리니까 이게 맞는 데가 있을 것 같고 아닌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려보세요.
2: 아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네, 있어요.
1: 왠지.
2: 아 저희가 근데 공연 다닐 때면 저한테 안 얘기해 주셔서 그러신지 저희 끝나고 나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다 너무 긍정적이고 아, 또 어떤 다행이네. 나라 왜냐면 저희가 일단은 판소리 자체가 성향이 너무 다르다 아, 보니까 네.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3: 참 매력적인 더 케이팝 알겠습니다. 오늘 무대도 함께 만나봤고요. 자 이제 끝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한 달 후에 이제 가실 우리 막내 양준 씨가 네. 대표로 예.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1: 아, 한 분만
3: 예,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먼저 이렇게 아, 바투의 상사디어 정말 국악인들의 등용문 또 꿈같은 그런 곳에서 함께 이 어린 나이에 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3: 예.
0: 또 오늘 보여주지 못한 아쉬운 뭐 여러 가지 노래도 있고 하지만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즐겁고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저희 더 케이팝

0: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야스미 씨 오늘 고생 많으셨고 찬주 씨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세 분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자, 여러분들도 에너지 받으셨을 것 같고요.
3: 네.
1: 사실 오늘 저희 담당 PD 한지혜 PD가 오늘로써 이제 저희와 방송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1: 우리의 영원한 리더죠. 정말 고생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한지혜 PD 어디 가서든 건강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응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휴가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투의 시대.
1: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요.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덥다 덥다 하다 보니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한 달이 저물어 가는 거 보면 역시 시간은 어쨌든 어김없이 흐른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들 남은 생의 첫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오늘을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겠죠.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그리고 알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유지숙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서도민요 배치기 보내드립니다.

0: 서도민요 배치기를 유지숙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 일찍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주위에서 보면 이제 산 공부 떠나는 동료들이 많아진 것을 보면서 아, 휴가철이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휴가철이 되면 다들 한 번쯤 이런 말 하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분명 쉬러 떠났는데 고속도로에서 쉬고 휴게소에서 줄 서면서 쉬고 관광지에서도 줄을 서고요. 식당 가서도 줄을 섭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하면 집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 알면서도 고생인 줄 알면서도 떠나게 되는 게 또 여행 휴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이 마음의 어떤 그 여유를 찾는 게 아닌가. 몸의 여유를 찾는 건 결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옛 사람들은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그림을 보면서 산천을 유람하는 즐거움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른바 와유, 누워서 하는 여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노래가 좋다와 함께 운전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교통체증도 없이 좋은 음악 한 곡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판소리 수경낭자전 중에서 선군이 약을 구해 수경낭자 살리는 대목입니다. 박송희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소승 하나이로서 급하며 가는 말이 소승이 입고대에 논의요지 벽도 세 번 빌려서 속에 걸 보지 못하였는데 어떠하신 게요 한입미 살펴보니 진정한 곳 저기요 두는 소상강물

보시고 주객이 오실 돌 내가 일부 알았으나 이제

신대니 백결으로 지면하리오 옥황상제 군부인은 당자님 뭐 맥주란도 다시 병을 권하시며 이 약을 보내주시나니다. 빈목 떡이 불군에는 당자님 뭐 사은무요 빈목 병이 담은 물은 소경남자 입에 넣으면 다시 환생하오리다. 그때여 백칼지문 약을 받아 손에 들고 도성 앞에 허리를 굽혀 공손히 여짜 못해

사람 걸렸노예 하직을 하고 물러서니 도성기 합장 패래로 알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서

승부!

0: 행정안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일 11시 정각에 경기 김포, 이천, 용인 남부, 인천 강화, 전남 해남 남부, 전북 임실, 제주 제주시 서부, 제주시 북부, 서귀포시 중산간, 충남 아산, 홍성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야구!

0: 슈퍼
1: 상공고인이 은원이 불러 유명이 누르고 너가 잠이 어르니 오래 지체 부다를지라 여동은 지초가야 동방어 실솔송은

0: 이건 어디 가고 이건 다 초당이로구나. 한림이 곰곰 생각하니
1: 어?
0: 수경낭자와 3년을 못 참은 죄를 받아 이런 재난을 당하였고
1: 벌써
0: 그.

저를 살리시 백진사도 대가야 일가 통락 태평으로 80장소를 한 후에 하루 논당자가 한림모 손을 잡고

소리뿐만 아니라 중간에 나오는 추임새만 들어도 기운이 나고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경낭자전 중에서 선군이 약을 구해 수경낭자 살리는 대목이었는데요. 박성희 명창의 소리였고요. 1995년 10월에 국립극장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녹음 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 작가 유산가 준비했는데요. 보통 유산가는 이제 예전의 고음원을 들어보면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요즘 듣는 휘모리 작가와 비슷한 느낌도 좀 들고요. 곡의 어떤 그 정취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흥청흥청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지금 현대의 유산가 특히 이제 긴 잡가 중에서도 유산가 같은 경우에는 소리꾼의 공력을 가늠케 하고 또 좀 더 정적인 즐거움을 얻는 노래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은주 명창의 소리로 경기 잡가 유산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런 춘절에 연명 누가 예

토지니 서부하유 문답하던 기사

이윤주 명창의 소리로 경기자 앞과 유산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자학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쉽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노래 자학사전 오늘은 신민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요는 새로 만든 민요라는 뜻인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항 이후, 그러니까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1876년 이후에 달라진 세계관을 담아서 민중이 직접 만들어 부른 노래를 신민요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들은 전통 민요 양식을 그대로 쓰고 지역의 음악 어법을 사용했으며 외세와 조선의 긴장감, 일제에 대한 저항, 근대적 일상 등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들은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사실상 확산이 불가능해졌고요. 세야세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대의 정신을 기존 잡가 곡조 위에 노래하는 사례도 등장해서요. 육자백이나 수심가 같은 잡가에 새로운 노랫말을 붙인 노래가 발표되기도 했고 1911년에는 박춘재가 이팔청춘가를 유행시키기도 합니다. 1930년대에 음반회사가 기획을 해서 대중음악으로 유통한 신작 가요도 신민요라고 부릅니다. 음반산업의 성장과 함께 조선적인 가요를 원하는 대중의 요구가 맞물려서 신민요가 탄생하는데요. 서양음악을 배운 작곡가들이 작곡을 했고 경토리나 메나리토리 등의 우리 음악의 특징과 서양식 화성을 혼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주가 서양 악기를 중심으로 가야금, 장구, 피리 등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때 한양합주라고 하거나 선양합주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신민요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기존 민요의 변질과 퇴보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민요가 시대에 적응하면서 대중가요로 변한 자생적인 대중가요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박춘재, 김홍도의 노래로 이팔청춘가 보내드립니다.

나

아프리대로나

경기민요 28청춘가 들었습니다. 박춘재, 김홍도의 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시나위 구음과 대금인데요.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구음과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0: 시나위 구음과 대금 들었습니다. 이태백의 구음과 장단 그리고 박환영의 대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흥보가 중에서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는 대목부터 제비가 박씨를 물고 흥보네 집을 찾아오는 이 제비 노정기까지 신영희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하루는 제비 한 쌍이 날아들고 날 흥보 보고 좋아라고 반갑구나 저 제비야. 고루 거각 타버리고 궁벽 강촌 박응보 운막을 찾아오니 어찌한 이기티거냐. 수십일 만에 새끼 세 마리 깎았다. 먼저 깐놈 날아가고 나중 깐놈 날개 공부 힘을 쓰다가 그 중에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겠다. 흥보 양주 보고 깜짝 놀래 당사실을 구하여 명태 껍질을 대고 칭매어 제 집에 넣어주며 부대 죽지 말고 말리 강남을 잘 들어가거라. 흥보 은혜 갚을 제비거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부러진 다리가 다 나어 하루는 날개 공부를 힘을 써난디 떴다 보아라.

날고날 후보가 보고서 좋아라고 반갑구나 저제비야. 원망을 말하라 보자 손빈이도 야

짜장이 들어 좋아한 쪽 한 생에도

여유승이 말 으구 모르건 말

내리고 알았더니만 무엇이라고 어디에 있다고 얼며 그만

한남 두 개는 조정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거를 하는디 덕국 들어갔던 조록점이 나오. 중원 들어갔던 명맥이 나오. 말리 조선 들어갔던 흥보제비 나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굴러진 다리가 동동아지가 져서 전둥도 흘리고 들어와. 예! 제비 장수 오령을 하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

0: 말이다. 아니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주군 소불리하야 뚝 떨어져 대발에 다리가 아짝깍 부러져 거기 죽게 되었더니 어찌 농부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다뤘으니 어찌 흠면은 은혜를 갓소리까 지발 덕분에 통촉하오.
1: 그러기에 너의 부모와 나의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맹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 날짜를 정해줄 테니 그날 나가거라. 삼동을 다 지나고 춘사머리 방장 그날 하루는 흥보제비가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이 조선을 다오는디 흑운박

남녀를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의 장망 허구나 중년봉을 올라가니 조작이 너

원 보시불위지 않느냐? 소벽사명야한테 불성청원 갚이래라. 따라오는 저지로지 가르떼를 입에 오르고 일점이 너무 떨어지니 병살아가지지 아니냐. 백구 백무자 얼지요 청판상왕미혼이 소경존이 의기노라 회양부월로 모왕능도 들어가 이해부연 탄장원라 안주까지 주요 안저와 두개어른 성을 와다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공거대공 강자요 황황노도 올라가니 황황일고 불보반 백운천재 공주유라 금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소청아 누리게라 낭비화를 두고 장부연의 벌렁 떨어지고 기술을 지내어 개명산으로 둘러 정여방은 간부도 고남병사로 올라가니 실성당이 빈토요 연조재간을 지내어 장성을 지내어 갈속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한극절에 올라와주 마루 장안 구경하고 경양문 대달라 장단문진에 동거를 들어가니 산리덕이 백이로다 유동칠

장정 우병도를 대경하고 대동강장님을 지내 홍돌 들어가 말몰대 관독정 파견 폭포를

저야 일단 줄을 울고 송백 쌓으름도 난도 홍보 보고 오이요요 천천히 살펴보니 얼굴을 양각이 완전 오색

0: 边，我的媳妇来住这边，我的干大爷是吧？我的老干大哥的这个女家就是媳妇那住这边。你瞅我的肚子啦，我养猪啊，你那边猪，哒个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带着你姑娘陪姑娘到罗那拉看哒。
1: 보통제비앞에날쌘제비라는그런명칭을많이붙이죠. 예. 근데 신영이 명창이 부르는 제비 노정기 속의 제비는 왠지 예, 근육이 좀 더 붙어 있고 예, 훨씬 더 우람한 뭐 어떤 몸집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 통성을 그야말로 유감 없이 이렇게 쏟아내는 신영이 명창의 어떤 특징이 참 잘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 강남을 들어가는 대목부터 제비 노정기까지 신영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잘했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이런 찬성 날개.

0: 여보자, 히야.
1: 하이에 두려워 돌마야.
0: 야, 일어나랑.

0: 죽 먹듯이
1: 어기야 저홍해로나
0: 잘도 일어난다 문칠문칠
2: 제주도의 따비질 소리였습니다. 문창석, 양임송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도민요 잦은 재석방아 보내드릴 텐데요. 오봉녀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호왕도 대왕 아미타불이 온불인데 거하디옥을 떠나

서도민요 잦은 재석 방아를 오복녀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 입창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선소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경기 입창은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그리고 잦은산타령 이 순으로 부르는 것이 이제 전통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노래가 좋다를 통해서 오강 소리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오강을 중심으로 많이 불려졌고요. 이 정월대보름에 답교놀이를 할 때 이럴 때 또 이 선소리가 많이 불려져서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기 입창 중에서 잦은산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이 도라지타령이라고도 부르는 곡입니다. 백영춘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경기 입창 중에서 잦은 산타령 보내드렸습니다. 백영춘의 소리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소춘향가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경기 소리 중에서도 좀 긴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개탄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소춘향가도 경기 잡가 중 한 곡이죠. 판소리 춘향가에서 춘향과 이몽룡의 첫 만남을 대목을 노래로 다시 엮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래는 춘향이 거동바라라는 이 익숙한 노랫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한마디만 들어도 이거 경기 소리지만 판소리 같은 느낌이 있는데 라는 생각들 하실 겁니다. 판소리 특유의 입말과 호흡이 살아있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죠. 춘향은 손끝으로 자신의 집을 가리키며 이 대나무와 소나무, 낮은 담장과 사랑채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아름다운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춘향이라는 사람의 품격과 고든 마음을 은은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판소리에서는 춘향이가 집을 직접 가르쳐주지 않는데 여기서는 가르쳐주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판소리의 옛 문헌들을 찾아보면 그때는 춘향이가 네, 우리 집은 저기예요 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어떤 춘향이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집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우리 집을 함부로 가르쳐줄 수 없어. 이 처음에 어떤 춘향의 모습은 경기 소리에 잘 갖춰져 있고 후반부의 춘향의 모습은 판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도령에게 옮겨갑니다. 이도령은 너는 어떤 계집 아이관대라는 같은 말을 거듭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첫사랑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어떤 풋풋함 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지죠. 급기야 이 간장을 다 녹이네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까지 등장하는데요. 그 한마디에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가 담겨 있습니다. 노래 후반부에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녹음방초 승화시에 해는 어이 아니 가노 오동야월 달 밝은데 밤은 어이 수이 가노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연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낮은 왜 이렇게 더디 가서 우리 사랑을 못 만나는지 그리고 밤은 왜 이리 빨리 가서 이렇게 빨리 헤어져야 하는지 이제 네가 데려다 줬으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요거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춘향가는 단순히 춘향전을 노래하는 작품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처음 사랑을 품었던 우리의 기억까지 함께 노래하는 작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혼자 몰래 들어보셔도 좋을 노래입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잡가 소춘향가 보내드립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작가 소춘향가 보내드렸습니다. 앞서서 첫사랑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첫사랑과 살고 있으니 괜찮아 라는 말씀을 옆에 사람에게 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어지는 곡은 철아쟁 3조를 들어볼 텐데요. 윤윤석 제 신현식 류 철아쟁 3조를 준비했습니다. 중중몰이 대목인데요. 신현식의 철아쟁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윤윤석재의 신현식류 철아쟁 산조 중에서 중중몰이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신현식의 철아쟁, 정준호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박귀희의 홍문연가 준비했는데요. 단가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변화가 태평하면 은모소문 허전지와 시절이 보여가면 보여

정사 맹우 독사가 심하더니 사심조차 일탄 말가 조야의 웅들이 질족제하고 또 술을 두고 곳곳이 이름

과 배태우 전기중이 각 자기 병입을 모아 진다다르 일별하르

자기 어제 안 더도 날인 듯 어제 따 초패왕은 당사살이 오게 모르면 고백을 망덕한단 말가 무증한 패고인일을 아무리 다려보지요 홍보를 전우당가 서류를 돌 하나님이

것을 쏘냐 요령제강인 말삼문 일로 보아할 이루구나 우애를 살펴보니 행보한글장창내고 정두금과 대기치며 연깃 방패 속장패 주장등장 사무장을 죄악으로 늘어 세우고 죽은 숫자의 길을 반공 중하다가 높이 흙에 올라오르고

선곡 떡 보공대 호수리본 발적 장구 멀빼였으니 역발산 기계세 당시 오구를 좁혀왕은 제일죄 성우안지신고 그 포윤건어다 어결을 자시고 장하고 빨리 펴요.

자불로졌던 범죄의 가품병구나. 동벽은 황금 전폭 황금 도구를 주워대뜨고 자수에 당 굴기를 들고 우원수가 칠성음을 어려우신 백기원 수리 그리도 있고

정자 정신여고매하야 작은 금을 얻어먹었지면 이토를 기다리던 홍포원 흔가 저제 어사던 황정일세가 분명구나 우연변도 음동원 사리기가 동동원이 이루호인비 모두다 전치가 될 망정으로 흔들리기라 아직도 좀 할걸

박귀희의 소리로 홍문현가 보내드렸습니다. 단가를 들으면 항상 끝에 헐리를 허여가며 놀아보세라거나 헐리를 허여가며 지내보세라는 말들이 있는데 헐리를 하면서 지낸다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할 일을 끝마치고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신명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민요 창부타령인데요. 이희환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강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게 강대입니다. 저는 평생 강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 올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맙게 풍물이 와가지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8월 3일 월요일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길 70년을 걸어온 김선웅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목소리)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국악원의 대표 관현악 공연이 이번엔 공주를 찾아갑니다. 오는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관현악 공연 축제가 펼쳐집니다. 무대는 친숙한 곡인 양방원의 프론티어로 힘차게 문을 엽니다. 이어 서도소리와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바람과 나무와 땅의 시, 생황의 신비로운 음색을 만날 수 있는 환상적, 판소리 심청가 중 범피 중류를 새롭게 풀어낸 협주곡까지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레퍼토리가 이어집니다. 특히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판노름에선 사물놀이와 국악 관현악이 한데 어우러져 무대와 객석이 함께 호흡하는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낼 예정인데요. 올여름 공주에서 펼쳐지는 축제와 함께 우리 음악이 전하는 웅장한 감동과 뜨거운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관악기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라이브 공연이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DSM 아트홀에선 라이브 공연 플랫폼 포커스 인 라이브 서울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포커스 인 라이브는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뮤지션과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는 라이브 시리즈인데요. 이번 서울 공연은 그 첫 번째 무대로 피리 밴드 저클과 특별 게스트 소리꾼 염경관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먼저 피리 밴드 저클은 피리와 태평소 등 한국 전통 관악기만으로 구성된 독특한 밴드입니다. 전통 음악이 가진 매력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오늘의 감각과 에너지를 더해 색다른 사운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렬한 관악기의 울림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는 물론 전통을 현재의 언어로 재해석한 신선한 무대로 관객들과 호흡하며 우리 음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특별 게스트로 소리꾼 염경관이 함께합니다. 어린 시절

판소리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염경관은 전통 국악 무대뿐 아니라 방송과 다양한 공연을 넘나들며 우리 소리의 매력을 널리 전하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전통 관악기의 새로운 매력과 젊은 국악의 뜨거운 에너지를 한자리에서 만나고 싶다면 포커스 인 라이브 서울에서 특별한 여름 오후 함께 보시죠. 춤은 말이 없어도 이야기를 전하죠. 이번엔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두 편의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선 윤미라의 신전통춤전 무악지우 춤과 음악의 벗이 펼쳐집니다. 무악지우는 오랜 문헌과 구술자료, 고서화 등을 바탕으로 우리 전통춤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공연인데요.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춤과 음악, 영상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색다른 무대를 완성합니다. 특히 신윤복의 풍속화와 고분벽화, 옛 유물 속 전통 악기에서 영감을 받아 무대를 구성한 점도 흥미로운데요. 비파와 공우, 생황, 거문고, 향발과 소고 등 다양한 전통 악기가 춤과 어우러지며 악기마다 지닌 고유한 매력을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이어서 8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파정 전통춤회 정기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파정 전통춤회는 한성준, 한영숙, 박재희 명무에서 홍지영 무용가로 이어지는 전통춤의 계보를 바탕으로 우리 춤의 원형과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로 화려한 기교보다 춤이 품고 있는 선과 호흡,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와 미학을 깊이 있게 전하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고요. 이번 무대에서도 전통춤이 지닌 깊이와 품격을 오롯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을 품은 두 공연을 통해 우리 춤이 가진 아름다운 선과 깊은 울림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밥 들어가는 배랑 후식 들어가는 배는 따로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마냥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라는 게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애초에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요. 밥을 잔뜩 먹어 이미 위의 용량이 꽉 찬 사람에게 맛있는 빵을 보여주면 위에 가득 차 있던 음식물이 꿀렁꿀렁 움직여서 빵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뇌가 먹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면 위는 무리를 해서라도 자리를 만든다는 얘기죠.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위. 그러니까 뇌가 갑이고 위가 을이라고 생각하면 을의 사정을 모르고 무리한 요구를 해대는 갑의 횡포들이 떠오르며 갑자기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나의 식탐이 내 위에게 가한 갑질들을 돌아보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싶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0: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벽부터 밤잠을 설치던 왕께서 미음을 해도 이 배가 허전해 도저히 조강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수라시 간만 잔뜩 기다려 기쁨에 첫 술을 뜨는데 아 옆에서 웬 낯선 손이 막아서선 천하 제가 먼저 들겠사옵니다 헛소리 하는 걸 보니 김이상궁이 군침을 흘리고 공절을 번져 기식이 쇼 억방을 찍는 게 아니 기식과 상식이 상식적으로 이리 달라도 되나? 기미 때문에 왕은 머리에서 기미 모락모락 상궁이 배를 토닥토닥 여봐라 인연을 배우 쳐라 내 오늘 왜 그랬는지 꼭 좀 알아야겠다 이 말 들은 기미 상궁 독이라도 먹은 약 헛구역질 왜? 하고는 억울함에 한마디 허는디
1: 아니 천하를 어려서부터 지켜본 나인데 혹시나 독이 들진 않았을까 걱정한 나인데 그래서 목숨 걸고 기미한 나인데 아이, 콘장질은 웬 염장질인데 이대로 가는 건가 이 억울함 내가 미쳐서 날뛰겄어
2: 피건을 협자로 끼워서 대어 드린 뒤 종지 창그릇 김치그릇 반상기 뚜껑을 열고서 동치미 한 수저 흰쌀밥 한 수저 미역국 한 수저까지 다 기미를 하고 태완반 겹반 책상반 호구에 가시도 발라서 나눠 놨는데 대체 뭐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한 건지 요즘엔 감선도 안 하면서 같이 정말 삐치게 하네
0: 내 인연 내 죄를 네가 알렸다
1: 아이고 뭔진 모르지만 죽여주소서
0: 얼마나 화가 날지
1: 얼마나 답답할지 전하께서
0: 네가
1: 퍽이나 알겄냐
2: 아무리 돌불년 불생년이래도 나는 단 하나도 모르겄소
1: 아버님 어머님 원인은 모르지만 불효녀 이제 가요
0: 내 죄를 네가 알렸다
1: 아이고 뭔진 모르지만 죽여주소서
0: 어차피 오늘 곤장 백대는 못 피할 것이야
1: 내 팔자가 상팔자여 정말로 죽는구나
2: 이러나 저러나 어쩌나 저쩌나 난
0: 이러쿵저러쿵 몇 번을 말해도 너
2: 오늘 그냥 끝장을 보는 거야
1: 이리하여 결국 왕의 눈에 가시가 돼버린 상궁은 이유도 모른 채 곤장질 백대나 맞을 위기에 처하고 그 한은 죽어서도 못 잊을 것 같지만 눈앞에 곤장을 보니 한이고 뭐고 그냥

0: 터뜨렸구나. 밥 먹을 때는 얘도 안 건드리는데 허허, 네가 기어콘에 화를 돋구었구나. 앞으로는 오늘을 꼭 기억하며 조심히 살도록 하여라.
1: 아유, 천하, 저는 제가

0: 홍순엽과 김수민, 김기진의 노래로 상궁전 들으면서 7월 31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밥 들어가는 배랑 빵 들어가는 배가 따로 있다는 말의 진위에 관한 이야기로 만날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밥 잔뜩 먹고 너무 배부른데도 누군가 밥배랑 빵배는 따로 있는 거야 라며 맛있는 빵을 권하면 진짜 신기하게도 그게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뇌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위가 무리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거였다니 뭔가 좀 숙연해지는 기분이죠. 사람들의 조직에서도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참 여럿이 고생하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무언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 위의 사정부터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은데 아, 그게 생각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장하는 만나의 문자 냉빙고는 용량 제한이 없으니까요. 오늘도 하고픈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껏 문자 냉빙고를 꽉꽉 채워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 쓰기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흥보가 중 다친 제비다리 고쳐주는 대목 듣고 올 텐데요. 이광복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1: 하루는 무지연 대맹이가 제비 새끼를 다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날개공부 힘을 쓰다 거중에 뚝 떨어져 거의 죽게가 되었는디 어지신 흥보씨가 제비 다리를 당사실로 창창 동여매어 주니 그 제비 죽지 않고 살아 9월 9일이 당도하니 만리 강남을 들어가려고 한번 날아보는디

허허허

헐, 바로라. 오자 손빈이도 야.

걸 허였으니 멀고먼 만리 강남을 부디 평안히 잘까

이광복아중 다친 제비 다리 고쳐주는 대목 이광복의 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능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김나니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유음.

0: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7말 8초.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가 피서를 떠나는 이들이 가장 많은 시기라 여름 휴가 절정기를 일컫는 줄임말로 7말 8초라는 말이 쓰이죠. 그래서 주말을 앞둔 7월의 마지막 저녁은 한 달을 마무리하는 느낌보다도 휴가철의 절정으로 더 깊이 진입하는 느낌이 강한데요. 남들 다 떠나는 휴가철에 혹시 떠나지 못해 심란한 분들 계시다면 여기서 노래에 마음 싣고 함께 팔도 유람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 화요일 노랫말 돌보미 퀴즈로 만난 단가도 그랬지만 우리 옛 노래에서 여행을 떠나는 이는 죽장망해, 즉 대나무 지팡이 짚고 짚신을 신은 단출한 차림새가 하나의 공식처럼 그려지는데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도 바로 그 차림새로 천리강산을 구경 가자고 노래하는 팔도 유람가로 출발하려 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전통 인형극 꼭두각시 노름에서 박첨지가 팔도 유람을 하며 구경한 곳을 판소리 단가의 형식을 빌려 부르는 노래인데요. 남기문의 소리, 김정주의 장단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죽장 짓고

0: 남기문의 소리, 김정주의 장단으로 팔도유람가 듣고 왔습니다. 정말 노래 안에 우리나라 팔도의 명산과 대표 명승지들을 다 나열하더니 그런 구경을 모두 다 하려면 몇 날이 될 줄을 모르겠네 라는 가사로 끝이 났죠. 정작 이 노래는 2분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 2분 안에 팔도유람을 할 수 있는 마법. 이게 바로 노래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노랫말로만 훑고 지나가기엔 아쉬움이 있으니 이번엔 좀 더 진득하게 한 지역 한 지역 달라지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악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지역별 음식의 특색이 다른 것처럼 음악의 특색도 지역에 따라 확연히 다른 맛을 내거든요. 그걸 학계에선 토리라고 읽었는데요. 앞서 만나본 팔도유람가를 소리꾼과 해금연주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선율을 해금연주로 삽입해서 새롭게 구성한 곡이 있습니다. 해금연주가 이승희의 노래하는 해금 음반에 수록된 팔도유람가인데요. 이 음반은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새로운 천년의 약속 34집으로 2010년에 발매됐고요. 2009년 이승희의 개인 독주회 이승희 해금 노래하라에서 연주됐던 곡들을 담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목소리가 아닌 해금으로 노래하는 민요들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었는데요. 특히 조선 팔도의 대표 민요들을 한데 모아 구성한 팔도유람가에선 지역별로 달라지는 음악의 토리를 대조적으로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금 연주 무대에 소리꾼이 등장하면서 약간의 연극적인 연출과 함께 팔도유람가가 시작되는데요. 실제 공연에선 앞순서의 서도민요 연곡이라는 제목으로 남봉가 등의 노래가 연주된 후에 이 팔도유람가가 이어졌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그 연극적인 설정이 더 잘 이해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승희의 해금, 안희호의 소리, 정준호의 장구반주가 함께한 팔도유람가 지금 만나보시죠.
1: 앞집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은 목매러 간다. 앞집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은 목매러 간다. 이거 서울 한복판에서 들릴 노래가 아닌데. 그 난본가 아니오?
2: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소? 걔 뉘시오?
1: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팔도강산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민요를 수집하는 한량으로 때마침 이 근처를 지나다가 떵쿵하는 노래소리에 귀가 이끌려 얘까지 왔소이다.
2: 거참 잘 왔소. 그럼 여기까지 온 김에 나도 그 민요 좀 한 자락 가르쳐 주시오.
1: 그 듣자 하니 그쪽도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뉘랴 하시오.
2: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팔도강산 방방곡곡의 민요를 해금으로 노래하는 이승희올시다.
1: 그 잘 됐소이다. 우리 만난 김에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2: 거 좋지.
1: 족장집고 망해신어 천리강산을 구경하고

이승희의 해금, 아니오의 소리, 정준호의 장구반주로 팔도 유람가 듣고 왔습니다. 토리가 바뀔 때마다 마치 순간이동하듯이 팔도를 넘나드는 음악여행, 귀로 잘 따라오셨나요? 해금의 활대 길이가 약 70cm 남짓인데 삼천리 팔도 강산이 그 안에서 다 펼쳐졌네요. 이렇게 음악으로는 순간이동도 가능하고 못 가볼 곳이 없지만 실제로는 팔도 유람이 그저 꿈 같은 얘긴데요. 시간과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팔도 유람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 휴전선 때문이죠. 팔도를 다 둘러보지 못하고 한반도의 반쪽만 여행할 수 있게 된 지금은 그래서 더더욱 노래의 존재가 소중한데요.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은 없어도 몽금포와 장산곡 같은 황해도 명승지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게 다 노래 덕이죠. 바로 그 노래의 황해도 민요, 몽금포 타령을 최수연의 소리와 두 번째 달의 연주로 만나보려 하는데요. 이 곡이 수록된 음반의 제목이 팔도 유람이기도 합니다. 에스닉 퓨전 밴드 두 번째 달이 다양한 국악인들과 협업한 작품들을 한 장의 음반에 담으면서 팔도 유람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요. 팔도의 다양한 색깔 중에 지금은 서해바다와 맞닿은 황해도 몽금포로 함께 떠나보시죠.

0: 최수연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몽금포 타령 듣고 왔습니다. 하나의 전통음악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꼭두각시 노름에 나오는 팔도유람가로 출발해서 음악으로 떠나는 팔도유람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유람의 마무리는 다시 전통악곡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팔도유람가라는 제목을 듣고 어쩌면 이 노래를 먼저 떠올린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신쾌동 명인이 검은고 병창으로 부르신 노래 중에도 팔도유람가가 있죠. 그런데 이 노래는 원래 명기명창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던 단가였습니다. 명기와 명창, 즉 이름난 기생과 명창, 그리고 풍류를 즐기는 사내들과 오입쟁이들까지 수백 명 모아 전국 팔도로 유람 가서 놀자는 내용의 노래였는데요. 신쾌동 명인은 이 노래를 검은고 병창으로 부르시면서 제목을 팔도 유람가로 고쳐서 발표하셨죠. 제목만 바꾼 게 아니라 명기 명창이라는 가사도 명인 명창으로 바꾸고 오입쟁이는 풍류나마로 바꾸어 부르셨는데요. 아마 기생들을 데리고 유람 가자는 내용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고 의도적으로 바꾸신 거였겠죠.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해석이 가미된 노래들이 지금은 또 긴 전통으로 살아남아 전해지고 있는데요. 신쾌동의 검은고 병창으로 팔도 유람가 띄워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음악으로 함께 떠난 팔도 유람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1: 명인 명창 풍유람과 가지

전대하이기 천봉금성이라 종남산은 철중한 산이오하.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날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곡은요, 해령이라는 곡입니다. 이 해령은 궁중음악 중 한 곡으로 임금이 행차할 때 연주되거나 또는 궁중의 잔치에서 연주되던 음악이었어요. 관악기 위주의 편성으로 연주하고요. 저는 이 해령을 들을 때마다 뭔가 서늘하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정말 너무나 더웠잖아요. 이 시원한 해령 들으시면서 마음만이라도 서늘한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악원의 연주로 해령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퓨전 국악 그룹 풍류와 지효진의 연주와 노래로 꽃숨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 금요일 오프닝 멘트에 화답해 주신 이야기부터 꺼내볼게요. 773 하나님께서요. 맞아요. 나도 약속에 늦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먼저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죠. 그래도 오늘은 늦지 않고 만나 오프닝부터 들었어요. 같은 마음으로 마중 나와주신 봄디님께 저도 공감의 메시지로 화답합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이렇게 네 오프닝부터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에선 청산도 절로절로로 시작되는 시조를 노랫말로 부른 노래들 잔뜩 들려드렸었는데요. 9526님께서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그런데 늙기도 절로절로는 싫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해주셨네요. 아, 이거는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3033님께서요. 봄이 누님, 저는 지난 금요일 날에 너무 더워서 문제였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참 더웠고요. 이번 주 또 내내 너무나 더웠죠.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수분 섭취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얼 하며 만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 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 쓰기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9526님의 신청곡 함께합니다. 전병훈의 노래로 역타령.

오중살라 방화역 까치 설날은 신정역 배프소서 공덕역 이번 달 요금 정부역 내 정신 좀 봐 차산역 홍길동전 길동역 성당 가서 미사역 오금전

전병훈의 노래로 역타령 9526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냉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남겨주신 사연들 꺼내볼게요. 0750님 역시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5634님께서 오늘 초딩아들 딸내미 방학식하고 와서 신났네요들. 방학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얘들아 미안. 엄마는 너희들 개학식 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린단다. 너희들 방학이 엄마에겐 개학이거든. 유유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우리 자녀들 방학 맞은 어머님들이 예, 특히 메뉴 고민에 굉장히 고심하신다는 그런 소식들을 정말 인터넷에서 많이 접합니다. 우리 5634님 아유 힘내세요. 네. 자, 4052님께서요. 휴가철이 다가오긴 하는지 휴가는 언제냐? 어디로 가냐? 주변에서 묻는데 휴가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근데 저는 더위만 먹고 입맛을 잃었네요. 유유해 주셨어요. 아휴 저도 사실 같은 마음입니다. 휴가가 뭔가요? 자, 이렇게 남들 다 떠나는 휴가철에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 1부에서 음악으로 팔도 유람을 함께 했으니까요. 음악으로나마 마음 환기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중에도 휴가 떠난 분들이 많으셨는지 지난주 문자 냉빙고가 유독 썰렁했네요. 네, 휴가지에서도 그래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4052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문자 냉빙고 문 닫을게요. 신유진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음식.

0: 아주 좋은 술을 화잔에 가득 부어 옛소 시숙님 박주하오나 약주 한잔 드시지요. 이 놀부 놈이 채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1: 야 흥보야, 너는 형제지간이란 내 성미를 잘 알지? 내가 남의 초상집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안 먹는 사람이오. 그 재수 곱게 차려입은 김에 권주가 한 꼭대기 새쳐라 이놈아.

신유진의 노래로 음식 4052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도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경기 가요금 앙상블의 연주로 경복궁 타령 변주곡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용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확에만

신경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 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있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고강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학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지난 2025년 여름 서울 강남 기온이 섭씨 39.6도까지 오르면서 체감 온도는 44도에 달했었죠. 또 2024년 여름에는 서울의 한 택배 캠프에서 60대 한 배송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 찾은 환자가 3,704명이었고 사망자도 34명이나 됐는데요. 이렇게 기온은 해마다 조금씩 더 오르고 있고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도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이제 그저 더운 날씨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습니다. 한여름 폭염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맹소영 경영본부장, 또 방문진료전문병원이죠. 건강의지부의원의 홍종원 원장, 이렇게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자, 맹소영 본부장님께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보통 뉴스 보다 보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런 말 자주 들을 수 있는데 기상청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걸 발령하는 겁니까?
1: 일반적인 날씨 예보와는 특보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얼마나 오겠습니다와 호우특보가 내려진 거랑도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상특보는 단순히 날씨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에 해당되는 기상 요소의 행동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기상청은 일단 위험 기상이 예상이 될 때 특보를 발표를 합니다. 폭염특보 말고도 강풍, 풍랑, 호우, 대설 10가지 기상현상에 대해서 특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죠. 아무래도 주의보는 옐로우 카드, 경보는 레드 카드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그 피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라라고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폭염도 주의보가 내려지면 더위를 조심해야 하는 단계고 경보가 내려지면은 이제 적극적인 행동, 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작업을 줄여야 되거나 중단해야 되는 단계,
0: 네.
1: 더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폭염 중대 경보 도입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1: 일단 기준은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내가 체감하는 더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그리고 레드카드인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최소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0: 예. 자, 근데 요즘 우리나라 여름을 예전 생각해보면

0: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1: 폭염이라는 단어가요.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 오늘도 폭염이구나. 올여름 폭염은 또 얼마나 심각할까 이야기를 하지만 2008년부터 폭염주의보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이 2008년에 도입을 하게 된 폭염특보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해가 1994년입니다. 무려 38도 이상의 기온이 올랐고요. 장마가 끝난 뒤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40일 가까이 무더웠습니다. 그 당시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4천 명이 넘었다 라고 하는 것은 2011년에 질병관리체계에서 온열질환수로 카운트를 했던 그 기준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피해인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폭염도 재난이구나라고 인식이 되면서 2008년에 도입이 된 거고요.
0: 네.
1: 그리고 2018년에 기록적인 폭염을 통해서 이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도 폭염이 명시해야 된다. 재난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2026년 6월 1일부터는 폭염 중대 경보로 이제 폭염을 재난 그 이상의 수준으로 대응을 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0: 네.
1: 근데 실제 기록만을 보더라도 굉장히 과거와는 폭염의 일수나 열대야 일수의 측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두세 배 이상의 그 기간이 늘어났고요.
0: 그렇네요.
1: 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는 현상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0: 예, 우리 저 홍정원 원장님은 방문진료 전문병원을 운영하시니까 방문진료 직접 하시다 보면 폭염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직접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2: 저 같은 경우 어르신들의 집에 찾아가서 환자를 만나다 보니 이런 온도들을 제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0: 예.
2: 이제 폭염 피해가 주로 야외 노동자들이나 논밭에 나간 어르신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실제로는 굳게 닫힌 실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0: 예.
2: 작년 여름에 제가 방문진료를 갔던 독거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서 누워서만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 또 사시는 곳도 오래된 주택의 3층 꼭대기 방이었습니다.
0: 예.
2: 한여름에 달궈진 콘크리트 열기가 정말 뿜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집안은 훨씬 더 덥습니다.
0: 네.
2: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 안은 이미 찜통 그 자체였고
0: 예.
2: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 뭐 창문을 열어 환기도 수시로 할 수 없고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선풍기조차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0: 예.
2: 이제 어르신은 피부가 엄청 뜨거웠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땀 배출도 잘 안 됩니다.
0: 네.
2: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도 이미 속에서는 체온 조절 능력이 마비되고 심지어는 장기 손상까지 올 수 있었을 텐데요.
0: 예, 예.
2: 저희가 수분 섭취하도록 하시고 긴급한 조치들을 취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갈수록 여름이 더 길어지고 더 뜨거워진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1: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보면은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는 결국에 지구가 뜨거워진 건데 지구 전체의 기본 체온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또 장마가 오면 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폭염이 쉬어갔다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장기화, 지속적인 폭염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타났다라는 특징, 그리고 낮에만 더운 게 아니라 이제 밤낮으로 더운 그런 날씨. 대표적인 것이 대기의 온도만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약한 이유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해양온난화 다시 굉장히 커요.
0: 예.
1: 바다가 뜨거워지면 뜨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기 중에 엄청난 수증기를 방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증기들이 낮에 올라갔던 열들을 잡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열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지치는 그런 더위가 나타나고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온 조절 능력이 결국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땀을 배출해서 이 땀이 증발을 함으로써 우리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0: 네.
1: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버리면은 증발해야 될 땀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체온의 어떤 온도 조절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데 기후 변화의 가속화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치를 찍는 그런 날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폭염은 이제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재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재난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홍 원장님, 우리가 더우면 몸 힘들고 빨리 지친다. 이건 다 직접 겪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볼 때 폭염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0: 만들어내는 겁니까?
1: 흔히 더우면 기운이 없거나 몸이 지친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폭염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비상상태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환경에서도 체온을 36.5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이제 예.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네. 기온이 치솟으면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쓰게 됩니다. 피부를 혈관을 넓혀서 바깥쪽으로 피를 몰아서 열을 방출하거나 예. 땀을 흘려서 기와 열로 몸을 식히죠.
0: 네.
1: 이제 하지만 폭염이 지속되면 이 체온 조절 기능이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조절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의 주요한 장기들까지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심혈관계에도 과부하가 됩니다. 이제 피부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되니까 심장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뛰어야 되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 피가 또 끈적해집니다. 이제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고 예,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과 같은 정말 치명적인 질환에 이르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수분 배출은 이제 콩팥에서 하는 건데 신장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물을 쥐어 짜내다가 세포 손상이 있게 되면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뇌도 굉장히 손상을 입기 쉬운 부위입니다. 예. 체온이 40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두통, 오한 이런 것이 생긴 이후에 헛소리를 하거나 의식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체온 조절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 장기들이 손상되는 그런 예. 결과 온열 질환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것이고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가볍게는 일사병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심각해질 때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열사병까지 이제 치닫게 됩니다.
0: 예. 뭐 온열 질환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열사병, 뭐 열탈진 이런 온열 질환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다 다르고 어떤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풀어주실까요?
1: 네, 뜨거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온열 질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0: 예.
1: 말씀해 주신 열탈진, 열사병, 그리고 열경련, 열실신 이런 여러 종류가 있고 위험도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첫 번째로 먼저 찾아오는 단계가 열경련 혹은 열탈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몸속에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면서 쥐가 나고 그리고 근육이 뭉치는 그런 현상을 열경련이라고 하고요.
0: 예.
1: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사병 이라고 부르는 열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는 체온이 40도는 넘지 않았고 그리고 의식은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여기서 더 넘어가서 온열 질환 중에 가장 위험한 단계인 열사병으로 가게 되면 체온 조절 중추가 완전히 고장나서 우리 몸 온도가 40도까지 되고 장기 손상까지 진행되게 되는 응급 질환까지 됩니다.
0: 예.
1: 여기서 두 가지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일사병, 열사병, 중증으로 가르는 그 두 차이점은 의식의 뚜렷함, 흐릿함 여부 그리고 땀의 배출 여부입니다.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일사병인 경우 초기까지는 의식이 있고 그리고 땀 배출이 많이 돼서 축축합니다. 하지만 열사병 단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헛소리를 하고 의식이 없고 땀이 나지 않고 몸이 엄청 뜨거워지는 마르고 건조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 되고 초기 단계 열탈진 일사병 단계에서 수분 섭취와 예방을 좀 해주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0: 아 그래서 사람들이 열사병은 이제 한번 겪고 나면 후유증이 꼭 남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겁니까?
1: 네, 열사병은 우리 몸이 높은 온도에서 정말 구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장기적인 손상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 신장, 심장 세 가지의 주요 장기에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뇌세포도 고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뇌세포가 열사병으로 손상이 되게 되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언어장애 그리고 인지기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도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심장 근육이 손상 단계까지 가버리면 호흡곤란이 지속적으로 달고 살게 되는 심부전증까지 오게
0: 예.
1: 되고 그리고 콩팥, 신장이 망가져버리면은 나중에는 투석을 받아야 되는 만성 신장병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진료를 통해 만난 어르신 중에서도 야외 외출 많이 하시고 텃밭 가꾸기도 하시고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대낮에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쉬면 낫겠지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하셨는데 활동이 계속 길어졌고 어느 순간 집안

0: 에서 쓰러져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의식이 흐릿한 채 다행히 발견이 되었고 예. 큰 위기를 겪진 않았지만 그 네. 후유증이 좀 오래 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초기 단계에서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자, 낮더위도 문제지만 밤이 돼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니까요. 맥모 부장님, 그 앞서 열대야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기상학적으로 열대야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또 최근에 열대야가 얼마나 길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 돌아오는 밤이 열대야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전날 다가올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를 열대야라고 정의를 합니다.
1: 예.
2: 그리고 이제 2026년 6월 1일부터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을 한 것도 요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지는 건데요.
1: 네.
2: 열대야가 위험한 이유는 밤에도 몸이 식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밤에가 더우면 잠을 못 잔다.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잔다. 뭐 요 정도의 이야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폭염에 이 폭염 관련한 이야기들도 원장님께서 앞서서 계속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폭염에 노출된 몸이 밤이 되면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온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 피로와 열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야는 단순히 잠을 설치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날 온열질환 위험을 키우는 조건 인데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열대야까지 겹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온열질환 환자 수가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은 이런 어떤 온열질환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경고 수준의 주의보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게 열대야 주의보겠죠. 근데 문제는 도시가 더 취약합니다.
1: 예.
2: 일반적으로 해가 지고 뜨는 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습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낮 동안의 열기를 밤에도 잡아주는 역할 때문에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습니다.
1: 예.
2: 도시가 더 취약한 이유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낮에 바른 열을 밤에 천천히 내보내거든요. 냉방기 실외기나 차량, 조명과 같은 인공열들도 이 폭염과 함께 또 인공적인 열을 내는 데 더 가세하거든요. 기상청 분석에서도 도시 지역은 비도시 지역보다 최저기온의 온도가 높고요. 열대야 일수도 무려 2.2배나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환경에 위치하느냐가 똑같은 더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하고 영향을 주는 그 더위의 강도, 피해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기온 얘기 중심으로 일단 풀어봤는데 앞서 습도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사실 온도계 똑같은 35도라고 나오더라도 습도 높으면 훨씬 더 덥게 느껴지잖아요. 습도가 폭염의 위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에 폭염주의보, 2008년부터 시행됐던 폭염주의보의 기준값이 바뀌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1: 예.
2: 시범 운영을 거치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상청에서 특보의 기준을 바꾸게 되면 한 1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하거든요.
1: 네.
2: 4계절 사이클을 돌리고 나서 적당하다 싶을 때 이제 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폭염특보는 3년이나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달라지냐면 과거에는 온도계에 찍힌 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가 폭염주의보였다면 지금은 체감 더위가. 그런데 실제 35도까지 기온이 높게 올라갔는데 습도가 30%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몸의 더위는 33도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였지만 지금은 폭염주의보가 아닐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과거에는 폭염주의보 정도의 수준의 더위였지만 지금은 폭염경보의 수준의 더위 더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습도거든요. 대기의 기온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양에서 그동안 저장했던 많은 열들이 습기와 함께 지금 방출되고 있는 습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건식 사우나는 거의 100도 가까이 있는데도 견딜 수 있지만 이에 절반도 안 되는 온도에서 못 견디는 습식 사우나가 결국에는 습도와 함께 기온이 같이 높게 올라서 땀도 식히지 않아서 열 조절 기능도 떨어뜨리면서 푹푹 찌는 더위가 6월 달에 일찍 시작되고 급기야는 10월 초반까지 이어지고 있는 날씨가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습도까지 얼마나 높게 올라갔느냐를 균형 잡게 따지는 그런 폭염의 강도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이젠 체감 기온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군요. 홍 원장님, 폭염이 만성질환 있는 분들한테 특히 더 위험하다고들 하는데 이유가 어떤 걸까요?
0: 네. 폭염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물론 힘들지만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폭염 자체가 몸의 항상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질환이
1: 예.
0: 악화됩니다.
1: 예.
0: 뭐 예를 들어 이제 당뇨 환자

0: 경우에는 더위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탈수가 오고 혈액 속에 수분이 줄어들면서 당의 농도가 더 치솟게 되고요.
1: 네.
0: 또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환자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이 피를 피부로 보내려면 또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럴 때좀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몸을 지키기 위해 먹었던 약이 폭염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0: 환자 중에 고혈압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에 이제 혈압약을
1: 예.
0: 드시는데 그중에 이제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방 안에서 평소처럼 약을 드시는데 과도하게 땀 배출과 이뇨작용이 겹치면서 탈수와 저혈압 증상이 급격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면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평소처럼 먹은 약이 오히려 폭염에서 몸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성 질환자분들께서는 여름철에 평소보다 더 몸을 살피셔야 되고요.
1: 예.
0: 질환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드시고 있는 약이 몸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약 복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주치의와 상의해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예. 폭염은 우리가 하루 이틀 버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에 누적되는 손상을 입히는 재난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만성 질환자처럼 폭염 앞에서 특히 더 취약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더 폭염이 위험한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 원장님, 폭염 취약계층이다 하면 어떤 분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0: 네,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첫 번째로는 어르신이나 영유아 같은 생애 주기별 취약층이죠. 어르신들은 체온과 갈증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영유아들도 반대로 그 체온 조절 능력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만성 질환자분은 특히 취약계층이죠.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질환 자체로 인해서 약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오기 쉽습니다.
1: 예.
0: 그리고 건설 현장이나 택배 농업에 종사하시는 야외 노동자분들도
1: 네네.
0: 폭염의 취약계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예.
0: 이분들은 직사광선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예.
0: 문제는 본인들 스스로도 다른 이웃들도 이분들이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선뜻 떠올리기가 쉽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폭염 취약계층일 수 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1: 예.
0: 야외 노동자들도 일하실 때 자신의 건강을 너무 믿지 마시고 수분 섭취라든가 휴식 같은 것들을 적절히 취해 주셔서
1: 예.
0: 폭염 시에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우리가 갈증을 잘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또 폭염에 더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0: 어르신들이 명백히 폭염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몸엔 피의 농도를 항상 감지하는 센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1: 예.
0: 물을 마셔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1: 네.
0: 신장에서도 소변을 줄여서 수분을 아끼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르신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이런 기능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갈등에 대처하는 시스템 전체가 노화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목마름을 인지를 하는 것이 좀 늦고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해야 되는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1: 예.
0: 노화로 인한 대처 능력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1: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잘 챙겨주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있을 때 수분 섭취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꼭 직접
1: 예.
0: 봐주시고 계속 말로써 조언해 주신다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폭염 피해 가까이서 직접 지켜보신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이 기회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요?
0: 방문 진료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많고 주거 취약계층 반지하라든가 옥탑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사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환경 자체가 폭염에 더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독거 노인이시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80대 어르신이었는데요. 반지하에 살고 계셨고
1: 네.
0: 그분은 집을 들어갈 때마다 저희가 느꼈던 것도 거의 사우나 같은 밖에 기온도 35도 어르신도 체감상 40도에 이제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환기 같은 걸 좀 하기가 어렵고, 왜 그러냐면 이제 안전의 문제도 좀 있고 창문을 꽁꽁 닫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가 전혀 순환되지 않아서 방 전체가 이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니까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0: 왔다 갔다가 힘들고 소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물을 좀 적게 마시려는 경향도 보이십니다.
1: 예.
0: 이미 탈수가 좀 심한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고 어르신께 폭염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 환기, 수분 섭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1: 예.
0: 그래서 다행히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이런 독거 어르신들은 정말 폭염에 취약하고 물을 마시는 거, 창문을 여는 게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은 고독사의 위험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폭염 속에서는.
1: 예.
0: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족 친지분 포함해서 혹시 이런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맹보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 폭염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2: 기온과 습도에 따라 체감 더위가 다르다면 똑같은 더위다 하더라도 어떤 주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에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예.
2: 특히 옥탑방은 지붕이 햇볕을 직접 받아서 실내가 쉽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1: 예.
2: 밤에도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반지하의 경우에는 환기가 어렵고 습도가 높아서 땀이 잘 마르지가 않습니다.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쪽방이나 고시원은 공간이 좁고 또 냉방과 환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폭염 때 실내가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폭염 피해는 단순히 오늘 몇 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시원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지, 냉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혼자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 네.
2: 우리가 폭염을 불평등의 어떤 문제들, 그런 우리의 사회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폭염 피해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기도 한 것 같습니다. 폭염 대비 요령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인 수칙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수분 섭취 권장량을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것은 뭐 1.5리터 정도 기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적게 잡아도 1리터는 넘어야 될 텐데요.
1: 예.
0: 1.5리터라고 했을 때 폭염 시기에는 땀으로 배출되는 양이 더 크기 때문에 한 500ml 정도는 좀 더 드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뭐 200, 400씩 좀 나눠서 틈틈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0: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다면 여름에 더우니까 음료를 많이 섭취하는데 그중에 이제 커피죠. 대표적으로 커피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탈수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맥주 같은 것도 시원하지만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뇨 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커피, 맥주 같은 그런 음료들을 좀 마시게 된다면 조금 더 물을 마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수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보리차나 생수가 제일 좋으실 것 같고 목이 마를 때 마신다보다는 지금 당장 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마신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여름엔 좀 안전하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소변을 매번 보실 때 소변의 색깔이라든가 소변의 양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내 몸에 물이 좀 적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투명도라든가 색깔의 농도, 양 이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너무 진하면 조금 더 물을 많이 마셔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폭염 얘기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냉방병입니다. 냉방병은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예방하면 될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의학적으로 냉방병은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가 지쳐서 생기는 증상이고 우리 몸은 외부 온도가 바뀌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밖은 찌고 에어컨은 쐬서 춥고 이런 곳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증상으로는 이제 뭐 콧물 재채기, 코막힌 같은 감기 증상과 두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설사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1: 예.
0: 여기서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1: 네.
0: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를 너무 크게 두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약간 덥더라도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환기를 좀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찬물을 마시기보다는 좀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예.
0: 우리가 이제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폭염을 피하는 거, 그늘로 가는 거, 편의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관공서 같은 곳은 시원한 곳이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이동하시고 수분 보충을 틈틈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응급 상황에서 좀 대처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인데
1: 네.
0: 열사병과 같은 단계에 있다면 사실은 억지로 물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삼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럴 때는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좀 빠를 때가 있을 수
1: 예,
0: 있습니다.
1: 예. 해마다 폭염 지속될 때는 차 같은 밀폐 공간에 뭐 아이나 반려동물 두고 잠깐 내렸다가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2: 도로교통공단에서

0: 여름철 실외 주차 차량의 실내 온도가 50도에서 60도, 심하면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온도는요, 생명에 위협을 주는 수준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잠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함께 내리셔야 되고요. 폭염 속 차는 순식간에 뜨거워지는 밀폐된 온실이다. 잠깐은 괜찮겠지가 가장 폭염 속에 위험한 생각이다.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재난예방 캠페인 혹서기 폭염편 오늘 함께 했는데요. 폭염은 해마다 찾아오는 재난이지만 우리가 함께 잘 대비하면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주변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여유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맹소영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장 또 홍종원 건강의 집 의원 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일 고창 웰시티 공연장에서 열린 석정풍류실황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석정풍류는 석정풍류 여름축제라는 제목으로 원광디지털대학교 김동원 교수의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주제로 전통 장단과 북장단을 듣고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특별히 북을 직접 쳐보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소리에는 정수인 명창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 풍류와 장단이 함께하는 석정풍류 함께 하시죠.
1: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2: 좋다.
1: 분명 고봄이로구나.
2: 그러지.
1: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 먹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든 날과 잠든 날 아~ 걱정 근심 다 재허면 단 40도 못살 인생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 얻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말어라. 까운 청춘들의 탄을 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성배달하는 꼭꼭 투시 거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목 못 얻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예, 그 방금 들으신 단가 사철가 많이 들어보셨죠? 또 가사랑 함께 보시니까 더 내용이 잘 와닿죠? 판소리는요, 제가 정의하는 거는 노래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래를 하지만 노래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 노래예요. 이야기를 담아서 노래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내용들이 이렇게 단가 속에 있기도 하고 세상의 정치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춘향이라든지 심청이 같은 그 사람들과 얽혀진 이야기를 노래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이야기가 먼저예요.

노래가 먼저가 아니라 이야기가 주인공이에요. 아까 일고수이명창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근데 일고수이명창이라는 표현은 고수가 근데 앞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고수가 제일 먼저 받쳐준다는 뜻이에요. 고수가 먼저 장단이라고 하는 터전을 마련을 하면은 그 위에 소리꾼이 그 위에서 이야기로 노래로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가 명창보다 더 으뜸이다 더 잘났다가 아니라 고수가 먼저 할 도리를 장단으로 토대를 잘 마련해 주어야 그 위에 소리꾼이 소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꾼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이제 장단이라고 하는데 판소리 장단은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친근한 중모리 장단을 해볼 거예요. 중모리 장단은요, 예, 제가 그 아까 보셨던 일산 김명환 선생님한테 소리북을 배울 때 첫날 배웠던 게 판소리북을 잘 치려면은 중모리를 잘 쳐야 되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이라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앞서 봤던 그 내북에 앵길 소리 없어요 라고 하는 책 안에 있는 제 사진이에요. 이게 저예요. 저 1988년도 제가 그러니까 꽃다운 24살 때입니다. 선생님한테 레슨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기자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쑥스러워갖고 저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모리는요, 왜 가장 기본이 되고 편하다고 하냐면요, 한국 전통 음악에는 삼박자가 기본이 되거든요. 삼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들이 많은데 삼박자 중에서도 빠르기가 달라요. 어떤 거는 느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빠르기도 하죠. 그런데 중모리의 맛은 편안한 삼박자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삼박자가 편안한 빠르기 삼박자가 네 개가 모여서 한 장단을 이루는 것이 중몰이에요. 박자 세는 거랑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입으로 한번 해보시죠.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요게 이렇게 열두 박이 한 장단인데 세 박자씩이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걸 중몰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빠르기가 그러면은 이 빠르기의 3박자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 중에서 뭐가 있나 이렇게 대충 한번 뽑아본 거예요. 엄마가 섬 그늘에 둘 셋 굴 따러 가면 둘 셋 넷 둘 셋 요게 이 정도 빠르기가 중몰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는 노래 중에서.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은 아 저 노래 저 안에는 박자 세 개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런 뭔가 이렇게 박동이 있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손뼉을 한번 쳐볼까요? 손바닥으로 크게 치면은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손끝으로만 둘, 셋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면,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아리랑 중에서도 우리나라 아리랑이 몇 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리랑이 상주 아리랑인데 이 박자가 딱 느껴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배경음악에 나왔는데

일제시대 때 유행하던 희망가가 나왔어요. 희망가 아세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 넷,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머리 정도의 빠르기예요. 그리고 애들을 재우, 할머니들이 애들을 재울 때도 그 왜 서양의 자장가는 잘 자라 우리 아가 뭐 이러잖아요. 그 원래 우리나라 자장가는 음이 낮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웅얼웅얼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3박자라고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이렇게 느리게 부르면 이게 주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박자의 맛은 이런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 이제 소리북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판소리에 맞춰서 반주를 하는 북이라고 해서 소리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북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쪽을 북편, 북채를 가지고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을 채편이라고 해요. 양쪽 가죽을. 그리고 저희 김명환 선생님 곡법에는 소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리하는데 방해하지 않게끔 작게 박만 짚어주는 자리가 몸 쪽에 소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화점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치는 곳. 이렇게 화려한 소리를 내는 곳을 매화점, 크게 맺어주는 곳을 대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왼손을 치느냐 오른손을 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곡법 자체를 배우기 이전에 왼손과 오른손으로 중머리 박자 짚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손장단을 쳐보는 겁니다. 송장단 덩, 궁, 따라고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저랑 같이 시작. 양손, 왼손, 오른손 그러면서 덩, 궁, 따라고 해보세요. 시작. 덩, 궁, 따. 근데 느리게 편안한 빠르기로 하나, 둘, 셋. 한 번 더 덩, 궁, 따. 요거예요. 그거를 북으로 쳐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궁, 따, 따. 한 번 더 궁, 따, 따. 한 번 더. 그 다음에 세 번째 궁, 궁, 척. 같이 치는데 왼손은 왼손도 치고 오른손도 치면서 이렇게 아주 강렬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궁, 궁, 척. 한 번 더 시작. 궁, 궁, 척. 그 다음에 마지막 넷, 둘, 셋은 궁, 궁, 궁. 그런데 이거를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은 이거를 한자 말로는 기경결해, 기 일으키고 시작하고, 경 확장시키고 펼치고, 그 다음에 결 맺어주고, 해 풀어주고, 이렇게 이 뜻으로 내고 달고 맺고 풀고라고 하셨고, 계절로 따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기운으로는 시작과 성장과 결실과 준비가 되는 요런 것을 이 안에다가 이런 기운의 전개가 있다라고 뭐처럼 마치 사시사철처럼 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입장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12박자 갑니다. 덩, 궁, 따, 시작. 덩, 궁, 따, 궁, 따, 따, 궁, 궁, 척. 궁, 궁, 한 번 더. 덩, 궁, 따, 궁, 따, 따, 궁, 궁, 척, 궁, 궁, 궁.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래를 내가 들어보면서 이 장단을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덩, 궁, 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아,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내용 중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세련되게 치는 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판소리 북을 칠 때는 덩, 궁, 따, 궁, 따, 따 이 소리를 다 내지 않아요. 절제하고 감추고 덜어내요. 그게 판소리 북 그 장단의 매력이에요. 소리꾼이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아름다운 여백을 만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머리빡이 어디가 이 장단의 시작인지는 늘 분명하게, 그래서 소리꾼이 힘을 쓸 때는 추임새와 함께 맺어준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덜어내는 거에 예를 한 거예요. 요거는 이런 식이 돼요. 덩, 국, 다, 국, 따, 따, 국, 붕, 척, 궁, 구, 구 이런 식으로 비워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뚜벅뚜벅 친 거랑은 조금 더 세련되졌죠. 왜 세련되졌다고요? 잘 비워서. 잘 비워내면은 소리꾼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춘향가 중에서 농부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농부가가 역시 중몰이 장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시작은. 그래서 우리가 덩궁따 그거를 치면서 중몰이 장단을 치면서 소리꾼이 정수인 선생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소리꾼이 시작을 하면 북이 따라가지만 우리는 반대로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일고수 해보겠습니다. 덩, 궁, 따 중몰이 한 장단을 치면은 들어오실 거예요. 같이 가볼까요? 준비, 양손 준비. 예. 테이블을 치시면 돼요. 시작. 덩, 궁, 따 궁, 따, 따 궁, 궁 척, 궁, 궁, 시작!

느낌이 오시죠?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 할 때는 객석에서 관객들도 하는 거지만 고수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추임새를 하는 거예요. 추임새는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좋다, 잘한다, 이거 금방 알아듣겠죠. 그리고 얼씨구, 절씨구 뭐 이런 얼씨구 뜻은 아세요? 예, 얼씨구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오를 시고예요. 예전에 우리 저 김대중 선생님께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소! 이러죠. 그 말이에요. 옳소. 옳게 잘한다. 제대로 참 잘한다. 아이고, 옳시고, 옳으시고. 그게 얼시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절시구는 뭐겠어요? 아이고, 좋으시고. 좋으시고가 절시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한다, 좋다 하시면서 또 얼시구 할 때도 그 옳게 잘한다는 걸 격려하기 위해서 저랑 나중에 저랑 같이 또 추임새도 해보시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저기 저

0: 옹부가를 해보니까 삼박자, 이 중머리 맛은 감각이 오시죠? 예, 다른 거 한번 더 해볼까요? 예. 자, 이번에 흥부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덩, 궁, 따, 궁, 따, 따, 궁, 궁, 척, 궁, 궁, 시작.
1: 흥부 집을
0: 딱, 딱,
1: 살펴보니
0: 궁, 궁,
1: 찬란 호고 웅장호구나.
0: 좋다.
1: 대문 안을 들어서니 하. 연못 안에 석가산을 대대층층 구었는디.
0: 좋다.
1: 연못 속에 백거우는 저희

0: 해요. 감이 오시죠? 자, 조금 전에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이번엔 원래 정식으로 고수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소리꾼이 먼저 흥보지불 저 네 글자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글자를 듣자마자 고수는 아 중몰이구나 이걸 파악을 해서 나는 뭘 치냐 하면은 다섯 박 여섯 박을 쳐야 돼요. 궁딱딱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 딱딱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한번 해볼게요.
1: 흥보지불
0: 딱딱
1: 살펴보니
0: 궁궁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저랑 같이 해볼게요. 딱딱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장단의 시작은 흥보집에서 흥자부터 시작을 하지만 고수는 소리를 네 글자 내는 걸 듣고 반응을 한다 이 뜻이에요. 갑니다.
1: 흥보집을
0: 딱딱
1: 살

0: 얼씨구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노래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 노래. 심청가입니다. 이번에는 심청가. 자, 첫 번째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거는 세 글자로 되어 있네요. 예, 주막에 들어 잠잘 적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소리만 한번 들어볼까요?
1: 주막에 들어 잠잘 적에.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막에 들어 다섯 글자인데, 주막에 들어에서 네 개의 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딱딱 오박 육박을 치고 궁궁 척이 잠잘 적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막에 들어 딱딱 잠잘 적에 궁궁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볼까요? 자, 소리부터 나가고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주막에 들어
0: 딱딱
1: 잠잘 적에
0: 궁궁궁
1: 뺑덕이네 몹쓸 연원 주막 근처 사는 봉사 중에 제일 젊은 황봉사를 벌써 꼭 찔러 약조하여 주막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저기 저 신봉사가 잠자는데 뺑패가 도망간 장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뭐로 전달을 해요? 노래로 전달을 하는 게, 그래서 뭐가 형성이 돼요? 판이 이루어지는 게 판소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중머리가 이렇게 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다 다르지만 요 정도 빠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딱 딱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 시작하는 요런 것을 초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명호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은 초두는 늘 반갑게 맞아줘라 라고 하셨어요. 그 노래가 아무리 슬픈 노래의 시작이어도 나도 같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되고, 아무리 그 슬프고 뭐 이런 대목이라고 느리다고 하더라도 그 뭐 쑥대머리 하고 반갑게 맞아줘서 내가 든든하게 너를 바치고 있다, 내가 일고수다, 당신이 위에서 소리 잘 하시오라고 하는 그것을 딱딱 하고 잘 맞아줘라 이런 얘기 하신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자, 이번에는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 해보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는 춘향가를 들어보면요, 사랑가 아시죠? 이리 오너라 업고 노자 몇 분 안 돼요. 근데 이별가는 한 시간이에요. 이별이 그렇게 막 뼈가 녹도록 이별을 해요. 근데 그 시작이 요 노래로 시작을 하거든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대로변이 뭐예요? 요즘 말로 신장로 나가면서 울음을 리 없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주 그 이도령의 그 슬픈 감정이, 예? 슬픈 감정이 잘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잖으신 딱딱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저랑 같이 해보실게요. 어이!

0: 볼까?
1: 볼시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사가 절절하지요. 예, 이 뒤에 이어지는 게 너무너무 참 좋아요. 그 이렇게 고수는 소리 안에 담겨져 있는 장단을 이 터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처음 해보니까 덩궁따 궁따따 궁궁척 궁궁궁 이렇게 열두 박을 소리를 다 내지만 여기에서 어딘가는 비워두고 어딘가는 더 도드라지게 쳐주고 어딘가는 조금 박자를 분할하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소리와 함께 그 소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과 감정과 서정과 이런 게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면이라고 해요. 이면. 그 이면에 잘 어울리게 북도 쳐주고 가락도 만들어가고 그리고 추임새도 하고 하는 게 고수의 역할입니다. 고수는 소리꾼한테는 제1청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객석에 1,000명이 앉아 있어도 제1번 청중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리꾼과 가까이 있으면서 소리꾼의 소리를 가장 정성스럽게 듣고 가장 정성스럽게 반응하고 가장 정성스럽게 격려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소리를 이 소리꾼의 소리를 정성껏 듣고 반응하는 그거에 다른 청중들의 999명의 청중들이 감화가 돼서 저와 함께 이 소리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춘향가 심청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0: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그 판에서의 징검다리 역할을 또 고수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소리 고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침천가 중에서 상여타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여타령은 언제 하는 건지 아시죠? 예, 침천가에서는 곽씨 부인이, 그러니까 저기 저 신봉사의 부인이 곽씨이죠. 그러니까 심청이의 어머니인데 아이를 낳고 며칠 안 돼서 뜻밖의 이제 요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상여에 싣고 이제 장사를 치르는 거죠. 그때 부르는 노래가 상여 소리입니다. 예전엔 동네마다 아리랑이 달랐듯이 또 지역마다 또 상여 소리도 다 다르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상여 소리가 참 그 가사가 절절하고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 상여 소리도 무슨 장단으로 되어 있다고요? 중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조금 시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덩, 궁, 따, 궁, 따, 따. 요거를 우리가 먼저 내고 우리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장단치기 준비 시작. 덩, 궁, 따, 궁, 따, 따, 궁, 궁, 첫, 궁, 궁, 시작.
1: 땡그랑, 땡그랑.

0: 예, 아, 좋네요. 우리나라는 정말 삼박자로 된 노래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느리게 부르면, 느리고 편안하게 부르면 중머리, 조금 더 빨리 부르면 국거리라고 하고요. 조금 더 빨리 부르면 자진머리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흥보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보가 중에 저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한번 혼자 한번 해봐 주실래요?
1: 저아전 거동을 보아라.
0: 예, 제가 손짓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아전 딱딱 이게 느껴지죠? 저아전에서 삼박자가 지나갔고 나는 둘둘 셋으로 반응을 하고 거동을 보아라. 애가 뒤에 절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아전,
1: 거동을
0: 보아라.
1: 보아라.
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앞에가 세 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예전 명창들은 이거를 반각붙임이라고 해서 중간에 쉬는 거를 막더 줄이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보다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게 여기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정수인 명창과 함께 해볼까요? 갑니다. 준비, 시작.
1: 저아전
0: 궁딱딱.
1: 거동을 보아라.
0: 궁.
1: 괴문을 철컥
0: 딱딱.
1: 열더니

다녀오리다. 예, 편안히 다녀오.

0: 예, 여기까지. 재밌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말하듯이, 노래가 아니라 말하듯이만 하는 데가 나와요. 거기에서도 고수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박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일고수니까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혹은 덜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고 하면서 소리꾼이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야기와 노래를. 재밌죠? 예. 흥보집을 살펴보니로 돌아가 볼까요? 양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같이 왼손, 왼손, 왼손. 네. 덩, 궁, 따, 궁, 따, 따, 궁, 궁, 척, 궁, 궁, 궁.
1: 흥보집에 살펴보니
0: 좋다
1: 찬란 하고 웅장하구나. 대문 안을 들어가니 연못

0: 배.
1: 아머.
0: 소리 반자 완자 밀창. 오란자 오색보료 정담 홍담 백담요와 미라쟁반 오박대야.
2: 예, 그 중머리 배워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중머리가 우리 그 한국 전통 노래의 그 편안한 빠르기의 삼박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금세 익숙해지시죠. 그래서 판소리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단이 이 중머리입니다. 혹은 느리게 혹은 빠르게, 예? 그러면서 다양한 장면에서 중머리가 쓰이거든요. 그 저기 왜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하는 말이 있고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 중머리도 가운데 중자를 써서 가운데서 중심을 가장 잘 잡는 장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뭐 저랑 같이 중머리 재미있게 배우셨다고 제가 믿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수인 명창하고 저하고 또 제가 한번 북을 치면서 중머리를 그 실제 우리가 공연 연주할 때 치는 방식으로, 혹은 채우고 혹은 비우는 방식으로, 하지만 12박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첨자노신 도련님이 대로 편으로 나가면서

소산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로 이우러 볼까.

0: 예, 정수인 명창이었습니다. 너무 소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오늘은 지난 7월 1일 고창 웰시티 공연장에서 열린 석정 풍류실환과 함께했습니다. 7월 무더위 속에서도 자연의 풍류와 시원한 소리의 멋이 있는 국악방송과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서영석의 여러분의 연주로 신하이 보내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저는 정미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는 오겠지. 달의 해안에 꽃들이 하얗게 밀려오는 봄밤에 너는 오겠지. 부서진 간판의 흐느낌을 가로수 검은 가지로 건드리는 여름밤에. 진은영 시인의 시 몽유의 방문객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봄밤과 여름밤,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너에 대해 말하는 그런 시였는데요. 꿈속에서라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은 우리도 언젠가 한 번쯤은 품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안정화의 꿈처럼 그리워지는 날을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어요. 그리고 오프닝에서 온 진은영 시인의 시 몽유의 방문객의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꿈속에서라도 누군가를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누굴 떠올리고 계신가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러면 그림의 낙원의 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림의 낙원의 시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그리고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남상일의 소리로 새 타령 만나보시죠.

남상일과 김덕수 그리고 그외 여러분이 함께한 세타령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을 만나보시죠.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여러분은 동식물의 이름 많이 알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들 외에도 참 특별하고 독특한 이름을 가진 생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생물들 가운데 동물의 이름을 가진 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동물 이름 식물책입니다. 제목이 참 직관적이죠? 식물학자 안선영이 글을 쓰고 일러스트레이터 이수연이 그림을 그린 이 책은 동물 이름을 갖고 있는 식물이라는 흥미로운 테마로 여러 식물들을 소개하고 그 식물을 설명하는 아주 귀여운 그림이 담긴 책입니다. 게다가 이 책은 컬러링북이기도 한데요. 각 식물을 설명하는 페이지에는 색칠되지 않은 그림이 들어가 있어 그 그림 위에 자유롭게 색칠을 할 수도 있죠. 저는 이 책을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구매했는데요. 이 책의 출판사인 미스테리어스 플랜트는 다양한 식물을 주제로 하는 작은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입니다. 작은 책인데다 일반적인 온라인 서점을 경유하는 판매 루트를 갖고 있지도 않아서 아주 희귀템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더욱 뜻깊은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요. 네,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의 청노루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시작의 청노루 듣고 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식물을 소재로 하는 컬러링북, 동물 이름 식물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물의 이름을 가진 특별한 식물들을 소개하고 그 식물의 그림이 각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자유롭게 색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특별한 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책이 어떤 식으로 식물을 소개하는지 책의 한 대목 전해드리죠.

이름에는 생김새에 대한 관찰과 생활 속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마디풀과 한해살이풀인 미꾸리 낚시의 이름은 미꾸라지와 낚시가 합쳐진 말입니다. 줄기에 가시가 많아서 미끄러운 미꾸라지를 낚을 수 있다는 뜻과 미꾸라지가 살만한 개울가에 나는 풀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본문이 설명하는 대로 미꾸리 낚시라는 풀에 대한 설명의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는 동물 이름 식물이 어쩌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여지기도 하죠. 해당 동물을 떠오르게 하거나 혹은 해당 동물의 식생과 관련이 있을 때 그 식물은 동물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엔 생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가진 식물들을 보면 참 반갑고 좋아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한 생명은 다른 생명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정말 잘 보여주니까요.

0: 네, 공명의 구상나무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남해성의 소리로 수군가 중 길짐승 상좌 다툼 대목 전해드리겠습니다.
1: 그때여 별주부 또한 곳을 바라보니 왠갓 길짐승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툼을 하는디 공부제

순산장어를 쪄 비료 비표 곰미도다 창해 방당사에 저 적시

여자나비 10만원 여우날 렌토끼 달 좋은 너구리며 안 꼼수 꼼 멧돼지며

우리가 연년이 회춘하고 노는 노름에 상좌 없이는 못 놀겠대. 금년부터는 상좌를 정하고 노는 것이 어떠한고? 그 말이 옳다 하고 저기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전리돌 내 나로를 들어보소. 내 나로를 실적 신멸 기경선제 이태백이 딸과 둘이 동접하야 강산신년 그러리다. 태백을 인재로서 국경으로 승천하고 나는

우리 간다한디며 장도감도 내야래요. 탈팔충은 언제 났소? 나그 수제 들으고

청룡 가게요. 변은 복누라 그게 뜻을 두고 조작은.

남해성의 소리로 수군가 중 길짐승 상좌다툼 대목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나 삼복더위가 다 한런고 온종일 사방의 창을 열어젖혔네. 더위 쫓는 데는 수레공이 많거니와 서늘함 취하려 실을 다시 재촉하네. 발은 걷어서 뜨는 달을 맞이하고 나무 끝은 잘라 바람을 끌어들여라. 세월이나 그럭저럭 보낼 뿐이요. 공명은 이미 식은 재에 붙였네. 조선시대 서거정의 시 더위를 피하다 였습니다. 집안의 창문을 다 열어놨지만 그다지 소용없고 더위를 쫓는 데는 술이 제일입니다. 게다가 마음을 달래주는 시까지 있으면 서늘함이 배가 됐죠. 또 달을 맞이해서 뜨거움을 식히거나 나뭇가지를 잘라내 바람을 끌어들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절엔 그저 세월을 보낼 뿐이라면서 공명은 이미 식은 재에 붙였다고 했는데요. 장자의 재물론을 인용한 겁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재처럼 어떤 더위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김응서의 대금 연주로 청성곡 듣고 왔습니다. 옛글의 온기, 오늘은 조선시대 서거정의 시 더위를 피하다를 보내드렸습니다. 서거정은 어릴 때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는데요. 특히 빠른 시간 내에 시를 짓는 데 탁월해서 중국 사신이 극찬한 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밤새도록 짜내어도 겨우 한두 편을 지을까 말까 하는데 공은 서서 이야기하는 사이에 주옥 같은 시를 짓는다. 더군다나 어떠한 소재와 상황이 주어져도 자유자재로 시를 짓는 필법을 지녔으니 공 같은 사람은 천하에 횡행할 것이다. 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재능이죠. 저도 앉은 자리에서 시간배식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러면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우주와 조윤영이 함께하는 문댄스 전해드릴게요.

우주와 조윤영이 함께한 문 댄스였습니다. 네, 다음 주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엔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명인 명창들이 지내온 삶을 목소리로 기록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8월의 주인공은 국가 무형유산 진주 삼천포 농악 예능 보유자 김선옥 명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론도는 월요일은 잠깐 또 쉬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으로 진주 삼천포 12차 농악 중 길구나 장단을 재구성한 음악 들어볼 텐데요. 성화가 봉송되고 성화대에 불이 밝아올라 축제의 시작을 의미하는 곡입니다. 청배연희단의 길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배연희단의 길체에 감상하셨습니다. 인디언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천막 안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달이 가고요. 다른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속을 태웠던 시간 오늘로 마무리되고요. 8월엔 좋은 일만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끝곡 동이 튼다 박다울 김한겸의 여러분이 함께하는 음악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더운 때면 자료 화면으로 옛날 여름 풍경이 종종 나오죠. 지금만큼 에어컨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 강변이나 골목길 같은 야외에서 밤에 열기를 식히던 장면들 같은 거 말이에요. 특히나 기록적인 폭염으로 유명한 1994년 여름 풍경들은 아주 단골인데요. 지금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 볼 때마다 흥미롭더라고요. 지금은 지금의 방식으로 여름을 견뎌내고 있을 텐데요. 올해 우리의 여름은 어떤 풍경으로 남을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 태연의 목소리였어요. 검색창에 폭염이나 열대야 검색하면 자동 완성으로 언제까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폭염 열대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 끝날지 다들 막 검색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아 예전에 비해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8월을 훌쩍 넘길 거라고 하는데 자 낮이고 밤이고 더운 여름 잘 보내야겠습니다. 장기합니다. 느리게 걷자.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게 너무너무 빨라. 나 못 따라가. 그러니까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게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게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게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고가 워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메시지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덩덕궁 앱은 당연히 무료고요. 자, 여러분의 고민을 다정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성우 방호원님 모실 거고요. 2부에 여전히 K-클래식 한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입니다. I'm yours.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듣고 왔습니다. 1284님, 애들 방학 때 먹일 식재료 사려고 마트 갔다가 큰 돈 썼네요. 아, 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그쵸, 애들 진짜 많이 먹죠. 특히 고기 같은 거. 맛있는 건 아주 그냥 맛없는 건 입에도 안 대고 손도 안 대면서 맛있는 건 아주 그냥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당연한 건가? 애들 커야 되니까. 성장기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른보다 많이 먹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이제 아기 때부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봐 오다 보니까 많이 먹으면 약간 놀랍기도 합니다. 아유, 많이 먹으면 다행이죠. 뭐 돈은 많이 들지만 항상 비교해 보잖아요. 우리가 안 먹어서 걱정인 집, 너무 잘 먹어서 많이 먹어서 걱정인 집, 당연히 안 먹는 집이 더 큰 걱정이지. 박창근이 노래합니다.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0: 했던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AI 루미에
1: 참고만 해.
0: 이은밤 공식 고민 해결사 방호성우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방호입니다.
0: 덥습니다.
2: 아, 무지하게 덥습니다.
0: 근데 성우님 머리는 시원하네요.
2: 예, 눈이 내렸죠.

0: 옆머리를 짧게 치셨는데
1: 네네네.
0: 거기만
1: 아,
0: 하얘요.
1: 하였습니다.
0: 신기하게.
1: 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0: 자세하게 그러니까 보여드릴 순 없는데
1: 네, 보이지 않게
0: 그러니까
1: 하겠습니다.
0: 옆머리를 그 염색한 부분이 다 잘려 나간 거죠,
1: 맞습니다.
0: 옆머리가.
1: 예, 원래는 전체를 염색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0: 예.
1: 딱 자른 부위만 하얘지고 있습니다.
0: 멀리서 보면
1: 네.
0: 이 위에 뚜껑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1: 바가지 머리.
0: 그러니까 아주 너무 귀여우세요.
1: 네, 아유,
0: 예.
1: 감사합니다.
0: 그딱 뭔가 미용실에서
1: 네.
0: 그 헤어 디자이너가 아주
1: 네.
0: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 같은 느낌이에요.
1: 네.
0: 네.
1: 그렇군요.
0: 네.
1: 아, 뿌듯하네요.
0: 그 원래 이렇게
1: 네.
0: 누구하고 뭐 선물 같은 거 주고받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사실은 선물을 받기만 했지 주는 주지는 잘 알아가지고 예,
0: 진짜요?
1: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0: 네.
1: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요.
0: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1: 네.
0: 막 이렇게 선물을 자주 주고받는 편이에요.
1: 아,
0: 뭐
1: 맞습니다.
0: 생일이면 생일이어서 뭐 아니면
1: 네.
0: 모여서 하는데 이번에 또 저한테 휴대용 선풍기 너무 귀여운
1: 아,
0: 깜찍한
1: 그쵸. 예.
0: 이거 웬 거예요?
1: 저도 이렇게 보다가 그 어떤 물건을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매치가 되는 사람이 있어. 와, 이분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이 물건을 선물하면 너무 좋아하겠다. 예.
0: 네.
1: 그게 이제 조그만 선풍기이긴 한데
0: 예.
1: 그게 로고가 좀 들어가 있어요.
0: 어떤 특정 프로야구
1: 예,
0: 구단이
1: 야구단. 예,
0: 예.
1: 그래서 야구를 엄청 좋아하시니까 그걸 보자마자 우리 쫀디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예.
0: 너무 고맙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야구장 올해 거의 못 갔는데
1: 네.
0: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1: 네네.
0: 저보다 야구 더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1: 예.
0: 사람이 진짜 떠오르던데요.
1: 그죠.
0: 그 사람도 이거 하나 주면 되게 좋아하겠는데. 그래서
1: 네네.
0: 저 주문했어요.
1: 오,
0: 예.
1: 잘하셨어요. 네. 예.
0: 아, 너무
1: 그 로고가
0: 감사합니다.
1: 없는 건 조금 더 저렴한데.
0: 아, 그렇구나. 예.
1: 맞습니다.
0: 자,
1: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오고 가는 선물 속에 싹트는 우정.
1: 네.
0: 자,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방성우님이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AI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 드립니다. 자,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전해준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까요?
1: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통화 버튼만 누르려고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돼요. 지금 바쁘진 않을까? 갑자기 전화하면 놀라지 않을까? 혹시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계속 미루게 돼요. 그러다 결국 통화를 하게 되면 또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괜히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고 말투도 평소보다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업무상 먼저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있다 보니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일이어서 더 스트레스예요. 저처럼 전화 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조금씩 자신감을 키우면서 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이 전화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심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1: 네.
0: 예, 요즘 뭐 많다고 하죠. 전화 공포증에 대한
1: 네,
0: 사연이었습니다.
1: 아무래도 뭐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요.
0: 예.
1: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으로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전화 거는 걸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특히나 좀 어린 층에서, 나이 어린 층에서는 그런 빈도가 좀 높다 하더라고요.
1: 네.
0: 저희 때는 급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수단이 전화밖에 없었으니까.
1: 그전엔 삐삐 빨리빨리
0: 아, 예, 그쵸.
1: 네.
0: 아니,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집전화, 공중전화 이런 거부터,
1: 맞습니다.
0: 예,
1: 네.
0: 뭐, 그 이전엔 전보 치고, 뭐,
1: 아, 전보.
0: 예, 뭐, 봉화 띄우고, 뭐,
1: 전보.
0: 파팔마, 막 이런 거 있었지만. 이게 우린 전화 세대잖아요, 어쨌든.
1: 맞습니다. 네.
0: 근데, 이 문자라는 게 되게 활성화되고 나서 이제 좀 커가는 그런 세대들은 문자가 너무 편하고,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막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1: 네.
0: 사람들이 10명이 만나기로 했는데 한 명이 아직 안 왔어. 좀 급하잖아요. 빨리 와야 되잖아요. 시간이
1: 네.
0: 지났고. 그러면 어디야라고 우리 같으면 전화해서 어디야
1: 전화를 하죠.
0: 물어보잖아요. 아니,
1: 예.
0: 톡을 해요.
1: 아.

0: 불편하대요.
1: 아, 불편해서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그렇게 된게
0: 그게
1: 아니라.
0: 아니에요. 제 공포예요, 공포. 자, 이분도 아마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1: 네네.
0: 자, 우리 인별그램 댓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네, 먼저 삐삐님. 이름이 너무 절묘하네요.
0: 말괄량이 삐삐 아니고
1: 예,
0: 호출기님이신
1: 예,
0: 거죠?
1: 호출기 삐삐인 것 같습니다.
0: 예.
1: 전화 걸기 전 상대방의 상황을 알수 없으니 메시지로 먼저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전화가 된다, 안 된다, 답장을 남겨주죠. 이런 방법이 서로에게 조금의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통화를.
0: 그러고 보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도 항상 전화를 하면 되는데 꼭 통화 가능?
1: 아,
0: 이런
1: 맞습니다.
0: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 전화를 하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예전에는 그게 전화 거는 사람이 보통 전화요금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1: 맞습니다.
0: 요즘은 뭐 얼마 요금제 해가지고 거의 무제한을 쓰니까 이제 그게 좀 흐릿해지긴 했는데
1: 네.
0: 예전에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왜 그냥 전화하면 되지? 전화 가능하고 그래서 전화 가능 그래서 가능 그랬더니 지금 또뭐 이렇게 물으면 걸면 되잖아. 그 친구도 전화 자체가 좀 불편했던 건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삐삐님의 의견처럼 미리 좀 이렇게 간을 보이는
1: 아,
0: 거였나?
1: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전화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배려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아무 때나 전화하면 또 실례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가 쓰는 문자 중에 가장 높은 빈도수 차지하는 걸 아마 이렇게 찾아보면 그한 10등 안에 들것 같아요. 통화
1: 아,
0: 가능?
1: 통화 가능?
0: 뭐밥 먹었어도 있을 테고.
1: 그러게요. 되게 익숙하네.
0: 통화 가능. 참
1: 오,
0: 신기해요.
1: 그렇습니다.
0: 전화기를 사용해서 통화 가능 물어본다는 게.
1: 그러네요.
0: 자, 다음은요.
1: 크라운님입니다. 완벽하게 통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말문이 막히거나 어색할 때 제가 전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떨리네요 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오히려 웃으면서 편하게 대해줄 거예요.
0: 예.
1: 하셨습니다.
0: 저처럼 이런 공포증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1: 네.
0: 뭐라고? 내가 뭐 화낸 사람, 내가 그렇게 무서워? 막 이렇게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4667님은요?
1: 네. 저는 첫 마디가 제일 어려워서 항상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이한 문장만 입에 익혀 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생각보다 술술 이어지더라고요. 하셨습니다.
0: 맞네. 뭐든 처음 시작이 어렵잖아요.
1: 네.
0: 그쵸?
1: 아, 아이스 브레이킹이네요.
0: 그렇구나.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저도 요즘은 많이 쓰게 되는데, 예전에는
1: 네네.
0: 또 이것도 그 친구의 통화 가능처럼
1: 네.
0: 전화해가지고, 통화 가능해? 가능하니까 받았지. 불가능하면 받았겠니?
1: 했던 말또 하는 느낌이네요. 괜히 여러 번말 시키고.
0: 통화 가능해서, 응, 했더니, 전화해서, 통화 가능해? 하다고!
1: 아이고.
0: 자, 우리 루미는
1: 네.
0: 어떤 조언을 해줄지 불러볼까요? 하이 루미.
1: 하이.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요?
0: 루미야, 나 요즘 회사에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일하면서 전화를 해야 될 때마다 너무 힘들어. 어떻게 말해야 될지 긴장돼서 목소리도 떨리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전화하는 게 힘들까?
1: 전화는 비언어적인 힌트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전화할 땐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 없이 오직 목소리로만 상대와 대화를 해야 하잖아. 심지어 전화는 편집 불가능한 생방송 같아서 당연히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0: 맞아. 전화할 땐 잠시라도 대화가 끊기면 아주 식은땀이 나더라고. 아, 그럼 나처럼 전화할 때마다 너무 긴장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1: 전화할 때 말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면 먼저 간단한 대본을 준비해봐. 메모장에 첫인사, 핵심 용건, 정중한 마무리. 이렇게 딱 핵심만 적어두는 거지. 상대방의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도 단어 한두 개로 메모해두면 훨씬 도움이 될 거야.
0: 오, 시나리오를 미리 써두는 거구나. 어떤 대화가 오갈지 미리 한번 예상해보면 조금은 안심이 되겠다. 아, 근데 나는 또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나 말투가 어색해지더라고. 이

0: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1: 우선 통화할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통화해봐. 또 거울을 보면서 웃는 표정을 짓는 것도 도움이 돼. 미소를 띤 채로 말하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되거든.
0: 아, 좋은 방법이다. 근데 루미야, 나는 연락할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할지 아니면 문자나 메일을 보낼지 고민이 되던데 이건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아?
1: 나 같은 경우는 간단한 업무 상황을 체크하거나 약속 시간, 계좌번호 같이 정확한 테스트를 주고받아야 할 땐 문자나 메일을 선호하는 편이고, 반대로 상대의 미묘한 뉘앙스를 읽어야 하는 초반 조율 단계나 빠른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선 전화가 더 나은 것 같아. 참고만 해서 너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봐.
0: 좋아. 오늘도 여러 꿀팁 알려줘서 고마워, 루미야. 나 전화 공포증에서 벗어나 볼게.
1: 오케이.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0: 네, 전화 공포증 때문에 고민하는 사연자를 위한 AI 루미의 조언이었습니다.
1: 네.
0: 저는 이게 딱 기억에 남네요. 시나리오. 첫인사, 핵심 용건, 정중한 마무리, 그리고 상대방의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1: 이걸 근데 이렇게 좀 필요하네요.
0: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예상 질문과 대답 이런 것들을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네. 저쪽에서 하는 얘기와 상관없이 계속 엉뚱한 보이스 피싱처럼 많이 당황하셨죠? 뭐 이러면서 저쪽 안 당황했는데 얘 당황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0: 예, 예.
1: 저는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좀 이렇게 제어하면서 긴장을 완화하면서 전화를 하는 방법.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0: 예, 예.
1: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예. 뭔가 이렇게 좀 경직되고 이랬을 때 이제 몸이 풀리는 역할도 해줄 테고 몸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걸 좀 방지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와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갑니다. 삐삐밴드예요. 안녕하세요.

0: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우호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살펴볼까요?
1: 저는 사람들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했던 대화를 꼭 다시 떠올립니다. 아우, 괜히 그 말을 했나? 그때 다른 말 할 걸 하면서 혼자 생각하느라 바빠요. 상대방은 이미 잊을 법한 대화인데도 저 혼자 계속 생각하고 표정이나 말투까지 하나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별거 아닌 일도 점점 크게 느껴지고, 혹시 기분 나쁘게 들렸을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괜히 지치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곱씹지 않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했던 말을 곱씹고 또 자책하는 습관 때문에 아주 마음이 힘들다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아,
1: 일명 이불킥이죠.
0: 아, 그렇구나. 예.
1: 이불킥.
0: 저는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던데 요즘에.
1: 감퇴되셨군요.
0: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가끔 네. 들어요. 예전에 저 이 사연자분과 비슷했거든요. 이제 아. 낮에 있었던 일 중에 말과 행동, 뭐 네네. 어떤 선택 하나하나가 다 후회가 돼가지고 아, 막 며칠씩 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뭘 무슨 말을 했었는지 뭘 선택했는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진짜 그냥 기억력이 퇴화된 건지 아니면 네. 그 여리여리한 마음에 굳은 살이 좀 박힌 건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둘 다인지.
1: 저도 만약에 이렇게 후회되는 일들이나 자꾸 신경을 쓰이는 날은 일부러 일기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0: 아, 평소엔 일기 쓰시고
1: 이렇게 막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일기를 조금씩 쓰는데
0: 좋은 것들은 담고 네. 예.
1: 이렇게 막 이불킥 같은 거는 예. 안 쓰고 그냥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0: 예, 예. 덮어버려.
1: 덮어버려. 응. 뭐 술을 마신다든지
0: 핑계 또 하나 찾았구만. 참 예전에 드라마에서 네.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마시니까 그 집 아들이 네. 어린 아들이 아빠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그랬더니 잊을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나 어렸을 때 뭔 소리야 저게 그랬는데 방호 성우님 같이 네. 이불킥 할 거 잊으려고
1: 맞습니다.
0: 근데 좀 그 마음이 그때 아버지의 그 대사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그 표정이 너무 좀 쓸쓸했어요.
1: 아
0: 그게 어린 마음에도 되게 안타깝더라고 안쓰럽더라고요.
1: 아버지의 무게란.
0: 나는 하루하루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서 다 기억하고 싶은데 네. 어른들은 저렇게 잊을 게 많아서 저 쓴 술을 아이고. 일부러 마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 저처럼 핑계는 아니고요.
0: 예.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술이 네. 진짜 쓴데 억지로 먹는 거다 생각. 하니까 아. 그게 더 안쓰러웠는데 네. 아니더라고.
1: 저도 잊을 일이 매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이 고민에 청취자분들이 아.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을까요?
1: 네, 먼저 백민희님 3초의 여유 대화 중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면 실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대화의 여유를 가지면 내 말수는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네요 하셨습니다.
0: 3초의 여유.
1: 네. 하나, 둘, 셋.
0: 방송에서는 큰일 날 일인데.
1: 큰일 나죠.
0: 뭐 질문할 때마다 3초 있다가 하면 아우.

0: 가장
1: 방송 사고입니다.
0: 사고까지는 아니었다. 속 터져 죽죠.
1: 속 터져 죽습니다.
0: 예, DJ도 네. 죽고
1: 맞습니다. 청취자들 다 예. 저기 채널 돌리시죠. 어 이거 안 나오네 그러면서.
0: 아 근데 진짜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면,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말을 실수할까봐 두려운 게 가장 크니까 3초간 잠시 이렇게 텀을 둔다면 아무래도 실수할 네. 네,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1: 맞습니다.
0: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은 송우킨님. 저도 집에 오면 오늘 했던 말을 복기하곤 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늘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은 정작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남들도 내 말을 그리 깊게 담아두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연자님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0: 예, 예. 사실 상대방이 한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만 내가 남기지 그냥 뭐 사소하게 지나가는 말로 뭐 이랬던 것까지 남기지 맞습니다. 않을 수 있죠. 송우킴님은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이다.
1: 네, 시원시원하시네요.
0: 예, 예. 네. 아주 쿨하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시는 거지. 근데 사실 또 예민하신 분들은 다 좋은 얘기는 하나도 기억에 안 남고
1: 맞아요.
0: 아홉 가지 좋은 얘기하고 하나 안 좋은 얘기하면 그것만 기억에 남기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아 이런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참.
1: 아 툴툴 털어버리고.
0: 예예. 예. 네. 한 분만 더 보죠.
1: 맞습니다. 토마토님.
0: 네.
1: 집에 오면 일부러 다른 일에 집중을 해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한 편 보면 생각의 흐름이 끊기더라고요. 지난 일을 계속 곱씹을수록 답은 안 나오고 걱정만 커지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혹시 성우님 아니세요? 토마토님?
1: 저는 아닌데 예. 제 생각하고 똑같으시네요.
0: 그래서요. 여기다가 술만 더하면 딱 성우님인데?
1: 그렇군요.
0: 술 빠진 성우님 토마토님의 사연까지 봤습니다.
1: 네.
0: 자 이어서 AI 루미도 불러볼게요. 하이 루미, 너 거기 있지?
1: 하이, 나 불렀어? 무슨 일이야?
0: 루미야, 나 요즘 사람들 만나고 집에 오면 그날 했던 대화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느라 너무 바빠. 그러다 보면 아, 그 말은 괜히 했나? 싶어서 혼자 자책하는데 아, 이렇게 후회할 거면서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까?
1: 대화 중에 나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해. 먼저 정적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성향 때문일 수도 있어. 잠시라도 정적이 흐르면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서 분위기를 띄워야 된다는 무의식적인 책임감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가는 거지.
0: 아 맞아. 이 어색한 분위기를 잘 못 참아서 대화가 끊기면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다가 말실수를 하게 되더라고.
1: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과 빠르게 친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야. 마음이 급해지니 TMI, Too Much Information을 불필요하게 얘기하게 되지.
0: 근데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와서 밤마다 이불킥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 자괴감이 든다고.
1: 그걸 심리학에서는 사후 반추라고 불러. 특정 상황이 끝난 뒤에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계속 되돌아보는 거지. 근데 그거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겪는 거야.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돼.
0: 아, 그래도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 만나는 거 자체를 피하게 되더라고. 나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고 싶은데 지나간 일을 곱씹지 않고 편하게 넘기는 방법이 있을까?
1: 우리는 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한 말실수를 남들도 똑같이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잖아? 사실 상대방은 그만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냥 남들도 똑같이 본인의 말실수를 후회하느라 바쁠걸? 그만큼 너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지.
0: 아하, 남들도 나처럼 이불킥하느라 바쁘다고? 야, 그거 조금 위안이 된다. 아, 근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자책하게 될 땐 어떻게 해야 되지?
1: 그럴 땐 생각을 끊어내는 스톱 스위치를 만들어봐. 머릿속에서 후회가 꼬리를 물 땐 소리 내어서 컷! 그만! 이라고 외치면서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지.
0: 그래. 아 근데 루미야, 대화하는 도중에 말이야. 아, 나 지금 말실수했다 싶을 때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수습하는 게 좋을까? 이게...

0: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바로잡는 게 좋잖아?
1: 일단 말 실수 자체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해버렸다면 핑계를 대지 말고 바로 인정해봐. 방금 말은 취소. 내가 농담이 과했네 하면서 수습하면 되고, 혹시라도 미안한 말을 했을 땐 바로 사과하면 돼. 만약 의도가 잘못 전달된 거라면, 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바로잡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0: 아, 그래. 나 내일부터는 지난 대화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오늘도 고마워, 루미야.
1: 오케이.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0: AI 루미의 조언 듣고 왔습니다. 지나간 대화를 곱씹지 않고 마음 편히 넘길 수 있도록 여러 꿀팁을 알려줬네요.
1: 네.
0: 자,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1: 야, 꼬리를 물땐 소리 내서 컷 그만. 스탑 스위치를 누르는
0: 이거 예전에
1: 거. 와.
0: 저 어렸을 때 이런
1: 네.
0: 그 드라마 뭐 이렇게 상담 해결 드라마 막 이런 거였는데
1: 네.
0: 거기서 그 주인공들이 나와가지고 생각 스톱 이런 걸 하셨어요.
1: 스탑 스위치가
0: 진짜
1: 있었네요.
0: 초등학교 때 진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1: 네.
0: 배우분들이 진짜 옛날 분들이세요. 지금 살아 계신지도 잘 확실치 않은 그런
1: 네네.
0: 분들인데 생각 스톱 생각 스톱.
1: 네.
0: 이 효과가 있나 보다.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네, 이게.
1: 그리고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
0: 예.
1: 이게 어떤 영상이 이제 홍보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0: 네.
1: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뭐 이렇게 괴롭혀 그러면 학생들이 손을 뻗으면서 그만
0: 오,
1: 이렇게
0: 맞아요, 맞아요.
1: 외치는 게 있어요.
0: 있었어요, 예.
1: 그만 이러면서
0: 오, 맞아.
1: 예 네, 그러면 다 같이 그만.
0: 그만, 그만! 해가지고 진짜 멈추게 되는
1: 맞습니다.
0: 거.
1: 예.
0: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제가 아는 분 중에 뭐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아재 개그를 되게 심하게 하시는 분인데,
1: 네.
0: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너무 턱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1: 네.
0: 철회! 내 발언을
1: 오.
0: 철회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1: 본인 스스로요?
0: 예, 철회! 요건 철회!
1: 오.
0: 근데 그게 유행어처럼 돼서 자기가
1: 네.
0: 어떤 말실수를 해도, 아, 이거 철회! 너 요즘 살쪘니? 아, 철회! 약간, 요런 자기만의 유행어를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오, 철회.
0: 철회 괜찮아요, 철회.
1: 오, 철좀 들겠네요.
0: 회 먹고 싶다, 갑자기.
1: 안 준대.
0: 아이고, 철회!
1: 철회.
0: 네, 회 철회.
1: 네, 회철회.
0: 자,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해.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 받고 있습니다.
1: 네, AI 루미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절친한테 털어놓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문자 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다룰 사연은 이은밤 공식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세요.
0: 네, 오늘 AI 루미의 조언, 네,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김광석 씨의 노래 잊혀지는 것 오늘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성우님과는
1: 네.
0: 잊지는 않고요. 예,
1: 아,
0: 잠시
1: 감사합니다.
0: 놓아드리겠습니다.
1: 네, 철회하시면 안 됩니다.
0: 예,
1: 네.
0: 다음 주에 또 뵐게요.
1: 행복한 밤 보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문을 열어준 곡은 올 상반기 가요계를 강타했던 최성곤의 노래 네가 좋아였습니다. 배우 오정세 씨의 목소리였죠. 자, 이 음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죠. 문자메시지 샵 0302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덩덕쿵 어플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룰라의 노래입니다. 비밀은 없어.

조규찬 씨의 노래 베이비 베이비까지 듣고 왔네요. 5916님의 사연 소개합니다. 오랜만에 회식을 했는데요. 최근에 주식으로 돈 번 부장님한테 비싼 안주 시켜달라고 했다네요. 술만 마시면 전 왜 이러는 걸까요? 본인이 하신 일을 남한테서 전해 듣고 남 얘기하듯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솔직히 좀 귀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식으로 돈 번 부장님 어떻게 아직도 계속 벌고 계신 건지 요즘 아유 한 한 달 전만 해도 여기 다 싱글벙글 하시다가 예 요즘은 막 또 한숨 쉬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예, 걱정입니다. 내가 벌고 내가 뭐 손해보지 않더라도 주변에 기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냥 잘 되고 예, 그러는 게 역시 분위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안은 내 주변에 나 빼고 잘 되면 괜히 그 흔히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울적해지고 막 이러기도 하고 또 막 그 안 돼 누가 잘 안 되면은 뭐 아우 막 이렇게 같이 걱정하는 듯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내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에 묘한 안도감도 느끼고 막 그러는 게 사람인 것 같은데 아 요즘 분위기 봐서는 아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더라도 그냥 주변에서 좀 잘 되는 게 좋다. 비싼 안주도 시켜 먹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정엽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Nothing Better. 0608님, 작년에 쓰던 가방에서 복권을 발견하고 혹시나 확인해보니 역시나 꽝. 제가 그렇죠 뭐. 야, 이게 뭔가 좀 당첨이 됐으면 진짜 너무나 평생 기억할 만한, 예, 안주거리 되는 거였는데. 제가 진짜로 예전에 가수 최재훈 씨 하고 최재훈 씨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최재훈 씨 차 제가 조수석에 앉았는데 바닥에 뭐가 이렇게 꾸깃꾸깃 저 구석에 뭐가 끼워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봤는데 즉석 복권인 거예요. 야, 이거 복권이다 그랬더니 어? 그게 뭐야? 그래서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긁어볼까? 그러니까 긁으래. 내가 긁어서 나오면은 반띵이다 그랬더니 아, 그래라 됐어요.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꽤 큰 돈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10만 원인가? 네. 왜 밖에 왜 실망하세요? 뭐 몇 천 된 줄 알았어요? 0 두 개 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에이, 그 정도면 내가 말 하나 그냥 조용히 해야지. 그 정도 금액은 10만 원이니까 얘기할 수 있죠. 어,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일단 그 복권을 재훈 씨한테 주고 재훈 씨가 밥 사는 걸로 해결했나 뭐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유 아쉽다 0608님. 그러면 혹시 모르

보니까 복권 하나 사서 또 어디 옷 같은데 겨울 옷에 넣어놓고 겨울에 뭐 맞다 내가 넣어놨던 거 어떻게 됐을까 한번 다시 찾아보는 걸로. 솔리드의 노래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의 노래에 이어서 린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랑했잖아. 우리 아까 복권 얘기했었는데 복권에 관한 에피소드가 또 하나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즉석 복권이었는데 뭐 이렇게 그림이 똑같은 게 나오면 거기 나오는 당첨 금액을 주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일단 그림부터 해봤는데 그림이 맞았어요. 세 개가.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긁어서 나오는 금액은 그냥 내 돈인 거야. 그래서 앞에부터 이렇게 긁는데 20! 그래서 와 이건 최소 20만 원이네? 더 나가면 20억이 될 수도 있고. 야 20만 원이면 이게 어디예요? 신나가지고 뒤에 긁었는데 너무 웃기게 20천 원. 예, 그러니까 2만 원이었던 거예요. 아니 2만 원을 20천 원이라고 적어놔. 그러니까 뒤에 가니까 숫자로는 20만 원 우리가 보기 쉽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20하고 뒤에 천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 진짜 이상한 복권이다. 지금은 아마 없어졌겠지? 잘못 프린트가 된 건가? 아무튼 그래서 2만 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벌었던 복권 이야기였습니다. K 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갑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헌, 천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목을 풀이하자면 천수를 기원하며 바친다는 뜻인데요. 원래는 고려시대부터 궁중무용 반주음악으로 사용되던 곡의 제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헌천수는 그때 그 음악이 그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요. 무용 반주음악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궁중무용뿐 아니라 민속무용에도 쓰여왔다고 합니다. 이 곡은 사실 제목이 여러 개예요. 연불장단으로 느리게 연주된다고 해서 긴 연불 또는 연불타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곡을 자주 들으면 천수를 누리게 된다는 뜻으로 헌천수라는 제목을 따로 붙였다고 합니다. 주로 소규모 악기 편성으로 연주가 되는데 생황과 단소 이중주 또는 양금까지 더해서 삼중주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곡 헌천수 들어볼게요. 김계희의 생황, 김상준의 대금 연주입니다.

생황이라는 악기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이 아니었나 싶어요. 생황, 피리, 태평소 연주자 김계희 씨는 이색적인 콜라보 작업도 한 적이 있어요.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조화시키고 또 재즈, 라틴, 뉴에이지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해서 음반을 낸 적이 있네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전통 국악곡을 담은 음반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계희의 생황 연주로 들어본 헌천수,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천지윤의 해금 연주가 이어집니다. 여름의 조각들.

검은고 연주곡이었어요. 박다울의 연주 검은 장난감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연을 그렇게 많이 소개 못한 것 같은데 좀 더 해볼까요? 예. 8960님, 양고기 냄새 나서 싫다길래 조금 시켰는데 되게 많이 먹는 내 친구. 넌 이 정도면 양고기 마니아야. 이분은 비단 양고기뿐만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우, 나 오늘 속 안 좋아서 조금만 먹을래. 그리고 꽃배기요 막 이러시는 스타일. 아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우, 나는 짬뽕 그 해물 냄새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삼선 짬뽕이요 뭐 이런 스타일인가. 재밌잖아요. 귀엽잖아요. 예.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 잘 먹는 게 좋지. 6531님, 초등학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8월 중순에 고향 근처로 1박 2일 놀러 가기로 했어요. 너무 설레요. 안 싸우고 잘 놀다 올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아, 진짜 신나겠다. 예.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놀러 가면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 막 들지 않을까요? 예, 그런 느낌. 그러다 진짜 초딩처럼 싸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자정이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미나의 노래와 가야금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매달 마지막 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난 한 달을 어떻게 지냈나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번 7월을 돌이켜보니까요. 하늘이 뚫린 듯 쏟아졌던 비에 대한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게다가 이번 장마 때는 습도 90% 이상인 날도 많았고요.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해서 날씨 외에 이번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여러분의 7월은 어떠셨나요? 날씨 외에 다른 게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건 혹시 이 7월을 잘 살았다는 의미가 될까요?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번 7월 어떻게 보냈는지 잠시 돌아봤는데요. 우리 모두 평온하기를 비는 마음을 담아 산책길 첫 곡 골랐습니다. 취타 아명으로 만파 정식지곡 들려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박의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네요.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한다는 뜻, 만파정식지곡이란 아명을 가진 음악이죠. 취타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온갖 파도도 잠잠하게 가라앉으면 좋겠네요.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번 7월 한 달을 잠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7월, 물론 우리 사회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긴 했지만 아무래도 올 7월은 장마 기간이었고요. 변화무쌍한 날씨가 많아서 날씨가 온통 우리를 사로잡았던 달이 아니었나 합니다. 특히 쏟아붓듯이 내린 폭우에 대한 기억은 특별히 강렬했죠. 이 날씨에 대한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 이 7월 동안 뭘 했나 생각이 안 날 정도인데요. 사실 저는 이 7월에 마무리해야 할 일을 아직 다 못해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의 7월 마무리 상황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힘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산뜻하게 8월을 맞이하시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이제 다 아시죠?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 바쁜 분들이라면 이 음악을 들으신다면 한결 넉넉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보허사 준비했습니다. 보허사는 전체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장까지는 20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로 연주하다가 5장부터 10박 한 장단에 맞추어서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해서 연주합니다. 오늘 보허사 중에 5장과 6장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황득주의 검은고, 최충웅의 가야금, 박정수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허사 아명으로 황하청 5장과 6장 들으셨는데요. 황득주의 검은고, 최충웅의 가야금, 박정수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연주 참 오랜만에 듣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에 녹음한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10072

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시면서 마지막과 시작이란 제목의 예쁜 엽서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끝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고마운 마음으로 보내고 8월의 시작을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어제보다 더 많이 웃고 오늘보다 더 행복하며 새로운 달에는 좋은 일, 기쁜 일, 건강한 웃음이 매일매일 함께하시길 응원합니다. 행복한 마무리, 설레는 시작이 되세요. 이런 사연을 적은 엽서입니다. 7월 말, 8월 첫날 이렇게 맞이하는 날에 적당한 그런 엽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윤혜성님 출석해 주셨고요. 보뜰마을님께서 보허사 검은고 소리가 시원함을 주네요. 7월을 잘 지내오신 송지원님과 방송 관계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 우리 산책 시간 열심히 함께 걷고 계신 여러분들께 박수 보냅니다. 이번에 12가사에 하나 백구사 준비했습니다. 백구사는 정조대의 세도정치가 홍구경이 강릉으로 추방당해 지은 작품이다 하는 설이 전해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세속을 초탈해서 자연과 벗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려낸 곡입니다. 첫 시작 부분이 백구야 펄펄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안위로다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조차 예 왔노라인데요. 요즘에는 앞에 다섯 글자 백구야 펄펄은 노래하지 않고요. 나지 마라부터 노래합니다. 1863년 악보인 남훈 태평가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생략하고 부르지 않는 전통은 대략 19세기 후반부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20세기 전반기에도 백구야 펄펄이란 가사를 부르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요즘과 달리 그 무렵까지만 해도 두 가지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방식이 공존했던 걸로 보입니다. 백구사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12가사의 하나 109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금요일에 국악산책 오늘도 발걸음 가볍게 함께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봄봄님도 늘 산책길 함께 걸으시니 반갑고요. 또 마들째님께서 마들째에서 산책길에 손인사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이 하나 생각나서요. 혹시 창극이나 여성 국극은 국악 산책길에 어울리지 않나요? 하셨는데요. 어울리죠. 저희가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가끔 창극 일부 또 여성 국극 일부를 선곡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한번 선곡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이 더운 여름에 이런 음악 시원하죠. 이 관악기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 관악 영산회상 중에서 몇 곡을 골라 연주하는 곡입니다. 암영으로 편안함이 두루 미친다 하는 뜻의 함령지곡인데요. 사면도들이와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충웅의 집박,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령지곡 전해드립니다.

확실히 관악합주곡이 여름에 더욱 시원하게 들리네요. 우리 관악기 대부분이 대나무로 만들어져서 대나무의 결이 느껴지는 울림이라서 그러겠죠. 관악 영산회상 중에서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아주 시원하게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합류

성지곡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집밥,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8099님께서 부여 국남지 사진 보내주셨어요. 거기 있는 연못이 있잖아요. 유명한 연못에 연꽃이 있고 거기에 청둥오리 한 쌍이 유유자적하게 떠다니는 그런 사진 예쁘게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연꽃은 다 진 것 같죠? 연잎만 보이는데요. 아주 예쁜 사진 시원하게 감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조 한 수 준비했습니다. 평시조 매아미입니다. 이 시조 시는 생물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이정신이란 분이 지었는데요. 청구영원에 수록되어 있는 시조시죠. 요즘 매미 소리가 한참인데요. 소리가 저마다 달라서 사람들은 매미 소리에 무언가를 투영시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네. 산채를 맵다더냐 박쥐를 쓰다더냐 우리도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 몰라라. 이 언어 선택과 구사 방식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죠. 맵거나 쓰거나 한 세상의 맛을 뒤로하고 초야에 묻혀서 안빈낙도하는 이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평시조 매암이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입니다.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네. 산채를 맵다더냐 박주를 쓰다더냐. 우리도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 몰라라는 생략했죠. 평시조 매암이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평소 여러 작가가 남긴 삶의 지혜를 담은 좋은 글을 모으고 엮어서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쓴 인생 독본이란 책 속 이야기 만나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동서 고금 성현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건데요. 톨스토이가 하루하루 가장 중요한 화두와 같은 주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적거나 혹은 평소 그가 모아놓았던 좋은 글을 함께 소개하면서 그 화두를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편찬한 책입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제시해 놓아서 마치 톨스토이의 일기처럼 읽히는데요. 많은 부분 다른 이들의 글을 인용해 써놓았지만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인용 없이 톨스토이 자신의 생각만 쓴 부분이라서 온전히 톨스토이의 생각을 만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글을 풀어나갔습니다.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숫자를 붙여놓았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4개의 글입니다. 1월 18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1. 학자는 독서로 많은 지식을 얻은 사람이다. 교육받은 사람은 당대에 가장 널리 보급된 지식과 수단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2. 인류가 존재한 이래 언제나 모든 민족에게는 교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학문을 성취했다. 개인과 모든 인간의 사명,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쳤다. 오직 이 학문을 통해서만 인간은 다른 모든 지식의 의의를 판단할 수 있다. 학문의 대상은 셀 수 없이 많다. 모든 인간의 사명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수많은 대상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그 밖의 모든 지식과 예술은 오늘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그렇듯 유해 무익한 놀이가 되고 만다. 3. 모든 시대의 성현들이 이해했던 것과 반대되는 오늘날 사람들의 무분별한 삶에 대한 유일한 변명은 이것이다.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수많은 어려운 테마, 이를테면 천체의 위치라든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상태라든가 생물의 기원 같은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한 오직 하나, 즉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했는가는 배우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배우기는커녕 하느님의 율법이란 명목 아래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믿지 않는 명백한 헛소리들을 배우고 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물의 기초에는 주춧돌 대신 바람만 가득한 풍선이 놓여 있다. 이 건물이 어찌 무너지지 않겠는가?

4. 오늘날 우리는 학자 교양인 현자로 자처하지만 필요 없는 지식으로만 꽉 찬 채 사실은 캄캄한 무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그들은 삶의 의미도 모르면서 도리어 모른다는 것을 자랑한다. 그러나 주기율포도, 시차도, 라듐의 특성 같은 것도 전혀 모르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오히려 자기 삶의 의미를 알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진짜 현자를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끝없는 자만으로 자신의 무지를 더욱 굳혀가는 가짜 현자들을 가엽게 바라볼 뿐이다. 학문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알미다. 이 알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영산회상 중에서 여덟 번째 곡으로 연주하는 타령 들으셨는데요. 김계희의 생황, 이호규의 검은고, 김상준의 대금, 사재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1월 18일의 일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톨스토이가 일기처럼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글 속에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한 오직 하나는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했는가인데 정작 우린 이런 걸 배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이들조차 믿지 않는 명백한 헛소리들을 사람들이 배우고 있어서 우리 삶이라는 건물의 기초에는 주춧돌 대신 바람만 가득한 풍선이 놓여 있으니 건물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하고 당시의 교육에 대해 수위 높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남겼죠. 우리가 학자 교양인 현자로 자처하는 이들 중에 필요 없는 지식으로만 꽉 찬 채 사실은 캄캄한 무지에 갇혀 있는 이들이 많은데 오히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자기 삶의 의미를 알면서도 그걸 자랑하지 않는 진짜 현자를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하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다 보면 아, 톨스토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등장인물이 갑자기 몇 명이 떠오르는데요. 부활에 나오는 어떤 순례자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이런 인물이 될 것 같고요. 또 러시아 그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농부 출신 병사가 있었죠.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플라톤 카라타예프였던가요? 아니면 또 안나 까레니나에 나오는 레빈 같은 인물도 살아가면서 고뇌를 통해서 마침내 지혜로운 삶을 찾고 자신의 삶의 사명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바로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오늘 금요일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톨스토이의 생각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1521님께서 앞서서 그 평시조였죠. 매암이 맵다 울고 이런 그 곡 전해드릴 때 문자 주셨어요. 창밖 매미 소리랑 같이 들으니 더 여름 느낌이 나네요. 어렸을 때는 손으로도 매미를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엄두도 안 나네요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단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검고산조 준비했습니다. 한갑등류 검고산조입니다. 한갑득은 박석기에게 검은고를 배웠는데요. 그의 나이 30대에 자신의 검은고가락이 완성됐지만 이 음악성이 워낙 뛰어난 분이라서 한갑득 명인에게는 늘 새로운 선율이 샘솟듯이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가락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산조는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담백한 표현도 참 좋고요. 깊이 있는 연주, 생동감 있는 음색, 자출성이 다양하게 나오죠. 또 절묘한 조바꿈이 매력적인 음악이 바로 한갑등류 검고산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갑등류 검고산조 이번에 듣겠습니다. 한갑득의 검은고 사재성의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응.

한갑등류 검고산조 들으셨는데요. 역시 명불허전이죠. 한갑득의 검은고 사재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저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의 사명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하셨는데, 오늘 코너 보내드릴 때 생각나신 거 문자 주셨어요. 글동무님의 사명 참 좋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와, 이보다 더 좋은 사명이 있을까 싶네요. 참 훌륭한데요. 박수 쳐드립니다. 또 마들제님께서 역시 코너와 관련된 문자였는데요. 톨스토이가 논어를 읽었나요? 학으로 시작해서 명으로 끝나는 유교 경전의 요약본이네요. 공자와 톨스토이가 경계한 헛소리하는 사람 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이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는 칸트, 니체, 쇼펜하우어 이런 여러 사상가 혹은 작가들의 글도 인용돼 있지만 논어 맹자 주역과 같은 유교 경전도 상당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논어 학이편도 있었고요. 제 기억에 위정편, 위령공 이런 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많이 인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덕경과 같은 도가경전도 인용했고요. 장자도 생각나고요. 또 법구경 같은 불교 경전도 인용했던 것 같아요. 바가바드 기타도 있었던 것 같고. 한번 여러분들도 톨스토이

인생 독본 읽어보시면 감탄하실 거예요. 당분간 여러분한테 같이 읽는 시간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괜히 위대한 작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또 고니고니님께서 지난번에 그

0: 근데 중간에 트로이몰로가 나와요.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굳이 시키시는 게 요놈들 맛좀 봐라 하시는 듯합니다. 이 처음에 안 되는 것도 자꾸 반복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되네 이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물론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하죠.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면 와 내가 이렇게 쉬운 거를 헤맸구나 하는 단계가 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늘 악기 옆에 놓고 계속 꾸준하게 배우시면 1만 시간 법칙 있잖아요. 어느 날 명인의 경지까지 갈수 있는 날도 다가옵니다. 우리 고니고니님 파이팅입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좌룡 활쏘는 대목입니다. 조좌룡이 동남풍을 빈 후에 돌아가는 내용인데요. 동남풍을 다 빌기를 마치고 돌아온 제갈 공명을 배에 태우고 떠나면 되는데 조좌룡이 활을 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납니다. 제갈 공명이 동남풍을 빈다 해서 남풍이 불까 하고 생각했던 주유 때문인데요. 공명이 동남풍을 비니까 실제로 불었죠. 그러자 주유가 생각하기에 제갈공명과 같은 신통력 있는 자를 살려둔다면 후환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서성과 정봉을 시켜서 제갈공명의 목을 베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명을 받은 서성과 정봉은 군사들을 데리고 제갈공명을 추격합니다. 조좌룡은 이들을 배 위에서 활로써 제압하게 되는데요. 조좌룡의 활솜씨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적벽가 중에서 좌룡 활쏘는 대목 듣겠습니다. 송순섭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말이 맞지 못하야. 이날 밤 삼경시여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풍성이 오란 권호를 주유급 비장대에 사겨 퉁퉁 내리오. 깃발을 발해보니 청룡주장 영기각이 백포현무.

0: 아직 그놈 기포판도 때그르르로 전둥같이 일어나니 주유가 이 모양을 보더니 간대미
1: 얼씨구
0: 떠라 허구지난 이 사람은 탈두하는 귀신도 난치기다 마주로래 누워서는 동화의 화근임에 죽여 후환을 면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하되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은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은 상투 잡고 트는 칼로 목을 얼룩쌍 미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체조난 경우잉이오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정차우환이니 명심분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마를 놓아 남병산 높은 공연하는 것이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

양반 동남 대풍에 펄렁 기잡은 군사들은 여기 저기가 이만허서이 있거나 이놈 군사야지 동맹이 어디로 가드냐 저 군사여 짜오드 바람을 얻은 훈벌이 불고 발벗고 이놈으로 가

그러면 그렇지. 지제 차산궁이 여둔 종천강어며 동기 두러울다. 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다나로 쫓아가니 만경 창파를 운바대 물결을 휘홍은 니 공명을 해고 종정 무가차열을 수조를 불러 이놈 수조라지. 공명이 어디로 가드냐? 아니 소졸 등은 공명은 모두 오나 차일지.

앞에 풍강후 질릿한 엄자릉우 낚싯배 오호상전월 쏘고 범상궁 가는 벤지만 단우심으로요 어떤 뜻밖의 어떤 사람벌이 불고 발벗고 창황 분주 내려와 선미야 다다름에

퉁퉁 내려 전함에 읍을 치며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근소근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아타고 상류로 가더이라. 예? 옳다. 그것이 공명일단 알렌 배를 잡아타고 기놈 사공하니 내 배를 빨리 줘. 공명탄 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니네 정청으로 내 목을 땡구렁비오. 이 물에 풍덩들이 치면 니 배꼴을 차지.

내 소함이 너도 독살의 마음 내 임무하는지라 후일보자 회보하라 서성정복 못든한 채 빨리 저어서 쫓아오며 기니 할 말이 있다오니 개 잠깐 머무소서 자리 문을 내요 선생은 어찌 저런 범람한 놈들을 옥전에다가 두오니까 소장은 한 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산적뜯어오리다 공명이 말루하되 아니 그는 양화친을 생각하여 죽이든 마르시고 놀래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문을 참고 선미에 우뚝 나서 이놈 서성 정공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유공이 만했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져 다루느냐 너희를 죽여 마땅하되 양국 대사를 생각하여 죽이든 않거니

내 보아라. 가는 배 뭐 무르고 오는 배 말이야 보며 백부안에 갇혔던 마돈 장궁 철전을 내겨 비장 비파라고 흉어복 기라야 배부를 숙이고 홈부패 가득나 주막이 터지게 통통을 꺾이고 삼지의 힘을 올려 궁연을 따르르르르 귀미 따쓱 전기일발 깎기손 번개 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 피르르르 서성 탄 돌 곡포 때와지 끝물에 푸 오던데 가로저 물결에 뒤쳐 소설광 풍의 뱃머리

0: 공보하라. 위기등등하여 활든 팔 내리고 깍지손 올려 허리 짚고 웅성으로 호령하되 이놈들 타냥 장판교 싸움에 아두를 품에 품고 빌마 단창으로 유국 적병 10만 대군을 한 칼에 무찌르던 상산 조자룡이란 명망도 못 들었는다. 너희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선생 명령하오. 너희를 산적죽물 못 시키는구나. 분한지고 사공아 예 돗달고 놓쳐라. 순풍어 토설 달고 도용도용 떠나간다.
1: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자룡 활 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송순섭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소설 삼국지를 읽는 듯 생동감이 있네요. 조자룡이 활 쏘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하나 나왔는데요. 비정비팔이란 말이 있었죠. 안일비, 고물의 정, 안일비, 여덟팔자를 씁니다. 활 쏘기 할 때의 발 디딤 자세를 말하는데요. 고물의 정자도 아니고 여덟팔자 모양도 아닌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비정비팔의 디딤새로 몸의 중심을 잘 잡아야지 힘을 제대로 모아서 활 쏘기를 잘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자세는 여러 방향에 두루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각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합니다. 비정비팔이 활 쏘기에도 있지만 우리 전통춤의 발 디딤새 중에도 나오는 그런 자세입니다. 섬서 목수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요즘엔 함초소금을 참 잘 먹고 있습니다. 장이 편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제가 요즘 장이 좀 불편한데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시간에 조언을 주셨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진도 씻김꽃 중에 남도 사면 듣겠는데요. 오늘은 이 음악을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이 가야금으로 연주한 음악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진양조 중머리 굿거리에 이어서 끝부분에 계면 성주풀이 가락을 더해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이태백의 장구 연주로 남도 사면 감상하시겠습니다.

진양조 중모리, 굿거리, 그리고 계면 성주프리 가락을 더한 음악이죠. 진도식 김꽃 중에서 망자에게 잔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 남도 3현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강한수의 피리 연주 남도 3현 선율을 가야금으로 바꾸어 가락을 재구성한 음악이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2026년의 한 달, 7월을 마감

하는 날입니다. 1년이면 12차례 매 달마다 이렇게 한 달을 마무리하는 날이 오고 또 시작하는 날이 반복되지만 오늘도 여전히 늘 아쉬운 마음 가득하네요. 그래도 새로운 8월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아쉬움은 접어놓고 이번 달에 해야 할 일 아직 마무리 못하셨다면 오늘 산뜻하게 여미시고 즐거운 금요일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몸과 마음 잘 돌보시고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나오는구나. 백비인주 간매해기란 홍요안으로 날아 들고

한수로만 돌아든다. 요량헌 땀은 소리 오조이기 이연만

만 풀었다. 내 성중 번고수는 날로 두고 이름인가 장사를 지내

일모양관 하차 하시오 연방상 사인순은 최후

계절 다다르니 삼산은 팔락청 전배요 예수 충분 백로주는

심양강을 들여 가.

끊어 졌다 척벽 강을 크져 가랴.

제목 소리는 객석이 흐르네 안댕 들리난 듯 소를 바라보니 격강의 상녀들은 방국하늘 오르고서 열롱 한숨에 흘렁 사이에 후정 화만 푸르더라 소상강 들어 아니 아야 누다

하나하나 뒤틀리면 번유왕이 출몰을 하고 한 곳을 당도 흔히 금괴 소리가 쨍키링 쨍틀리거늘 눈알 들어 살펴보니 백옥 현판에 황금 태자로 남해 수궁 수정문이라 두둥투저시 세견한디야 토끼가 보고서 좋아라 한다. 아닌 게 아니라 대체 좋소 좋아. 어서 들어가서 나 훈련 대장 좀 살게 해주시오. 글랑은 염려마시오. 태선생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저 안에서 토끼 잡아드려라 하거든 부디 놀래지 마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예, 저 세상 갖고 보면 훈련대장 입시드려라 하는 말이니 놀래지 말란 말이오. 그렇다니 시키는 대로 허리다마는 법인적 참 더럽소. 내가 훈련대장 하게 되면은 그 법 촥 뜯어 고쳐버릴라요. 글랑은 그러시오.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말리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어사 그래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0: 어찌하고 왔는고?
1: 예. 예,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0: 그럼 토끼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 졸 금근모질이 솔령소 일시에 내다라 토끼를 해워 쌀째 진왕말리 장성사트 사냥싸움에 맞춰 사트 첩첩이 둘러싸며 토끼들이 다 잡는 거동 영.

신양 내가 캐요. 해가 뜨면 더욱 좋다. 삼복 다름에 너를 잡아 약계장도 좋거니와 네가 너를 내야 오개탕 데려 먹고 띠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거두면 어열내종 혈담에는 만병회출의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송아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도탄에 너를 잡어 뒤피 쪽 살찐 다리 양해 아까 천역 공팔 후박 없이 나눠 먹고 뒷볼 빼어 활도 메고 네가 죽은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 오줌은 걸음으로니 버릴 것 없느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지. 토끼가 생

망아지 새끼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관목 후관족이라 요단왕 양철리 마로다. 연왕도 호백금으로 초골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천금상을 아니 주랴. 들어라.

한계 이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공 남녀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고, 이 급사는 얼마를 놓은 남녀 두 번만 타거든면 옹돌이 뼈도 안 남겠네. 토끼를 열봐야 영덕전 너는 통뱅이지. 예! 토끼 잡아드렸소. 토끼 잡혀들어가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 지장과 천택지신이 좌우로 옹이를 넣었거늘 눈만 깜짝깜짝하고 있을 적에 용왕이 분부를 넣으시되 너 토끼 들어라. 내 우연 특병하여 명의대로 물은 즉 네 간이 으뜸이라 하기로 우리 수

가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한을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러 간을 더운 짐에 소금 찍어 두어서 너저 물려봐라. 토끼가 생각을 하니 별주부 저놈한테 소가 잡혀 들어와서 속절없이 죽게 되었구나. 한 꾀를 얼른 내어 배를 의심없이 척 내밀며 자, 내 배 따보시오. 용왕이 생각하시기를 저놈이 배를 안 띄려고 무수히 잔말이 심을 터인디 저리 의심없이 배를 척 내어 미루니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게로구나. 야 이놈아, 네가 무슨 할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려무나. 아니오, 내가 말을 해도 고지 아니 들으실 터이니 두 말 말고 내 배 따보시오. 배 따라고 할 적에 얼른 배 따가지고 간을 내어 먹었으면 좋았을 텐디. 그렇지. 일이 잘 못 되려고 아 이 녀석아, 이왕에 죽을 바에는 말이나 하고 죽어. 말을 허라니 허월이다. 말을 허라니 허월이다.

실칼상 노래 소리 타막한 상주 인군 성현옥 뱃속에 칠공개가 있다 이기로 비가 노패를 갈라 무고히 죽였은들 일곱 공기 없었으니 소태도 패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조련해와 반이르 간이 없고 보면은 불쌍한 퇴병만 끈싸구니 누굴 보고 달라하며 어찌 다시 구원일까 탄 처음에를 따서 보고 없소서 용왕이 듣고 진노하여 이놈 이 말이 모두 다 당치 않는 말이로 오거나 그사이로 이기를 피수병기 구불능식하고 담수병기 설불능은

0: 보름이면 간을 내고
1: 좋다.
0: 금음이면 간을 들이내다 세상의 병객들이 손 대고 얼른 넣으면 간을 달라고 보채이로 간을 내어 판전잎에다 꼭 싸서 칭릉 굴로 칭칭 동여 영주석 산 개순 항목 늘어진 상상까지 끝끝털이 다람해고 보화유수 어깨변에 팔씨스름 내려왔다. 우연히 초보를 만나 수거흙 비가 좋다 이로 완경차

알을래요. 이놈! 네 말이 모두 다 당치 않는 말이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기대상은 다를 바가 없는데 네가 어찌 간을 대고 드리고 힘으로 처리 본단 말이냐?

일로 꼬리가 요구리 봉 허워 꽃 대왕의 혹채에 난 비루리 번쩍번쩍 손 태어보면 난 터디오리 송살 송살 까마귀로 일러도 우전 까마귀 쓸개 있고 오후 까마귀 쓸개 없으니

많이 듣고 돌리느라고 그러하면 네 간을 대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말그런 궁기가 세시나라니 이 건을 저 궁기가 모두 다

또한 군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출입을 하리다. 그러하면 네 가

충은 50도 천지금양 오색광채 아침만개 저녁예슬이 화하여 이불로 커비꿈기로 내어놓으니 만명해 출의 명약이라 뜻뜻냐 이기 태나이라 미련 털어줘 주부야 세상의 설을 보고 이런 이야기로 였으면 간을 반난 만큼 떼어다가 대왕형도 즉 저허봉도 충성이 나타나서 영주양 합의초을 것을 미련 하더라 저주 부야 만시지 탄이 있을 때 없네 토끼가 어찌 구변을 잘 늘어놨든지 용왕이 그냥 딱 돌렸던가 보다 하마트라면 훌륭한 인재 하나를 잃을 뻔했구나 여봐라 이 토공을 해하는 자는 빨리 정배를 모랠 터이니 각별히 조심하고 술상한상 차려오느라 뜻밖의 수궁풍류관왕자 하는디

이런곡을 곁들여서 노래를 째랑야 한 풍악소리 수국이 진동한다 도끼로 신명내여 아빠를 윗산자본으로 딱 축쳐들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안내 받으른 청포양 부르고 뒷내 받으른 유록장 둘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 흔들 흔들 흔들 동일자고 엄마님.

대장 범칠한 놈이 토끼 뒤를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촐랑촐랑 소리를 듣더니 야들아 토끼 뱃속에 감들었다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토끼 깜짝 놀래 주저앉으며 아니 어느 시래비 아들놈이 내 뱃속에 간들었다 하느냐 어? 못 먹는 술을 빈속에다가 몇 잔 들이부었더니 아마도 똥땡이가 촐랑촐랑하는 모양이다. 토끼가 생각하기를 아서라 내가 용왕을 속인 김에 빨리 세상을 나가야지 오래 지체어다가는 배를 꼭 떼일 모양이다. 용왕 깨아래오. 대왕의 병세 만만위중하오니 소태가 세상을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반기어사 여봐라 주부야 토공을 모시고 세상을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허고영을 내려놓으니 별주보가 울며 여짜호대 별주보가 울며 여짜호대 토끼란 놈 본시 간사하오 뱃속에 달린 건 아니

오늘 어찌나 시궁월인가. 당장에 배를 따모아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 와. 만일에 간이 걷고 보면 소신의 구족을 멸하여 주먹고 소신을 넘기자 참 하더라도요.

월산의 고비구 예방국이 되었으니 도도의 이놈들 배를 따보와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에 간이 헛고보면 불쌍하니

참말이 심은 곳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하여라. 별주부가 할 일 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 뒤 세상 경계가 장이 좋던가 보더라. 가자.

주를 흘러서 가자. 고국 산천월 팔아 보니 정천회 배로의 꽉 일락장사 추세원하니 부지 하처조상군공 한 곳을

0: 좋다.
1: 문을 태공은 하이지차하오. 토끼가 듣고 대답을 하되 회족 정산허니 관불과제관이오. 정불이인 하고 태불과봉왕이라 성무지식 하여 평생이라 한 곳을 당도하니 덧대치는 천상 공유월 법률 아니른가 하매장간 공제하루난

하니네. 어? 첫 벽강을 당도하니 소재 아첨 범중주.

너 행강을 함께 가 서진호화 버릴선 추강 어부예비인데 기경선자 간년 후에 공추월짓한단 자라 등에다 첫반 날 시더라 우리 고향을

기수로 돌아들 적에 어려웠던 강태공원 위수로 돌아들고 을지로 제어뿐이라 편 개수변 날 당도 허여

별주부 기가 막혀. 여보 토공 토공 간 좀 빨리 가지고 오시오. 아니 저 상여러 새끼가 또 간 말을 하네 그려. 토끼가 가다가 돌아다 보며 욕을 한 번데 갈기는데 내 길을 묻고 발길을 가려서

그리 난 말이냐 미련 허드라 미련 허드라 용화응이 미련 허드라 너그 용왕 슬금 긴 할 갖고 내밀연 기덕의 용왕 갖고 보면 영락없이 축구를 걸 내미꿈기 세시하니 틀하면 내 목숨이 어찌 살아 날 거나 되돌아 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운 천산으로 나는 간다 별주부 기가 막혀 여보 태공 간 좀 판난 만큼만 띄워주고 가란 말이오 토끼 돌아서며 너 이놈 별주부야 네 소행을 생각하면은 너를 단박에 쫙 뼈쪽 내민 바위에다가 옹기찜 부시듯 콱 쳐서 죽일 일이로 돼. 수로 말리를 나를 업고 다닌 정성을 생각해서 너를 살려주는 것이니 다시는 그런 보초땡이 없는 짓을 하지 말어. 그리고 네 정성이 지극하니 너 그 용왕에게 먹일 약이나 하나 일러주마. 너 그 수궁에 들어가니 암자라 예쁜 놈 많더구나. 하루에 1,500마리씩만 잡아가지고 석 달 열흘간만 먹여. 아니, 우리 자라 씨를 말리려고 하네. 그리고 복쟁이 쓸게 천석을 만들어서 양일간에 다 먹이면은 약사발 뛰자마자 죽든지 살든지 양당 간에 끝장이 날 것이다. 자, 나는 간다. 어서 들어가거라. 그때여 별주부는 할일 없이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란 놈은 죽을 목숨이 살아났다고 이 뛰고 저리 뛰고 귀때기를 탈탈탈탈 털고 방정을 떨다가

내렸겠다.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차라리 내가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청주안식 단오 추석 제사나 받아 먹을 터인디 이제는.

0: 나 장사를 지낼 거나. 일이 한참 설리울 때 어디서 시파리떼가 윙 하고 따라더니 아이고 신앙청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오 너희놈 그물에 걸려 속절없이 죽게 생겼구나.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어쓴 게 내 몸에다 신화 좀 실어주시오. 네가 꾀를 부릴 양으로 신을 실어달라고 하지만은 사람의 손을 당할 성 심냐?
1: 그렇지.
0: 아니 사람의 손이 어떻단 말이오? 내가 이를 테니 잘 들어봐라. 이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나리요 대처로이면 땅인데 요리초리근 믿기는 1월 다니는 금이요 엄지손가락이 두 마디기는 천지인삼재

아무리 꾀를 낸들 사람은 손 하나 못 땅을이라 초말 말고 너 죽어라. 아 글씨 죽고 살기는 내게 배웠은 게 신하 좀 실어주란 말이오. 18이 때가 달라들어 실을 빈틈없이 탁북 실어놓고 날아간 뒤에 그때요 초등목수 아이들이 지게 갈키 짊어지고 외너리를 부르며 올라오는디 어이가리 다 어이가리 너 어이가리 너 그다 화 넘차 사람이 세상에 생겨날 때 별로 후박이 없건만은 우리네 팔자는 무슨 놈의 팔자로서 날만 세면 치게 갈키 짊어지고 심심산국을 타는가 여보와라 친구들아 너는 저고를 베고 나는 이고를 베요 부러진 잠복 떨어진 낙엽 그를 꼭 베고 뽕뚱거려 위에 품하고 처자를

0: 게 토끼가 걸렸겄다.
1: 그렇지.
0: 아따 얘들아, 그물에 토끼 걸렸다. 불 피워라, 구워먹고 가자. 한 놈이 썩 들어가 토끼 뒷다리를 쏙 빼어놓으니 실을 다 푹 실었지.
1: 그렇지.
0: 야, 이놈 걸린 지 오래되었는갑다. 실을 다 푹 실었다요. 그러면 냄새나 맡아봐라. 한 놈이 냄새를 맡되 좋게 이 머리, 이 대가리쯤 맡았으면 잘 구워먹고 갔을 것인디.
1: 그렇지.
0: 하필 이놈이 그냥 밑구멍에다가 그냥 냄새를 맡은 것이 꽤 많은 토끼가 수궁에서 참고 나왔던 도토리 방구를 스르르르르르르르르 구워놓으니 구랭이 썩는 냄새가 나겠다. 아따 이놈, 이 썩은 지 오래되었는가 그냥 구랭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럼 내버려. 허구장 휙 집어 던져놓으니 토끼란 놈이 차 건너가서 오뚝 서져. 예, 이 시래비 아들 놈들아, 내가 썩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눈구멍이 썩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보다 더한 수궁에 들어가서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디 너 같은 놈들한테 죽을 성 심냐? 이놈이 또 한 번 살아났다고 놀아버린디. 관대장자 한 꼬우죠. 궁장만 키가 날 많으며 온유결승 창자방이 의사반키가 날 많으며 신철기 몰체가 양기 조화반키가 날 많으며

눈경 자주 혼대하고 각세소리 다양 속국에 갔던 번님 고국 산천이 반가워라 길산광야너 어른들의 금잔디 차르르.

0: 얼씨구 절씨구 지와 자존대 고국산천이 반가워라. 이리 한참 논일 적에 어디서 독수리란 놈이 윙 하고 날아들어 토끼 댁을 박아 그냥 후닥닥 뚝딱 차 덮치니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1: 내가 하늘을 둥둥 떠다니다가 시장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왔다.
0: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1: 맛좋은 대가리부터 그냥 콱콱 조사서 먹어버려야겠다.
0: 아이고 장군님 나 죽기는 설찬으나 나의 흐름이나 들어보시오.
1: 야 네가 뭔 서름이 있어 임마.
0: 아이고 아이고
1: 어쩔거나.
0: 아이고 얘를 어쩔거나. 수공철릭 먼 먼 길에 개구 얻어 대운 것을

설소 이까 아이고 야 토끼야 너 무슨 딱한 사정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런 것이오 요번에 제가 수궁을 들어갔지라 무엇이었죠? 네가 수궁을 들어갔어야? 예, 수궁을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줌치라고 하는 요상한 것을 하나 주십디다. 의사줌치가 무엇이냐? 아, 글씨, 그것이 요상스럽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딱 펴놓고 보면은 구멍이 한 두서너 군데가 그냥 뻥뻥뻥뻥 뚫렸는데 한 궁지를 탁 튕기면서 썩은 개창자 돼야지 창자 나오니라 하면은 하루에 개창자 돼야지 창자가 수천 발 나오고요 또 한 궁지를 탁 튕기면서 삥아리 새끼 나오니라 그러면 삥아리 새끼 수천 마리가 그저구예 해악 해악 해악 엉 나오는디 이런 좋은 포물을 자 무주공산에다가 두고 죽게 생겼으니 그 아니 딱한 일이오 야 토끼야 예? 내가 너를 살려줄 텐게 그거 나 줄래?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드리고 말고라 그럼 그것이 어디 있냐? 자 석산 파우툼에 있지라 오메 저 까마귀들이 그냥 벌써 냄새를 맡고 시커멓게 날아드네요 그럼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글박을 좋은 소주병 차디끼 옆구리에다 그냥 딱 차고 훨훨 날아가더니 석산 바우 밑에다가 딱 내려놓으며 여그냐 얘 너희놈 토끼야 내가 시장에 죽겠은 게 잔꾀 부리지 말고 얼른 가지고 나와 아이고 장군님 나를 참 그렇게 못 믿겠거든 내 발목을 딱 잡고 계시다가 내가 조금씩 놔달라거든 놔주시오 그러면 그러자 이 토끼란 놈이 원래 꾀가 많은 놈이라 바위 틈에다가 앞발을 그냥 딱 끼어가지고 버티고 장군님 다음만 허요 조금만 놔주시오 그러면 그러자 조금만 더 놔주시오 그러자 아이 장군님 달라고 해요 아 조금만 더 놔주시오 그러자 조금 하다가 뒷발로 독수리 대급박을 그냥 탁 차고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육자백이 한 자락을 까는 뒤 왕기석제로 가겠다. 사람이 살면은 몇 백년이나 살듯

네가 한가은 체하고 육자백이 부르고 자빠졌어? 빨리 의사 좀 장 갖고 나와. 너 이놈 독수라. 이놈 내 뒷발질 나가면 너 해골바가지 부서진 게 어서 날아가거라. 너 여기 다시 안 나올래?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문 밖 출입할 수도 없고 집안에 들어앉아 손자나 봐줌선 육자백이나 부름선 놀란다 이놈아. 독수라, 이것이 바로 의사 줌치라고 하는 것이오. 예.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새벽 5시의 하늘은 아직 완전히 환하지는 않지만 이미 어둠의 끝자락은 옅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하루가 소란스럽게 시작되기 전 세상이 천천히 빛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 말입니다. 이 시간에 모닝커피 한 잔으로 몸을 깨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커피 못지않게 아침 햇빛도 좋은 각성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들이거나 해가 오른 뒤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하루를 열어갈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해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아주 오랜 생활의 지혜입니다. 새벽 장사 나가던 어머님께서도, 논밭으로 향하던 아버지께서도, 첫 차를 기다리던 젊은 날의 우리도 아침 빛 속에서 하루를 열었으니까요. 8월의 첫 토요일, 오늘 한 번쯤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 좋겠네요. 아침에는 빛으로 몸을 깨우고 저녁에는 노을로 마음을 쉬게 하는 하루, 그렇게 시작하는 8월이라면 좀 더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동부민요 옹해야입니다. 소리의 안숙선 외 여러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동부민요 옹해야였습니다. 소리의 안숙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새벽 5시에 함께하는 솔바람 물소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쩌면 누구보다 아침빛과 가까운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침에 햇빛을 쬐는 일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눈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면 뇌는 아, 이제 깨어날 시간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은 줄어들면서 몸이 활동 상태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잠을 깨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커피를 드시기 전에 커튼부터 한번 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을, 네, 크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사람은 자기 걱정을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붙잡고 있던 고민이 하늘만큼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앞에서 작아지는 경험.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에 한 번 말고 두 번쯤 하늘을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침에는 햇살로 몸을 깨우고 저녁에는 노을로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8월의 첫날을 그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면 이 무더운 계절도 한결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길을 건너

시간이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살풀이 들려드립니다. 철가야금 연주의 지성자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4년 새 음원 시리즈 경기민요 음반 가운데서 노랫가락을 감상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민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노랫가락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구세에서 무당이 부르던 무가가 세월이 지나면서 민요로 자리 잡은 노래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조를 닮은 단정함도 있고 민요 특유의 친근함도 함께 느껴지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실 노랫가락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가사와는 다른 노랫말로 이어집니다. 은잔 금잔 다 그만두고 앵무배에 술을 부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술잔을 권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내용이어서 마치 옛 권주가를 듣는 듯한 운치도 느껴집니다. 오늘 노래를 들려줄 저녁랑은 맑고 시원한 음색이 돋보이는 경기민요 소리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악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의 사랑을 늘 이야기하는 소리꾼인데요. 국악뿐 아니라 재즈와의 협업에도 꾸준히 도전하며 전통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영랑 씨는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매일 새벽 인천 소래포구 둘레길을 걸으며 2시간 가까이 소리 연습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꾸준한 연습이 오늘날의 전영랑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영랑의 낭낭한 목소리에 피리와 장구가 더하는 담백한 멋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의 전영랑, 피리의 진윤경, 장구의 여성룡, 노랫가락 들려드립니다.

0: 전영랑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듣고 오셨습니다. 익숙한 노랫가락에 새로운 사설을 입혀 또 다른 풍류를 들려준 것도 오늘 음원의 반가운 매력이었는데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갈 때 우리 국악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겠죠.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도 그런 소중한 기록들을 계속 남겨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 음악의 깊은 울림을 담은 한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탄생하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의 주봉신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1: 이렇듯 지성으로 공대를 허건만은 하루는 신봉사 우연히 소름이 발하여 신세 자탄하는 말이 우리 연당 40에 슬하 일좀 효력이 없어 선영 향하를 끊게 되니 그 안이 원통하고 옛 글을 보더라도 공자님 어머니는 이구산에 지성하여 공자님을 낳으셨다니 마누라도 지성으로 공이나 좀 드려보고 곽씨 부인 반개 듣고 그날부터 공들일지 분파로서 무인 재물
2: 좋지
1: 은갓 공을 다 드린다
2: 좋지

0: 면서
1: 좋지 하이.
0: 질성 불공단 불공 백일 산재 질성 불공
1: 다
0: 질

0: 떡기와
1: 아 좋지 아.
0: 집에 들어있는 날도
1: 아이고.
0: 성조 조항호 당산 철룡
1: 다.
0: 충천 구릉에 지신 제롤 지극 정성 다들이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신등근 나무가 꺾어지랴
1: 아 좋지 다
0: 갑자 사월 조팔일밤 하

0: 어든지라.
1: 아, 좋지.
0: 천진명랑하고 서기 반공터닌 서년 옥류학을 타고 공중으로 내려온다.
1: 아, 좋지.
0: 몸에 난 재단이요 머리에는 화관이라. 얼패를 늦이시 차고 어깨 소리가 제일

0: 품안에 떨어진 듯
1: 하시고
0: 남의 관음이 해중에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어요
1: 하시고
0: 진정 귀걸이 없더니
1: 하시고
0: 선녀 곤태도 호치를 반개하여 새옥성 맑은 소리로 아리언니 허는 말이
1: 아 좋지 아.

0: 혼허여
1: 하죠 제
0: 민철 행예 무

봉은사 부처님이 태극으로 실시하여 바래고 왔사오니 옆이 오기소서 품안

0: 양조 몽사 운운하니 둘이 꿈이 같은지라. 마음이 희락하여 그날 밤이 어찌에 되었든지 그달부터 택이 있을 적어 곽씨 부인 착한 마음 십삭을 꼭 이렇게 채우던 것이었다.
1: 아이고.
0: 석부정 부자 활불령 불식 이불청 음성 목불시약색 입불피어 허우려와 불찍어여 십사이기 점점 잔연우어 하루는 해복기미가 이겼던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1: 좋다.
0: 신봉사 건동을 보소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겁벌레요. 밖으로 우르르 나가면서 아이고 뒷집 귀덕어머니 우리 마누라 해복김 있어.

신봉사 그제야 숨을 푹 내쉬며 후, 차라리 내가 낳고 말지 그리 보겠다고. 기덕 어머니는 아이바다 쌈갈라 뉘어놓고 첫국밥 지러 나갔겠다. 신봉사 망심하네 하던 차에 곽씨 부인 정신 제려 순산은 허였으나 남유

오시오. 신봉산 대수검이여. 기가 막힐 노릇이오. 부인들 욕심이란 저렇단 말이야. 아, 그렇게 욕을 보고도 그도 그럴 터였다. 그러나 귀덕 어머니가 뭘 낫단 말도 않고 나갔으니 내가 할 수가 있는가? 에라, 내 손으로 만져볼 수밖에

0: 이제 이 밑에 가서 일이 있는데, 아차, 내 손에 아무 거침새 없이 미끄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났는가 보.
1: 아이고,
0: 곽씨 부인 섭섭어요. 만덕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신봉사 이 말 듣고 마누라 그 말 마오. 첫째 순산어였으니 천천만만 다행이오. 딸 자식이 아들 마오 모든 다 허였으나 아들도 잘못 두면 조금 서둥어는 것이오. 딸이라도 잘만 두면 못든 아들 바꾸리까. 우리 딸 고이길러 예절 먼저 가르치고 짐선 방적 다 시키오. 요주 송녀 죽은 배필 군자 후자를 가리오. 금세로 이제 즐거움과 종사오 진진하면 소

0: 그때요, 귀덕 어머니는 적국밥 얼른 지어 삼시장에 받쳐놓고, 봉사님, 삼시님 앞에 좀 빌어보시오.
1: 예.
0: 아이고, 내가 어떻게 빈다요. 귀덕 어머니가 좀 빌어주시오.
1: 하시오.
0: 아이고, 나 모르겠어. 봉사님이 빌어보시오. 그럼 내가 빌어볼까?
1: 하시고.
0: 신봉사 의관을 정기하고 두순 합장 비는디 눈뜬 사람 갔거든면 명가 복을 많이 태워주시라고 공손히 빌렸나는 봉사란 맹신이 있어 뚝성으로 비는디 남 듣기에는 삼신님 내와 꼭 싸무듯 빌던 것이었다.
1: 하시고.
0: 33촌 도솔천 삼신제 왕진네 화이에 동심하여 다고보 없어서 사세부와 전직원딸 한달두달 있을 매주 석달의 비결이
1: 아.
0: 늑달이 인형 삼경 5달이 오포받고 6달의 육정나 7달이 7구삼경 8달에 48,000털이 나오고 9달이 9구열려 10달이 금강문 화달문 고이 열어 순산 허여 주옵시니
1: 아!
0: 삼신님 돌보신도 백골남박이 지릴까 다만 동료 딸이 오나
1: 아!
0: 동방사기 명을 주고 대응모 독행이며 최순증묘 효행이며 지량 어쩌저랭이며
1: 아!
0: 바르이 재질이며 석숭어폭을 주어 이부터 달부터 잔병 없이 잘 갖고 와 주어 짱하기 하옵소서 빌기를 다허 누워 돔국밥 떠다 놓고 사물을 먹이 누워 신봉사 기쁜 마음에 갓난아이를 뉘어놓고 옆에 앉아 오르는 뒤 꼭 눈으로 보나 다름없이 오르던 것이었다.

야동아 옥자동 주류천 아무상동 금월 준들도를 산벼 옥준들도를 살까 둥둥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네가 어디서 삼겨나 네가 어디서 삼겨와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불꽃 솟았나 하고 이제 다

0: 동동네 딸 천정이 광활한 것이나 눈썹이 기름한 것이나 눈꺼풀이 삼십퍼진 것이나 양미 펑푸주름한 것이나 귓바도 쭉 처진 것이나 콧날이 고뚝한 것이나 입술이 앵도가 채 붉은 거나 아래 톡톡 바꾸건 것이나 어째 그리도 잔상장상 들여버리만 닮았느냐 둥둥이 둥둥 어 둥둥 내 딸이야
1: 아 지금 아.
2: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탄생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의 주봉신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식탁을 닦을 때도 쓰고 손 닦을 때도 쓰고 밖에 나가서도 참 자주 찾게 되는 물티슈. 그런데 편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아무 용도로나 써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물티슈에는 정제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잘 닦이게 돕는 성분이나 보존을 위한 성분 등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젖은 상태로 오래 보관되는 제품이다 보니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지 않도록 관리하는 성분도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시중 제품은 기준에 맞춰 관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조심해야 할 점은 물티슈로 닦은 뒤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 물티슈로 식탁을 닦고 그 위에 바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올려두면 남아있던 성분이 식기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아이 손을 물티슈로 닦아준 직후에 과자나 과일을 바로 집어먹게 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에 남은 성분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티슈는 아주 유용한 생활용품이지만 입에 닿을 수 있는 물건이나 먹는 것과 가까운 곳을 닦을 때는 한 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식탁을 물티슈로 닦았다면 깨끗한 행지로 한 번 더 닦아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손을 닦을 때도 가능하다면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편리한 물건일수록 더 알맞게 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개면조 초수대엽 듣겠습니다. 대금연주의 김정수입니다.

개면조 초수대엽 들으셨습니다. 대금 연주의 김정수였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공주 의당 집터 다지기 소리 가운데 집들이 축원 소리 준비했는데요. 소리의 유황종입니다.

1부 마무리곡 공주 의당 집터 다지기 소리 가운데 집들이 축원 소리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유황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옛 문구 속에 담긴 통찰을 만나보는 시간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함께 하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유모레스크입니다. 가야금 연주의 박경소 외 여러분입니다.

0: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전북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하면 고운 한옥 지붕과 골목, 그리고 천천히 걷는 여행길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전주 한옥마을이 있기까지 이 골목에도 참 많은 시간과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에서는 그 옛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는 특별전, 시간의 골목 전주 한옥마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이어지는데요. 경기전과 풍남문, 오목대 전동성당, 전주천과 한벽당 같은 전주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유산을 옛 사진자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크게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의 전주, 전주 부성과 도시의 변화, 그리고 전통과 근대 문화의 공존을 차분히 짚어갑니다. 경기전과 조경묘, 오목대의 옛 사진에서는 조선 왕실과 전주가 맺어온 인연을 살펴볼 수 있고, 풍남문과 전주천, 옛 전주 시가지 사진을 통해서는 도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또 전동성당과 함께 문화연필, 백양메리아스 공장 같은 근대 산업 관련 사진도 전시되어 있어서 한옥마을 일대에 깃든 시민들의 생활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전주천가 듣고 오시죠. 소리의 방수미, 북의 박추우입니다.
1: 전주천 맑은 물이 슬치서 나렸으니 슬은 검은고요, 치는 언덕이라. 검은고 언덕에서 나린 물이 전주를 지나가는디 어찌 맹숭맹숭 갈 것이냐. 저 고려적 왕산악이 살아온 듯 한 굽이 돌아 둥기동, 또 한 굽이 돌아 둥동 하고 흘러가는디 꼭 이렇게 흘러가던 것이었다. 둥기당당.

쫓아나가 두 팔 벌려 색장 헐까 망부성 머리 깎고 승하미나 대요

마다 따라오네. 천주는 원골인데 힘도 나니 반골이라. 본연 보연 짐든 손에 한 점 두 점 빈불배.

도토리가 다 되었네. 어른처럼 숨어 살까? 애고 애군 때팔자야. 동서남북 사방팔방 인도 단고 짚어보다 오른손에 술

뽕. 떠나님의 차치 쫓아 서쪽으로 새터 잡고 서신이라 이름을요. 검은고를 비껴다니 백구 현황 날아들어 전조천을 넘나들며 쌍싸게 짜들지요. 백제 춤을 주어대네. 사평에 처발 잡고 님의 자치 분명한데 추천해서 놀던 게마 화려 춘봉 얼른 깨어 금을 뜯어 쓰를 타며

전주천가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방수미, 북의 박추우입니다. 계속해서 산유화 들려드리죠. 노래의 박민희, 김희영입니다.

산유화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박민희, 김희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황병기 작곡의 차향이제 들으실 텐데요. 이 곡은 차를 다리고 마시는 순간에 피어나는 그리움과 정을 담은 곡입니다. 박경선의 두 편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인데요. 17연 가야금의 맑은 울림과 노래가 차향처럼 은은하게 번져갑니다. 윤인숙의 노래, 이지영의 가야금,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윤인숙의 노래와 이지영의 가야금, 권성택의 장구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차양이제였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더위는 아직 한복판인데요. 이럴 때는 마음만 부지런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먼저 버텨줘야 하죠. 오늘 함께 나눌 말은 신외 무물입니다. 몸, 신, 바깥, 외, 없을, 무, 물건, 물자를 쓰는데요. 글자 그대로 풀면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내 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뜻이죠. 처음 들으면 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몸 밖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겐 가족도 있고 일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챙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바탕이 바로 몸이죠. 몸이 무너지면 좋아하는 음식도 맛이 없고 가보고 싶던 여행도 짐이 되고 또 아끼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외 무물은 몸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면 먼저 몸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 여겨집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이와 통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명예와 몸 가운데 어느 것이 나와 더 가까운가? 몸과 재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참 오래된 질문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와 닿습니다. 조금 더 벌겠다고 무리하고 남에게 패끼치기 싫다고 아픈 것을 숨기면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살아오신 세월이 있으니 참는 데 익숙하신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요, 몸은 오래 참아준 친구입니다. 평생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천천히 가자고 하면 그걸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요,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휴식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휴식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사성어는 신외의 무물입니다. 신외의 무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여름에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날, 논밭 일이나 야외 작업, 장시간 걷기, 무거운 짐 들기, 이런 일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셔야 합니다. 물도 목마를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겁니다.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속이 메스껍다, 또 기운이 빠지고

식은땀이 난다 하신다면 아유 잠깐 그러다 말겠지 하지 마시고 바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이웃과 안부 전화를 자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밥 드셨어요? 에어컨 켜셨나요? 오늘은 밖에 오래 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또 체면도 때로는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키려다 정작 내 몸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신 분들이 가장 늦게 챙기는 것이 자기 몸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 밥은 챙기면서 자신의 끼니는 대충 넘기고 식구들 걱정은 하면서 자신의 병원 예약은 미루고 남의 안부는 물어보면서 자신의 피로는 모른 척하는 것. 그런데요, 이제는 내 몸에게도 안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괜찮아? 너무 덥지 않아? 어때, 조금 쉬었다 갈까? 이렇게 말입니다. 아, 몸은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집이 흔들리면 그 안에 둔 귀한 물건들도 편치 못하겠죠. 몸이 지치면 마음도 쉽게 좁아지고 몸이 아프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신외무물 네 글자를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몸이 있어야 8월도 있고 가을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보다 쉬어야 할 때를 먼저 알아차리십시오. 남은 더위 잘 건너시고 새로 시작된 8월도 기운 있게 보내시고 이 8월을 잘 지나야 9월의 선선한 바람도 맞이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가 있는 언덕 들려드립니다. 피리연주의 아는경입니다.

나무가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아는경의 피리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양육아입니다. 소리의 국악 아카펠라 수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양류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국악 아카펠라 수였습니다. 자, 8월의 구호가 신선한 상태로 새로 도착했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무려 130만 배나 크다고 합니다. 태양을 코끼리라고 한다면 지구는 벼룩만한 셈이지요. 지구가 이렇게 작은데도 태양빛은 고르게 닿질 않네요. 어떤 곳은 지나쳐서 사막이 되고 또 어떤 곳은 햇빛이 모자라서 온 땅이 좀처럼 녹질 않고요. 그러고 보면 사계절의 햇살을 두루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는 꽤 행복한 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래도 뜨거운 시간을 견딘 열매가 더 단단하고 달게 익어가듯이 우리도 8월의 에너지를 듬뿍 받고 잘 여문 알곡처럼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8월의 첫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활기찬 연주로 문 활짝 열어봤습니다. 바드의 오늘의 여행이었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 한복판입니다. 1년 12달 가운데 햇볕도 가장 뜨겁고 기온도 가장 높은 달이지만 이 뜨거운 볕아래에서 곡식과 과일은 무르익고 달달해지고 또 나무들도 쑥쑥 자랍니다. 더워서 지치기 쉬운 때지만 세상은 지금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도 8월 건강 잘 챙기면서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넉넉해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들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가 가시고요. 문자 참여도 대환영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문자 이용하시면 되고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락밴드의 연주, 거기에다가 더하기 현악기, 클래식의 현악기인 거죠. 거기에다가 관악기, 브라스 연주까지도 함께 더해진 아주 특별한 음악입니다. 이스턴 모스트의 온 보야지 항해인데요. 보컬은 고영렬 씨가 맡고 있습니다.

고향 생각이 전원하는구나. 술통에다 돛을 달고 원포기범이 떠들어오다니 넘칠대는 파도 위에 눈물 넣은 갈매기 떼가 춤을 추는구나. 고기잡아 배에 실컷 눈물 흘리며 떠들어오는 이 반경 창파에 몸을 실어 갈매기

시원한 바닷가의 파도 소리와 코러스라는 이펙터를 걸면 기타 소리가 땡 이게 아니라 왕왕왕왕왕 이렇게 소리가 바뀝니다. 바닷가에 일렁이는 그런

파도의 모습, 또 뜨거운 여름 햇살로 인한 아지랑이 같은 것을 이렇게 기타 연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청요일의 다이브 함께 들어봤고요. 그에 앞서서 이스턴 모스트의 온 보야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난초 명창의 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편제의 서슬과 보성 소리의 섬세함을 동시에 갖춘 명창이신데요. 2017년에 발표한 남도 민요집 중에서 신뱃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난초의 소리로 신뱃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양금이라는 아주 특별한 악기, 국내 최고의 양금 연주자이죠. 윤은하의 연주곡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갈색 여름이라는 음악인데요. 지구온난화, 날씨의 양극화, 비로 가득 채워진 여름날에 느꼈던 우울과 상실 같은 것을 이 음악 속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양금의 타악적인 리듬을 극대화했고요. 중반부터 살짝 서정적인 연주로 바뀌는데 날씨 변화로 인한 우울과 상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후반부에는 속도감 있는 연주로 바뀌니까요. 음악의 속도가 어떻게 빠르게 갔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힘을 내는지 그 변화에 귀를 기울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윤은하의 연주곡 갈색여름 듣습니다.

0: 윤은화의 양금 연주곡 갈색여름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제주도에는 고사리 장마라는 장마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 지나온 그 한여름 장마가 아니고 봄날 맞이하는 장마라고 하는데요. 고사리가 잘 자라는 봄철에 비가 잦아지는 시기, 대체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라고 하는데요. 고사리 장마라는 노래를 장필순 씨가 발표했습니다. 장필순의 안개 같은 목소리, 또 흐린 날 발밑에 피어난 고사리들 귀로 한번 느껴보실래요? 장필순의 고사리 장마입니다.

장필순의 고사리 장마에 이어서 이클립스의 소나기 듣고 왔습니다. TV 드라마 선저 없고 튀어 속 밴드 이클립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선저 없고 튀어의 주연 배우인 변우석 씨가 직접 불렀다고 하죠. 이야, 아니 외모도 그렇게 출중한데 노래도 아주 잘 불러요. 멋집니다. 부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르라는 이렇게 실선을 그어놓고 보면 이분의 음악을 어디에다 넣어야 되지? 음악평론가들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락앤롤이면 락앤롤, 발라드면 발라드, 재즈면 재즈 이렇게 분류하면 참 좋을 텐데 아유, 음악이 뭐 그렇습니까? 그죠? 악기 구성으로 살펴보면 기타 연주가 함께할 때는 포크, 트럼펫은 약간 재즈적인 접근 방법으로 또 연주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노래 멜로디는 우리 소리 같아요. 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장르를 펼쳐내는 소리꾼 장사익의 음악 파도 듣습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장사익의 파도에 이어서 그 파도 위에 배들이 잘 미끄러지기를 잘 떠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소리죠. 절대가인의 목소리로 백고사 소리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 일렉트로닉 하우스 음악에다가 대금 그리고 중독성 있는 후렴이 함께 합니다. 1월 땅의 음악 빙글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했습니다.

이한철의 청어의 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음악 그룹 오롯의 목이 긴 메아리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음악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연주자 두 사람은 아주 분주합니다. 피리와 생황연주 김한길 씨, 또 해금과 양금은 유성경 씨가 연주했는데요. 처음에는 해금과 생황이 함께 연주를 하죠. 그러다가 글로켄슈필을 김한길 씨가 연주하고, 그러다가 양금으로 또 변화할 때는 유성경 씨가 받고, 그러다가 다시 또 생황한테 바톤을 터치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양금과 글로켄슈필로 악기가 바뀝니다. 근데 듣는 우리에게는 참 편안한 음악을 완성해 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듀오 솔솔의 음악입니다. 무등이와새 부는 바람. 제목이 좀 특별하죠. 이 제주에서 그림책을 만드는 김영화 작가의 무등이와새 부는 바람에 붙이는 곡인데요. 이 무등이와새 부는 바람이라는 그림책은 제주 4.3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3에 희생된, 그리고 4.3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마을의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김여진의 피아노 연주, 조윤영의 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무등이와새 부는 바람입니다.

솔솔의 음악 무등이와 새 부는 바람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송내관의 웃기는 사교육이 있는 토요일입니다. 송내관님 지금 내관복 입고 제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기대하고 만나봅니다.

0: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쏙쏙 속내관 송용진 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송내관입니다.
0: 어느새 8월이네요.
1: 8월입니다.
0: 와, 아, 시간 잘 간다.
1: 월드컵 때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0: 그러니까 근데 또 조별 리그를 통과하지 못하다니.
1: 그래서 요즘에 그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0: 아, 맞아요.
1: 너무 잘. 아니, 똑같은 손흥민인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0: 그러니까요. 지금 뭐 몇 게임, 3게임 연속
1: 그렇죠.
0: 골을 넣었죠. 네. 네. 저

0: 그렇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손내건과 함께하는 경복궁 나들이 편 봄나들이었어요. 그걸 되짚어보고 있죠.
1: 그렇죠. 4월 1일 날 오후에 우리가 이제 만났죠.
0: 두둥.
1: 창호 식구들과 또 청취자분들 몇 분 만났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5월 6일이죠.
0: 오, 한 달 후에 따끈한 시기에
1: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답사 특집을 시작했죠.
0: 맞아요.
1: 그런데 예, 처음에 이제 한 게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편을 했고요.
0: 하루 했고.
1: 그리고 이제 5월 13일 날이었어요. 그 지금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시대 왕실 카센터였다는
0: 예.
1: 그 얘기를 했고 또 중앙청 옛날에 조선 총독부 이야기도 했습니다.
0: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요일 코너였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수요일에 만나던 때였는데 그러다가 두둥.
1: 5월 20일 날 송내관의 신간이 나오는 관계로.
0: 이야.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1: 예.
0: 신간이 나왔죠.
1: 그 한국사 기행 속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달이 후딱 가버렸어요.
0: 와.
1: 부르륵. 그리고 이제 7월 18일 날 다시 경복궁 나들이 돌아왔죠.
0: 예.
1: 그 시작이 근정전 편을 했습니다.
0: 오호호호.
1: 그리고 이제 7월 25일 날 그 세종대왕의 집현전 그리고 콘크리트 광화문 아니 영춘문 이야기했고.
0: 예.
1: 그리고 그 경혜루 앞에서 그 여고생들의 그 빵 터진 답변도 진짜 웃겼고요. 아 진짜 빵 터졌어요.
0: 그러네요. 네. 오, 벌써 4개월 전인데도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경복궁 답사 이야기 이어가나요?
1: 이어갑니다. 아 근데 제가 엊그제 한번 갔다 왔어요.
0: 오, 또 갔다 오셨어요.
1: 아 저야 뭐 거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0: 오 더운데.
1: 정말 더웠어요.
0: 그 당연히 내관복 입고 예, 가셨죠? 예.
1: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4월 달에 간 우리 그때 그 꽃 아 만개한 그때가 정말 그때
0: 벚꽃도
1: 그리웠습니다.
0: 피었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꽃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1: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계속 답사를 이어갑니다.
0: 네?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1: 경복궁의 사정전으로 우리가 이동을 했어요.
0: 예, 네. 사정전.
1: 네, 경회로에서 그 재미있는 퀴즈 끝내고
0: 네, 사정전. 제 이름을 맞히는 퀴즈였어요. 그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이거였는데.
1: 네, 맞아요.
0: 먼저 조종석.
1: 조종 아
0: 조종석
1: 웬일인가?
0: 노래가 됐습니다.
1: 이게 웬일인가?
0: 그리고 나서 누군가 옆에서 이 한철 이렇게 입 모양을 보여줬는데 이상철이라고.
1: 이상철. 갑자기 이상철이 됐어요.
0: 네.
1: 자 어쨌든 사정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네. 이제 경복궁의 임금의 직무실이죠.
0: 오, 가장 네. 중요한 곳이네요.
1: 편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0: 편전.
1: 근정전이 정전이고 국가 행사를 했다면 편전은 이제 매일 일을 했던 직무실이다.
0: 예.
1: 여기서 역사적 사건이 터지죠.
0: 오호.
1: 그 우리 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분이 바로 세조 아닙니까? 세조.
0: 네.
1: 근데 이 단종을 쫓아냈잖아요.
0: 예.
1: 네. 그때 이제 단종을 사모하는 모임이 있었죠. 단사모라고.
0: 단사모라고 얘기
1: 여러 번 얘기했어요.
0: 네.
1: 그들이 이제 세조 입장에서는 역모를 일으킨 거예요.
0: 예.
1: 계획을 잡은 거죠. 그게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조가 정말 열 받아서
0: 예.
1: 그들을 사정전 우리가 갔던 사정전 앞마당으로 부르지요.
0: 아이고.
1: 예. 거기서 친국을 합니다. 왕이 직접.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그게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1456년 세조실록을 한번 볼게요.
0: 예.
1: 우리가 갔던 사정전입니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성삼문 등에게 장을 때리면서 신문하였다. 임금이 명하길 죄인의 가족들을 모두 교형에 처하고
0: 교형에 처.
1: 예. 변방 고을의 노을로 노비로 보낼 것이며.
0: 어이구.
1: 저들 즉 성삼문을 환열. 환열은 뭐냐면 수레를 이용해서 사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저자의 효수하라. 직접 명을 내립니다. 와,
0: 와 진짜 너무 예. 너무 심한데요.
1: 근데 늘 그 드라마에 나오는 요 장면의 실제 현장이었던 거죠. 우리 거울 갔던 거예요.
0: 와,
1: 이제 그곳에서 제가 그 이제 또 연기를 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발연기를 제가 했는데.
0: 한번 들어볼까요?
1: 예,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단종 복위 사건의 현장. 경복궁 사정전에서 연기하는 송내관의 목소리 현장 오디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사정전 앞으로 불러 모아요. 여기 세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육순들이 여기 성삼문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세조가 성삼문한테 삼문이 너 내가 너한테 준 연봉이 얼마야? 나를 배신해? 성삼문이 당신이 준 월급 다 있으니 가져가시오. 지져라. 으아! 여기에요. 여기라고 여기.
3: 여기라고. 네 이름은 내 녹을 먹지 않았단 말이냐? 내가 하사하는 녹을

0: 꺾어도 사람을 포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영문을 꾸몄으니 이는 정권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1: 나는 나으리의 녹을 먹은 적이 없소이다. 나으리께서 하사하신 녹은 내 집 곳간에 고스란히 쌓여 있소이다.
0: 저놈이 발을 입을 열 때까지 형을 가하라! 예! 예!
2: 와. 속내간의 연기, 그리고 이어서 듣는 명연기. 예,
3: 그렇죠.
2: 이렇게 비교해서 들으니까 속내간.
3: 정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2: 어, 대단하십니다. 목에 스크래치 안 나셨어요, 그날?
3: 아, 먹고 살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아, 근데 진짜 그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2: 맞아요.
3: 네, 그렇습니다.
2: 아이고, 저는 사정전 앞에 있는 해시계도
3: 해시계, 그렇죠.
2: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3: 그렇죠. 우리가 해시계를 다 알지만 예. 해시계 볼 줄 몰라요, 우리가.
2: 아, 그러니까요.
3: 근데 너무 쉬웠죠.
2: 맞아요. 그 해시계 이제, 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3: 맞아요. 그 해시계를 잡은 가운데 침이
2: 예.
3: 있잖아요.
2: 예.
3: 그 침에 이제 그림자가 있잖아요.
2: 네.
3: 그림자 끝을 딱 보시고 그림자 끝을 가장 끝에를 중심으로 위로 올리면.
2: 오.
3: 그것이 시간이에요.
2: 이야.
3: 그 위에 보면은 자축 인묘 진사음이라고 적혀 있죠.
2: 예.
3: 참고로 그 자축 인묘 할 때 진. 진사음이 할 때 진이요. 네. 진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예요.
2: 오, 어? 청호이 드리겠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진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진시. 예. 네. 그리고 이제 진사오미요. 오미. 정오 그래서 정오.
2: 예.
3: 예. 정오 오가 11시부터 1시 사이가 정오, 오후입니다.
2: 오, 11시, 문화시대.
3: 자, 그리고 그 침, 그 그림자 끝을, 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해 보면은 그곳에는 네. 계절이 나옵니다.
2: 오.
3: 계절에서 뭐 입춘, 우수, 경칩 쭉 나오죠.
2: 예.
3: 어, 오늘이 며칠일까요? 오늘 8월,
2: 8월 1일이니까요.
3: 1일이죠. 대략 한 뭐, 어떻게 대서? 입추가 8월 7일이니까 어. 곧 입추네요, 이제.
2: 와.
3: 곧 입추예요.
2: 그러네요.
3: 그리고 8월 23일이 처서니까 더위가 물러간다는 뜻이니까 이제 곧 가을입니다.
2: 네,
3: 아, 물론 이제 이게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이미 지금 글로벌 워밍 때문에
2: 아이고,
3: 많이 막혔어요. 오,
2: 맞아요. 8월 네. 23일 때도 더위가 물러갈 생각 요즘은 안 하죠. 못 하죠.
3: 안 해.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해시계를 봤어요.
2: 네,
3: 그리고
2: 맞습니다.
3: 이제 사정전 뒤로 갔죠. 그것이 바로 강령전입니다.
2: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강령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음악 집단 소옥의 연주로 해가 들다 해시계 얘기했으니까요. 들어보죠.

0: 우리 음악 집단 소옥의 연주로 해가 들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해시계 보는 방법 얘기 듣고 이 음악 들으니까 또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1: 그러게요.
0: 예. 자, 우리는 이동했죠? 강령전으로.
1: 강령전을 이동했어요.
0: 강령전 뭐 하는 곳이죠?
1: 강령전이 그 왕의 침전이죠.
0: 왕의 침전.
1: 아,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이 인간이 정말 그 오복치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오복치약.
0: 예.
1: 인간이 누렸으면 하는 다섯 가지 복이 있잖아요.
0: 어허.
1: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수, 건강이죠.
0: 네.
1: 예. 목숨수. 그리고 부, 돈이죠, 돈.
0: 돈.
1: 그리고 세 번째가 강령이에요.
0: 강령.
1: 몸과 마음이 편해야 된다.
0: 아.
1: 그리고 네 번째가 유호덕. 인품. 즉 덕이 많은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복. 그게
0: 아.
1: 이제 유호덕이죠.
0: 인품을 유호덕이라고 하네요.
1: 그렇죠.
0: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1: 당황스럽네요. 아, 이게 또 있네요. 또 사람이면 한 명 더 있네요. 고종명.
0: 유호덕 씨.
1: 이 고종명 씨도 있어요.
0: 고종명 씨 어디 계세요?
1: 네. 네.
0: 고종명.
1: 고종명은 편안한 임종을 뜻하는 겁니다.
0: 아, 세상을 네. 떠날 때 편안하게 떠나시는 거. 거.
1: 네. 네. 이 다섯 가지 복이 오복인데 그중에서 세 번째가 강령이다. 그래서 1395년 태조실록을 보면 정도전이 올리길 인간의 오복 중에 셋째가 강령입니다. 그래서 연침의 이름을 강령이라 정했습니다. 나오죠.
0: 마음이 편안하게
1: 편안해집니다.
0: 침실에서 주무십시오. 이런 네, 의미가
1: 그렇죠. 이 강령전은 양쪽으로 네. 이제 그 보조 여러분 임금이 생활하는 곳이나 일을 하는 곳은 반드시 주변에 네. 보조 건물이 있어요.
0: 보조 건물 필요하겠네요. 네.
1: 그 강령전의 구조. 그러니까 강령전이 있고 양쪽에 보조 연생전하고 경성전이 있는 그 구조가 지금의 청와대 본관이에요.
0: 오, 청와대 구조가 강령전에서 따온 거였네요.
1: 맞아요.
0: 이야.
1: 그게 여러분 지금 청와대 마크 쫙 보시면
0: 네.
1: 그 이제 청와대 모습이 있고 양쪽에 보조 그 건물이 딱 있어요.
0: 네.
1: 파란색으로 돼서
0: 네.
1: 그게 청와대 로고거든요.
0: 오.
1: 그 심벌인데 그게 그 강령전의 모습입니다.
0: 아~
1: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1991년에 만들어져요. 얼마 안 된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신축이 된 겁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0: 오호.
1: 예,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러지 않습니다.
0: 아~
1: 제가 또 그 장면을 또 준비해봤죠.
0: 이야, 강령전과 청와대 이야기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실까요?
2: 이것은 강령전이에요. 청와대 아시죠? 청와대.
3: 네.
2: 그 청와대를 이걸 보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마크를 보시면
3: 네.
2: 큰 건물 하나와 양쪽에 보조 건물이 있어요.
3: 네.
2: 보조 건물 있죠. 이걸 보고 만들었다는 거.
3: 네.
2: 그리고 여기는 왕의 침전이에요.
3: 네.
2: 네, 왕의 침전입니다. 왕비는 따로 생활을 해요. 정말 다행이죠.
4: 아.
2: 후궁들도 있으니까.
4: 아.
5: 그렇지만.
2: 우리 엄마 아니에요? 엄마!
6: 특히 수많은 외국의 지도자들을 여기서 만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0: 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 또 신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1: 아, 그랬군요.
2: 네, 마지막은 노태우 대통령 목소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 송내관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그 함께 가신 애청자분들 또 저희 방송 스태프들의 추임새도 참 좋았는데요.
2: 좋았어요.
1: 낮은 언덕을 넘는 것처럼 하신 분은 이성아 PD고요.

0: 보내십니다.
1: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요.
0: 재밌었어요.
1: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고 강령전 내부를 봤어요. 예. 우물정자 모양의 내부.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작았죠.
0: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작았어요.
1: 그렇죠.
0: 내부가 좀 그래서 충격적이다.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게, 작아서.
1: 이게 왕이요. 정말 네. 딱 그 조선의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거미불루.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0: 예.
1: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오. 그게 조선의 통치 철학입니다. 예. 조선 국왕의. 그리고 그 이 강령전이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현장에서 예. 일제강점기 때 사라져요. 사실 야. 그때 창덕궁의 침전이 불타거든요. 화재로.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돈 아낀다고 경복궁의 침전을 뜯어가요. 창덕궁으로.
0: 무슨 소리예요 진짜. 예.
1: 그리고 그곳이 이제 다 잔디밭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0: 예. 이게
1: 뻘쭘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음흠. 잔디밭으로 바뀌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1990년대 들어서 경복궁 복원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가장 먼저 왕의 침전인 강령전이 복원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저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런 경험 없지만 송내관 학창 시절에는 경복궁으로 소풍
1: 많이 갔죠.
0: 그죠.
1: 그 뭐죠? 그 이렇게 백일장으로
0: 가고.
1: 많이 갔고요.
0: 그 시절 잔디밭에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던 거네요. 네,
1: 그 사진 보면 다 잔디밭이에요. 궁궐이 참 넓다. 축구해도 되겠다. 알고 봤더니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0: 예.
1: 준비했죠 또 그 장면.
0: 아, 송내관이 현장에서 전해주는 강령전의 역사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2: 어머니,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소풍 오거나 수학여행 오면은 잔디밭 여기 그때였어요.
3: 저는 여기 안 왔어요.
2: 안 왔어요.
3: 시골에 살았다고요.
2: 예, 시골에. 아버님 오셨잖아요 여기 옛날에. 아버님 여기.
4: 여기 옛날에.
2: 아 여기 안 왔어요? 충청도?
4: 예스.
2: 아 충청도. 팔도에서 오셨구나.
5: 조선 왕조의 전공인 경복궁의 원래 모습을 찾도록 하는 충청 기공식이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일제에 의해 사라진 왕과 왕비의 침전이었던 강령전, 교태전 등 전각 20여 채와 세종 때 만들어진 과학문화재 7기가 복원됩니다.
0: 오호,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는 처마 밑에
1: 맞아요. 그
0: 철망.
1: 아, 근데 다들 그러세요.
0: 붓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인상 깊었는데 그게 최근에 설치한 건 줄 알았어요.
1: 다들 그러세요. 네. 아니 근데 너무 티나게 설치한 거 아니야? 막 그래요 다들.
0: 맞아요. 저기 근데, 뭐가 이렇게 낙하할 거? 뭐 떨어질 게 있어서 그거 막으려고 저렇게 철망을 만들었나? 이 생각이
1: 일부는 공사 중 아니야? 막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신 분 계세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0: 와 진짜 신기했어요.
1: 이게 1520년 기록이에요. 중종 때. 그러면 500년 전이잖아요.
0: 예.
1: 제가 읽어드릴게요.
0: 네.
1: 임금이 전교하였다. 경혜루는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곳인데 경혜루를 본 중국 사람들이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0: 음흠.
1: 그런데 경혜루에 비둘기가 깃들고 더럽혀져서 칠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 폐단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철망을 만들어 둘러친다면 비록 돈이 많이 들지만 한 번 만든 뒤에는 비둘기가 오지 않을 것이니 따라서 칠을 해야 되는 비용도 덜 수 있을 것이다. 500년 전 기록이에요.
0: 와,
1: 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죠.
0: 맞아요. 네.
1: 그 철망 이름이 이제 부시 그물부에 가릴 시 써가지고 부시라고 불렀습니다.
0: 아, 그물로 가린다라는 뜻이네요.
1: 그렇죠. 여러분들 비둘기 아 공공의 적이었어요 조선 시대도.
0: 맞아요.
1: 그렇게 똥을 많이 싸요.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송내관이 강령전에서 전해주는 철망 이야기도 들어보실까요?
2: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물은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3: 네. 네. 이름이 있어요. 붓이라는 거.
2: 네.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비둘기가 와서 앉을 거 아니에요.
3: 네.
2: 왕이 나왔어. 똥을 쌌어. 와! 능지처참이지 그 비둘기. 쫙! 그리고 비둘기가 많으면 지저분해지고 비둘기 똥이 되게 산성이 강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왕이 사는 주요 건물은 반드시 이렇게 그물로 쳐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조지 부시예요. 부시. 부시.
0: 조지 부시 하면 막 청소년들 엄청 웃겠는데요?
1: 별로 안 웃어요.
0: 아, 그분을 모르나?
1: 그가 누군지 몰라.
0: 아하, 그렇군요. 아, 똑같은 이야기도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들려주는 송내관의 말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되게 느낌이 달라.

0: 다르죠.
1: 듣기도
0: 예.
1: 참 좋습니다. 이렇게.
0: 그래서 답사를 하는 겁니다.
1: 아이고 그렇군요. 예. 오늘 저희 둘이서 마주보고 방송을 했지만 예. 꼭 세 사람이 방송한 것 같아요. 송내관 저 그리고 우리 애청자 이정아님.
0: 맞아요.
1: 활약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0: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1: 자, 송내관이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0: 네. 끝냈습니다.
1: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강한나의 소리로 블루버드 듣습니다.

강한나의 노래로 블루버드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토다의 연주로 하모니움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0: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이 강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도 합니다 그게 강대입니다 저는 평생 강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마워 풍물이 와가지고
3: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8월 3일 월요일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길 70년을 걸어온 김선웅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8월이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강렬한 태양의 달 8월인데요. 아무래도 뜨거운 나날이 이어지겠죠. 이 더위 앞에서 좀 무력해지기도 하지만 한편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어야 비로소 무르익어가고 결실을 맺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